미국에서는 이른바 뱃살 다이빙 대회라는 희한한 대회가 또 개최된다고 합니다. 덥고 습하고 변덕스런 여름에 한복판을 이렇게 유쾌하게 즐기는 방법,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4일

오 마이 갓.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 응응응. 노노.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가. 21의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네과 함께하는 네 특별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깨루. 네. 다행히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수그러든 느낌이에요. 네. 오늘은 비 소식도 살짝 예고가 되어 있고, 이 한여름 날씨는 워낙에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변화무쌍하죠. 여차하면은 지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여름을 유쾌하게 즐기자라는 뜻으로 약간은 좀 황당하고 기상천외 한 이색 대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핀란드의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 영국의 발가락 레슬링 대회, 미국의 뱃살 다이빙 대회. 요런 거에 좀 필적할 만한 이색 대회 아이디어 한번 모아볼까요? 대회. 이런 대회가 있다면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직접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대 창가의 1부와 2부 사이에 빨리 머리 감기 대회. 9시 땡 하면 말벌 아저씨처럼

0: 달려와서 출첵하기 대회.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숨도 안 쉬고 9시부터 11시까지 98.1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열심히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AI처럼 정확하게 대답하기 대회 등등등.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대회가 제일 좋네요. 예. 9시부터 11시까지 98.1MHz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듣고 있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자,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우리는 광고를 듣고 오시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자, 오늘 선곡이 좋네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가로 시작해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까지. 싹쓰리의 이 그 여름을 틀어줘 이 곡은 처음에 이효리 씨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또 한번 설레이고 싶다. 너무 너무 정말 아줌마틱한 예, 그런 멘트. 뭔가 한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자, 게시판 볼까요? 구리 누나님. 하필 가장 심한 더위에 저희 집 에어컨이 일요일부터 고장입니다. 목요일에 서비스해 주시러 오신다네요. 어제는 정말 눈 돌아갈 뻔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 잘 참을 수 있는 대회 나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보다 지금 이 무더위보다도 훨씬 더 그 뜨거운 곳에 시간을 내서 돈을 내고 입장해서 예, 거기서 막 방금 들어온 사람한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식으로 그렇게 막 견뎌내고 그랬던 네 그러는 민족인데 왜 집에서 에어컨이 고장난 걸 못 참는 걸까? 근데 최악의 타이밍이긴 하네요. 근데 보통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그 앞에 액정 디스플레이에 그 코드가 떠요. 뭐 CE 뭐 F 뭐 F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코드가 뜨거든요. 근데 보통 그 코드를 검색을 해보면 무엇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지 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직접적으로 이제 수리를 좀 요청을 하시면 조금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는데 그냥 마냥 아우 안 돼요 라고 하면 오셔가지고 네 뭐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하석풍님. 그렇다면 우리는 RD 잔소리 버티기 대회를 해야겠는데요. 오래 잠자기 대회처럼 다 같이 누워서 RD 잔소리만 계속 틀어놓고 제일 늦게 일어난 사람 승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행사도 문제야. 왜 사람들을 불러놓고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아니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나가. 듣기 싫다고. 어디가? 들어와 들어와 앉아. 내 바로 앞에 와서 앉아. 나랑 눈 마주치고 들어. 그냥 누워서 들어. 귀에 피날 때까지 듣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요즘 그 한강에 어디더라? 잠원지구인가? 어디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매트레스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매트레스를 다 깔아놓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잔대요. 거기서. 근데 그 매트레스 회사가 거기다가 정말 손과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거기 오신 손님들을 재운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런데 너무 잘 자고 온대요. 앞에서 정말 잠 잘 오는 이 공연도 해주시고 아침에 해 뜨면 싹 커튼 이렇게 열면서 클래식 연주도 해주시고 막 이런데요. 대신 나는 거기서 잔소리 해주는 거지. 자는 내내. 잠이 와 지금? 잠이 와요? 야 진짜 세상 좋아졌다 이러면서 생각만 해도 싫은데. 내일도 야근이. 외국에는 갈매기 성대모사 대회가 있던데 우리는 참새 성대모사 대회합시다. 갈매기 성대모사? 갈매기가 어떻게 울죠? 아닌데 갈매기가 어떻게 울지? 아 끼룩끼룩? 끼룩끼룩끼룩끼룩. 갈매기가 어떻게 울지? 걔네 약간 이렇게 약간 걔네도 짧게 약간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뭔가 뱉어내지 않아요? 그 픽사 애니메이션들에 나오는 갈매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니모를 찾아서 보면은 나온 애들이 있어. 좀 무섭게 생긴 애들인데 걔네들이 이렇게 울 때 어떤 소리를 내냐면은 내 거 그걸 영어로 이제 마인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마인 이렇게 소리를 내요. 죄송합니다. 예. 괜히 이상한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수풀님의 신청곡입니다. 윤종신의 환생 듣고 올게요. My.

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따라라라따따 무한궤도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약간 날씨가 이렇게 좀 살짝 가라앉고 좀 우덥지근하니 약간 좀 불 꺼진 찜통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신나는 노래들이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기분만큼은 굉장히 좀 좋네요. 그죠? 게시판을 볼까요? 흑기사님.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하기 대회 1등 자신 있습니다. 아내가 속 터져서 본인이 다 합니다. 근데 이거 들키면 제가 피곤해지는데. 모르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할 바에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라는 건데. 그죠? 남편들. 이거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전화 넘어, 이게 수화기 넘어서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자기야, 저쩌고 뭐 좀 사오라, 뭐 좀 어쩌고저쩌고. 그럼 전화가 그냥 어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 그러고선 다 까먹잖아요, 또. 이게 약간 남자 코딩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보, 저 마트 가갖고 그 뭐더라? 콜라를 사오는데 양파 있으면 6개만 집어와. 이거 당연히 누가 들어도 콜라 한 뭐 예를 들어서 2리터랑 양파 6개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계속 이제 곱씹는 거야. 콜라하고 양파 있으면 6개만 집어와. 콜라하고 양파 있으면 6개만 집어와. 일단 갔어. 콜라가 있어, 여기. 그 옆에 양파가 있네. 양파가 있으니까 콜라를 6개 사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코딩이 잘못된 거야. 네. 남편분들 시키지 마세요. 승현맘님. 쉴 새 없이 쫑알거리는 6살 아들. 바람보다 빠르게 유치원 등원시키는 엄마들 대회 어떨까요? 아, 누가 빨리 등원시키나? 있을 법하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아기 빨리 재우나.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있더라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뛰어나요. 막 예를 들어서 뭐 홍구나 자야지. 그럼 애가 이미 엄마가 재워줄 걸 알고 막 방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엄마가 딱 안아주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재워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뻥안치고 딱 10분 안에 애를 재우더라고요. 그러고 애가 쭉 자. 뭐 물론 애기 바이 애기겠지만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지밥님 모닝콜 끄고 더 누워있기 대회. 아침 7시에 울리는 알람 끄고 그대창 시간까지 누워있습니다. 저 쇼파 드디어 눕혔습니다. 앉을 일 없어서 그냥 뒀는데 막상 눕히니 앉게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쓸 일은 없는데 앉을 일도 없고 그래서 세워놨는데 하도 뭐라 하니까는 다시 이렇게 제 모습을 눕혀놨는데 눕혀져 있으니까는 소파를 또 쓰게 되더라고요. 라고 할 거면 차라리 당근하세요. 네, 공간을 좀 더 넓게 쓰도록 하죠. 거기다 요가 매트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치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8405님 RD 방송 광고 순서 맞추기 대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휴업 결정된 대형마트 다니느라 자주 출장 못 출장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주 올게요. 아 그러시군요. 그 대형마트 나라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저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애초에 지금 그게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를 이제 잘 이제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잘 해결되실 거예요. 네, 우리 잘 견뎌보자고요.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별처럼님, 어느 지역에서 그대창 많이 청취하는지 알아보는 이색대회 열어볼까요?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청취율 조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예. 네. 그 대회를. 그쵸. 성진아 스릉애님, RD 잭잭, 아하하하, 드디어 전화 받았습니다. RD 거 듣는다고 다급하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CBS 알렉스 이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잘했쥬? 이코망 2시간 가자!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전화 오면 뭐라 그래야 되죠?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98.1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즐겨 듣습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아일릿의 It's Me.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주, 과일, 삼주,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소주, 과일, 삼주, 과일, 뭐, 예. 인삼주 얘기하는 건가? 자, 알리세. It's me 였습니다. 약간 그, 어르신들이, 그죠? 어르신들이 약간 좀 파격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 뭐라는 거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요즘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자, 선주님. 저 혼잣말하기 1위 가능합니다. 사춘기 아이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하고 신랑한테도 열받는데 말해봐야 변하지 않으니 혼자 중얼중얼. 애들 등교시키고 혼자 벽 보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이거 선주님 이거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좋지 않아요. 이거 마음에 병 생긴다.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남편분한테 좀 얘기를 좀 잘 들어달라고. 지금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혼자 이게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다 그래요.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골이 계속 깊어져요. 나중에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진짜 화가 많이 나잖아. 그럼 밖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네. 이렇게 벽 보고 혼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타이완이님.

이 요가 매트 까시게 되면 소파는 저한테 버리세요 하셨습니다. 저두분 당근으로 가시고요. 예. 럭키럭키님. 알디 남편의 추천으로 듣게 됐습니다. 날이 너무 뜨겁고 더운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남편분의 아이디를 좀 적어주셨으면 그분에게 네, 할 텐데. 근데 지금 뭐, 예, 우리 남편분들만 그런가요, 어디?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자, 날이 덥고 지치시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4830님, 안녕하세요. 결혼 60주년 여행으로 시드니 달링 하버에서 알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긴 늦가을 날씨네요. 와우! 결혼 60주년. 와우! 축하드리고요. 시드니 달링 하버에서 듣는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How you doing, mate? 네. 자, 하나 더. 자, 여기 퀴즈가 또, 잠깐만요. 2777님께서요. 이거 약간 느닷없이. 정답! 3번 이모.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이 이모였나요? 이거 누가 이거 찾아오자. 어디서 누가 낸 퀴즈인지 찾아오자. 이거 어디서 누가 낸 퀴즈인지 찾아오시는 분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9807님께서 정답은 2번 이모입니다. 언제나 정감 있는 이모, 언제나 애청 중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방송 듣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 이 퀴즈를 찾아. 그래, 이 퀴즈를 찾아오자. 자, 요즘 자꾸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요즘 우리 키키가 피디 안, 아, 저 퀴즈 안 내죠? 너무 흥분했네. 자, 우리 7567님께서 신청하신 김동률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마이!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SNS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는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수로인데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실제 집행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현지 시간 13일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9.6%나 올랐으며 장중 최고치는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배럴당 78.14달러로 전거래일보다 9.4%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급락에 이어 오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6614.7까지 밀리기도 한 지수는 오전 9시 55분 현재 6919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8% 내린 797.16으로 개장해 같은 시각 0.6%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0: 의혹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태풍 바비가 남기고 간 막대한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들 중심은 북한 쪽을 통과하겠지만 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20 이상,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최대 100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충청, 호남, 제주에 20에서 80, 영남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방금 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6, 강릉 34, 서울, 청주, 전주 32도로 체감 더위는 좀 더 심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매일 빛나는 나님이 신청하신 네 조조할인 이문세 이적의 곡이었습니다. 자, 아기새 수사대 네 아수대 네 퀴즈의 전말을 알아왔습니다. 보헤미안님께서요. 혹시 몰라서 89.1 들어가 보니까 이현우 씨가 아우 정답은 이모 이모였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촤 촤. 윤지님 정답은 이모. 음식점에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친척 이름은 촤 이모였습니다. 촤. 아니 우리가 에? 어? 그쪽 K본부보다 못한 건 또 뭐야? 예? 왜 우리가 다른 방송에 퀴즈의 정답까지 우리가 맞추고 심지어 그 퀴즈가 무슨 퀴즈였는지 찾아갖고 우리가 이래야 돼?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네. 우리 퀴즈는 훨씬 어렵다는 죄. 우리 퀴즈는 많이 어렵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촤. 촤. 4268님. 이모 어딘지 찾아냈습니다. K방송국이네요. 회사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다 같이 듣고 있어서 제가 따로 앱 다 돌아보면서 찾았습니다. 잘했쥬? 자, 이제 채널은 고정해봅시다. 딴 데 가봐야 예 똑같아요. 듣던 거 들으세요. 예 저희 거 들으십시오. 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에 또 새롭게 탄생한 31호점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땡땡두부 익산점 간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몸에 좋은 식물성 칼슘 특허받은 복합 미네랄과 주염으로 건강한 두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두부 메뉴가 엄청 다양합니다. 칼슘 모두부, 견과두부, 올리브두부, 강황 생강두부, 버섯두부, 곤드레두부 등등등 아주 다채롭게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기새 인증하시고 10,000원 이상 구매 시 칼슘 순두부 혹은 미네랄

생두유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오우, 예. 말랑말랑하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요. 두부가요, 여러분. 그 단백질 섭취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씹으면 씹는 대로 우리가 참 찾고 있었던 그 식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콩으로 만든 애들인데 거기 또 수분을 쫙 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진짜 단백질 함유량도 좋고 예. 그리고 그 두부로 만든 면도 맛있고 건강에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워 먹는 두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부쳐 먹는 거. 예. 근데 요새는 굳이 부쳐 먹지 않아도 그 텍스처 그러니까 그 씹는 맛이 나오는 두부가 있어요. 건두부라고. 예. 약간 반건조 두부인데 말랑말랑함과 약간 그 씹히는 맛이 섞여 있는 그거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 김치 살짝 볶아가지고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고. 오, 땡땡 두부 익산점이 들어왔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땡땡 가맹점 구체적인 리스트 궁금하시면요. 그대 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여러분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지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방문하실 때 잭잭이라고 당당하게 아기새 인증하시고 할인 혜택도 챙기시고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까지 아주 멋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98.1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보여줄게 에일리 그리고 이하이의 로즈 듣고 오셨습니다. 별처럼님, 잔소리하는 고라니 대회 하면 알디는 세계 1등이군요. 그 고라니의 웃음소리에, 그러니까 울음소리의 톤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로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무기님, 집순이인 저는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안 나가나 대회에 있으면 1등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주말에 그냥 주중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주말에 뭐 하지 말고 집에서 쉬자. 그냥 뭐 밀렸던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 뭐 라고 하면 주중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와, 또 물건을 정리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버릴 물건들은 이렇게 많은지. 네. 그리고 무슨 택배 박스가 그렇게 집 앞에 많이 쌓이는지. 그거 다 일일이 썰어가지고 테이프 벗겨서 다 눌러놓고 이제 빨래 돌려놓고 청소기 돌리고 강아지는 계속 쫓아다니고. 예. 좀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어라. 그래도 제가 계속 움직이니까 자기 데리고 나갈까봐 저한테 계속 앞발차기 하면서 그러고 있고. 환기를 좀 시켜볼까? 그러면서 이제 안방하고 창문하고 문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 열면서 딱 봤더니 창틀이 좀 먼지가 낀 것 같아. 그럼

요것도 창틀도 씻어야 되고. 아, 오랜만에 화분에 물좀 주자고, 화분에 물 주고, 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끝이 없죠? 희나비님, 아, 희나비맘님. 저는 화 참기 대회를 하면 1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혈질에 순간순간 못 참는 신랑과 청각에는 이상이 없으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새 딸과 함께 살다 보니 저는 인내심만 늘어갑니다. 약간 옷만이 밤매홈. 네. CBS에서 외쳐보는 옷만이 밤매홈. 네. 청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우리 딸들? 네. 내일도 야근님. 타방송 듣는 사람들 라디오 주파수를 98.1로 빨리 돌리기 대회. 1등은 나야, 나. 몰라야 돼요. 그 하드웨어의 주인이 몰라야 돼요. 몰래 가서 돌리고 와야 돼. DJ가 바뀌었나? 몰라야 돼. 근데 이 방송이 더 좋네. 약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 샬롬 하우스님, 02 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저도 받았습니다. 오, 물론 그대 창가에 알렉스를 9시부터 11시까지 청취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살짝 당황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짹짹부터 외치시면 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청취합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팝두곡 들을까요?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그리고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딱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소한 고민, 수줍은 하소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자랑, 갈팡질팡 선택장애로 괴로울 때 알디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알잘딱깔센 선곡 초밥.

아, 오늘도 약간 대충 읽어보니까 되게 예민한 사연인 것 같은데 봅시다. 페니다리님 알디, 저는 1대1로 일하는 작은 소호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요즘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급여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줘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맞게는 들어와요. 급여 외에 주차비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부터는 주차비도 안 들어오고요. 급여도 그냥 주는 대로 받고는 있는데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얘기를 해야 주고 정말 이래야 할까요? 주차비 그냥 안 받고 말지 뭐 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사실 돈 얘기하기가 괜히 좀 껄끄러워져서 미뤄놨는데 이젠 좀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작은 일이 더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법입니다. 여름밤에 모기만큼 짜증나는 일 없잖아요. 아, 어쨌든 알잘딱깔 센 해니 달리님의 사연이었는데 급여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회사, 뭐 월급날을 어기는 회사, 주차비 지원 안 되는 회사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죠? 블랙리스트 감이죠. 회사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킬 건 지켜야죠. 직원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럴 땐 우습게 싹 빼고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이게 잘 통할까요? 여러분들의 아주 똑똑한 현명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 의견도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해니 다리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립니다. 브리즈의 뭐라 할까?

알잘딱깔센. 오늘 해니 다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해니 다리님, 이분이 엄청난 인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저희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음악 퀴즈를 내서 공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샀었습니다. 이럴 거면 하지 말아라. 네, 놀리냐? 커피 한 잔 주인 게 그렇게 싫으냐? 등등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던 정말 어려운 퀴즈였는데 딱 한 분의 청취자분이 그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엄청난 인재죠. 그분이 바로 해니 다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인재를 주차비도 정산을 안 해주는 이런, 예? 정말 이분 대표님 귀에다 대고 마이 예, 주차비 이렇게 영수증 주면서 내 돈 마이 이거 한 5분 하고 싶네요. 피날 때까지. 정희님, 세상에나 얘기를 해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정확한 날에 따박따박 들어와야죠. 동네 노는 언니님, 아니 해니다리님 그분이시다. 그 어려운 문제 왁스 맞아요. 노래 새우까지 다 맞추신 분. 그 뛰어난 인재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니요. 이쯤에선 미소라도님, 사장님과 둘이 있는 사무실이라면 말보다는 문서로 모니터나 정수기 문 등에 벽보를 붙이세요. 가족 같은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가족 간의 동거래는 더 확실히 하셨습니다. 가족 같은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가족 간의 동거래는 더 확실히 좋아요. 이렇게 써놓는 거지. 작은 청년님, 당연히 말씀드리고 받아야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알바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신 걸까요? 일한 만큼 꼭 대가는 필요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정산비, 진행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들어갔던 금액들이나 이런 영수증 처리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 처리를 할 때 그 주차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두 개씩 대표님께 날리지 마시고 한 달치를 쫙 모아놨다가 그 카테고리를 따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지금 점심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점심값 영수증을 쭉 처리를 할 거잖아요. 점심값 영수증 카테고리,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주유비 지원 카테고리 영수증 무슨 카테고리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이용 네 지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한두 장 넣지 말고 한 10장에서 20장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한꺼번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게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딱 보면 알거든, 대표님이. 예.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받아야 되는 돈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빌린 돈이든 아니면은 못 받은 돈이든, 네, 그게 월급이든 받아야 되는 돈은 받아야죠. 이게 참 희한해요. 돈을 빌려갈 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돈을 빌려갈 때는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할 때는 마치 내가 이 사람한테 못된 짓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가만두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대표님도 약간 그런 거랑은 좀 경우는 다르지만, 네, 지원이 돼야 하는 주차비 같은 거는 그게 5천 원이든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그게 쌓여서 한 달에 2만 8천 원이 되든 5만 원이 되든, 그쵸? 직원님이 쓰신 거잖아요. 회사 업무 보러 가셨다가. 그럼 그거 정도는 처리를 해주셔야죠. 예. 그리고 대표님께 저희 라디오 들으라고 꼭 하세요. 네. 마이 마이 마이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오겠습니다.

자, 1388님 RD 지방에서 작은 회사 운영 중인데요. 밥 먹다가 사연 듣고 놀래서 문자 보내요. 대표님께 임금 명세서 좀 보여달라고 해야죠 뭐 하셨습니다. 근데 임금은 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산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6427님 이분 새싹이십니다. 청취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직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1대1로 또 근무하시는 거다 보니까 참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죠? 9099님 새싹이시네요. 영수증을 사장님 책상 위에 놓으세요. 빨간 사인펜으로 주차비 금액에 큼직하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어필을 세게 하시란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주신 이런 현명함들, 네, 이런 것들로, 이런 방법들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이 되네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더 비틀스의 Hey Jud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역량에서 혁신도 속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 이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정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당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권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란을 겨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계 대

0: 인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중상자 4명을 포함해 8명의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오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에 잘 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죠.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괜찮지 않거든요. 가끔은 괜찮다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속상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 마음부터 알아주는 한마디. 그렇게 마음 먼저 들여다봐 준다면 괜찮다는 말도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오겠죠. 좋은 노래와 함께 서로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한 시간 만들어봐요.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여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도 물론 있지만 가끔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줄 때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들어드릴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언제나 무료인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 퀴즈 타임, 드라마가 좋아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 음악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

0: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 여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수지 백현, 드림, 에디킴, 예쁘다니까. 어머, 누가 날 자꾸 불러요. 매일 빛나 여름님. 우리 예쁜 여름님 잘 오셨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 얼마 전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절친이라던 친구가 어설픈 위로를 하는데 그 말에 더 상처를 받았었답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공감해주며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차라리 너 예쁘다 이 말 한마디. 노래 한 곡이 위로가 되죠. 탄산수님, 오늘 선곡들이 정답입니다 하셨는데. 오늘의 정답, 백원경의 랄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퀴즈 타임도 있어요. 별빛지은님, 시작하는 밤 이후로 랄랄라 원경님을 처음 뵙네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주 방문할게요. 날씨가 살인적으로 더워요. 원경님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좀 힘들고 꿉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과 함께하면 오후가 행복해질 겁니다. 랄랄라 매직이 찾아갈 거예요. 인절미님, 말출 나온 아들이 오늘 자대 복귀합니다. 5일 후 일요일에 저녁을 하니까 오늘 잘 참고 보낼 수 있겠죠? 하셨어요. 뭘 참으시는 거죠? 아쉬운 마음을 참으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잔소리를 참으시는 걸까요? 화를 참으시는 걸까요? 아들 잘 들어갔다가 기분 좋게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 M4 널 위한 멜로디.

백원경의 랄랄라. 드라마는 안 봤어도 이 대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오늘은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이 대사를 말한 배우를 맞춰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랄랄라 추억 소환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그럼 바로 대사 들어볼까요? 당신 부셔버릴 거야. 명대사 제조기죠. 김수현 작가의 청춘의 덫 기억하시나요? 1999년 당시 엄청난 인기였죠. 연인에게 배신당해 복수하는 역할로 열연을 펼치면서 연기파 배우로 전성기를 누린 이 배우 누구일까요? 추억의 노래 안수지의 청춘의 덫 들으시면서 이 배우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다른 보기가 없어도 정답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 와중에 6866번님 정답 장서희 아닙니다. 랄랄라 애청자 남양주 최명선입니다. 김희애님, 김희애. 많은 분들이 김희애라고 보내주고 계시는데 아니고요. 1523번님 정답 M. 그렇죠. 이 배우를 떠오르면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죠. 많은 분들이 그때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때도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M이다. 1994년 여름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미스테리 호러 드라마 M에 출연했던 이 배우. 선과 악을 오가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죠. 나는 M이다. 요거는 유행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는데요. 아직도 패러디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초록빛 눈동자 너무 무서웠죠. 벌벌 떨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인은 샵 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5분께 화장품 선물 그리고 10분께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 거예요. 여배우고요. 이 노래가 강력한 힌트송이 될 것 같네요.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기를 보여줬던 이 배우,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 바로 오늘의 정답 심은하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심은하 너무 예뻤던 게 기억나요. 보고 싶네요, 심은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0020번님, 7441번님, 1578, 1373. 꺅,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휴가차 처음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좋아요. 팬 될게요. 덕분에 랄랄라 애청자도 늘었고요. 4410번님. 심은하입니다. 본조비 It's My Life 부탁드려요. 랄랄라에서는 가요만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사랑행복맘님. 지금은 두 아이의 애미입니다. 나는 어느새 애미가 되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고 시문아도 예쁘고 백디도 예쁘고 코맘님 커피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진순이님 백원경의 랄랄라 처음으로 들어요. 좋은 노래 좋습니다 하고 정답 맞추셨고요. 아이의 방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학원 한 달 쉬고 방학을 마음껏 즐긴다는 초딩아이 로하맘님 이것이 진짜 호러네요. M 마지막 승부 청춘의 덫 등에 출연하면서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심은하 그리운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본 드라마가 좋아서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현승민, 이전니.

한생민 이전니. 이전니 그때 그 시절. 심은하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짬보님, 제가 멀리서 보면 심은하였어요, 별명이. 그 멀리가 한 1000m였지만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0632번님도 예전에 저는 심은하 뺨칠 정도였죠. 지금은 수더분한 아줌마. 이웃에 만나는 분마다 CBS 레인보우 깔아주고 홍보 팍팍팍. 행복하게 살고 계시네요. CBS 레인보우와 함께 0632번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합니다. 미란 이지롱님, 이곳은 화성의 꼬기 반찬이라는 가게입니다. 다섯 명이 큰 소리로 잘 듣고 있어요. 그곳으로 커피 한 잔 보냅니다. SH9766님, 90년대 드라마라니 시간 진짜 고딩이었는데 이젠 아줌매가 되었어요. 이렇게 추억하고 싶은 드라마 있으신가요? 그때 그 시절 심은하였던 나를 소환하게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내주시면 드라마가 좋아서 해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인공위성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럼요. 랄랄라는 사랑이니까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하고 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가칭 소년 비행 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향해 국정의 핵심 축은 부처청이라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 사안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당 의원 11명 명의로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과 민생침해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안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헬스트레이너 A씨 사이의 공모관계 입증은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며 남은 기간에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무덥고 곳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28.

0: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영화 촬영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니뭐니 해도 날씨겠죠. 미리미리 일기예보를 체크해둬야겠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의 날씨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맑은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강풍이 불어온다면 배우와 스태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NG가 나고 말 텐데요. 영화의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에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NG 상황이 오히려 클라이막스 역할을 한다죠. 갑작스런 비, 느닷없는 바람 때문에 우왕좌왕했던 고생담이 그렇게 두고두고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는데요. 덥고 습한 이 여름도 언젠가는 올해의 추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연진님, 이거 영화 2C OST네요. 첫 곡부터 너무 좋은데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여장을 하고 나왔던, 이거 언제 쓴 영화야, 진짜.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더스틴 호프만 아니지.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였습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메이킹 필름은 완성된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이 담기잖아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연기, 연습하는 모습부터 쪽잠을 자고 쉬고 장난치는 모습까지 인간적이고 소박한 모습 때문에 왠지 더 정이 가기도 하는데요. 날씨나 뜻밖의 상황 때문에 촬영하지 못하는 순간이 메이킹 필름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난감한 순간이라도 지나고 보면 두고두고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는 거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죠. 자, 화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3: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0: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스칼렛 지우님. 웬걸요. 여름을 좋아하는 저는요. 여름이 절반은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아유, 드릴 수만 있다면 남은 저의 여름을 몰아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또 여름이 있어야지 오이의 참맛도 즐기고 맨발의 자유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페이스 힐의 There You Will Be였고요. 로나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이었습니다. 이 여름에 이 여름보다 더 핫한 소식. 옐로우 튤리님이 우리 딸내미가요. 11년 사귄 남자친구를 인사시킨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긴장도 되고 뭐라고 얘기를 풀어나갈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되게 설레실 것 같아요. 대충 이름하고 약 한두 번은 그래도 스치면서 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11년의 시간 뭔가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데 좀 들어주셔도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진짜 한 번도 헤어진 적은 없는지 왜 싸웠는지 어디서 부딪히는지 막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8452님은 더워서 입맛이 없다 하니 신랑이 요즘 유행한다는 딸기 모찌 떡을 사다 주고 갑니다. 더운데 신랑 고마워. 일부러 집에 왔다 다시 가게 해서 미안해. 신랑 최고 하셨어요. 와, 여기 신랑은 진짜 남의

남편 아니고 신랑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준호맘님, 오늘 지수님 보니까 그리스 산토리니로 여행 가고 푸네요. 휴가지 느낌이 물씬 나는 셔츠라고. 아, 라라라라라라라. 우주 데스타님은 오늘도 보라로 함께합니다. 지수님, 잠옷 입고 오셨어요? 아, 해변으로 휴가 가고 싶다 하셨고. 미네르바의 가을님은 오늘 지수님 파자마 파티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뭐 파티는 아니고요. 어디서든 오늘 쪽잠을 좀 자보려고 파자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림자님, 아 야간 당직이셨어요까지. 아, 도로시님, 내일이 초복인데 푹푹 찌는하십니다 하셨어요. 내일은 벌써 초복, 우리는 오늘도 행복. 자, 오늘 화요일 해피송은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의 제시어, 오늘의 단어는 오늘의 영단어 run입니다. R-U-N, run. 오늘은 달려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run이 들어있는 노래 바로 해피송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적어주세요. 팝송 제목 안에 run이 있으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제시어 run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은 보니엠이에요. 엘루트.

아, 토미 제임스였고요. 보니엠의 엘루타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별수공님이 지순이 오늘 옷이 축구 선수 옷 같다고 하셨는데, 아, 그러네. 아르헨티나, 우리 메시 목요일에 보니까 잉글랜드하고 4강에 있던데, 노익장이잖아요. 잘하길 바라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run. 마놀로님, 몬조비의 runaway. 또 3434님, 또 은슈동아님,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요. 우리 은슈동아님은 영화 보디가드 같이 봤던 그분 잘 살고 계시겠죠? 아셨는데 지금은 다른 분의 보디가드 아니신가요 혹시? 엘리님은 스콜피언스의 Bad Boys Running Wild. 사춘기 방황기를 함께한 팝송이라고 이 팝송 덕분에 사춘기를 잘 넘긴 것 같다고. 좋은 취미가 사람을 또 살게 하죠. 3636님은 핑크 플로이드의 Run Like Hell. 이 곡을 좋아해서 학생 시절에 진짜 크게 틀고 들었습니다. 뭔가 염세적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야, 사춘기 때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다 팝에 실어가지고 보내셨군요, 다들. 장가방님은 Country Lovers의 Run and Run. 아, 이 곡을 오늘 듣고 싶다 얘기하신 분 많으셨고요. 보람님은 Bruno Mars의 Runaway Baby. 6367님은 콜스의 Runaway 신청하시면서 산책 파트너 해피송 지수님 하시면서 오셨네요. 와, 이 한여름에 해피송과의 산책 쉽지 않은데 손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434 은슈동안 엘리님께 커피 쿠폰 전하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Run입니다. 그리고 먼저 캔디핑님, 딸기산도님, 베루님, 빌리오션이에요. 캐럴비언 퀸, No More Love on the Run.

오늘도님, 화곡동 김밥님, 탐준세, Keep on running, Billy Ocean, Caribbean Queen, No More Love on the Run 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제시하는 Run. 메이플피카님은 원 리퍼블릭의 Love Runs Out 신청하셨고요. 화곡동 김밥님은 두비 브라더스의 Long Train Running. 버섯돌이님, 브라이언 아담스의 Run to You, 딸기산도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to Run, 또 아그네스님, 윌 맥코의 Runaway, 호레노츠님, 나도 Run Run, 알리샤 밀라노 버전으로 이 곡도 들을만 하다고 또 추천하셨고요. 여행가고파님은 레이디 가가와 도이치가 함께하는 Runway 신청합니다. 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설렜던 메릴 스트립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멋진 모습, 20년 동안 가장 안 변한 배우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 제시어는 런입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여러 곡 중에서 0191님, 메이플피카님이 신청하신 이 곡입니다. 스윗의 Fox on the Run.

하총님, 리얼 맥코이 런어웨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곡 이어져요. Take it on the run.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

0: 한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 밤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한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오후 중부지방과 호남, 밤에는 영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시간당 30에서 50mm씩 비가 쏟아지겠고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강원 산지, 중남 남부 내륙, 충청 북부 등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칠 때까지 전체 강수량은 수도권 서해 5도 30에서 100mm, 강원 내륙, 강원 산지, 충청, 전북 30에서 80mm, 광주, 전남, 제주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합니다. 수십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를 당장 재정에 투입하기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첨단 기술에 대한 민관 투자도 확대합니다. 올해 초 성장 전략에서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출범하며 투자 대상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재, 부품, 장비, 원전, 우주, 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 등 하후 상박 구조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집중 지원 제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와 소득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다자녀 가정 유치원 우선 입학 기준은 두 자녀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설립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의 175억 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1182님, 솔리양이님 신청곡이었고요. 춘삼님, 후텁지근 짜증나는 날씨 신나는 음악이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에서 골라본 곡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오늘 1부에서 제시어가 런이었잖아요. 거기서 연장입니다. 러닝 이 열풍. 아, 해피송에도 상륙했습니다. 러닝이. 러닝 요즘 뛰는 분 많으시죠? 진짜. 아, 얼마나 달리시는지. 이렇게 더운 날도? 아니면 그렇게 추웠던 날도? 달리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렇게 러너는 아닌데 몇 달 전에 그 얘기했나? 마라톤, 5km 마라톤에 나갔는데 5km 47분에 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 그거 하루 아침에 이제 뭐 8시, 뭐 7시 이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게 무슨 소아암 환우 돕기 이런 거였는데 그 풀코스, 아, 풀코스는 없었나? 그 하프코스가 있었나? 어쨌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먼저 보내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쳐져서 제가 5km 마라톤을 뛰었는데 와, 진짜 사람도 엄청 많으시고 뭐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 러닝 열풍 나도 한마디 하련다 그런 햇님이들의 이야기 기다리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0: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러닝 열풍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떻게 편승하고 계신 건지, 우리 옆지기가, 우리 아이들이 뛰고 있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아니다, 얘기 등등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1869님,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마뭇할 그 시간들 묵묵하게 취업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담담히 말을 전하는 아들의 그 취업 소식 눈물이 났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묵묵하게 지나왔습니다.

있을까요? 고생 많으셨고, 취업 이후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성숙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려운 일도 잘 풀어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경숙님 원 리퍼블릭의 Love Runs Out, 또 웅이님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또 탱크, 비아, 옥스도박이, 엘레나 릭비, 방탄소년단 등 콜렉티브 소울의 Run 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 아시죠? 러닝 열풍, 러닝 러닝 러닝. 까비맘님은 러닝은 일단 저랑 안 맞는다고. 걷기도 힘든데 그냥 저는 살짝 걷기로 합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하셨는데 지방을 태우는 데는 뭐 빨리 걷는 게더 낫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기억이 있네요. 별빛지은님, 요 며칠 너무 더워서 집에 있으면 에어컨 바람도 싫고 저녁마다 한강변을 가서 뛰었습니다. 뛰다 걷다 뛰다 걷다 땀을 쭉 내고 샤워하면 개운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러닝이 별 건가요?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기분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그게 최고지. 뭐 모시중한디 그죠? 이상월님은 올해 안양천 장미꽃 축제 마라톤, 푸른 하늘런 마라톤 대회에서 10km 코스에 참가했습니다. 아쉽게 두 번째 대회에서는 기록이 좀 떨어졌는데요. 다음에 10km 한번더 나가고 나서 하프 마라톤에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와, 여기는 꿈나무는 아니시고 약간 중나무 이상 아니십니까? 벌써 하프 마라톤까지 가시는 거 보면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그거 보거나 아시죠? 그 어느 방송에서 가수 현 씨가 1년 동안 세계 7대 마라톤에 다 참가해서 매달 그 목에 주렁주렁 걸고 나오시는 거. 와, 그 참가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던데. 그렇지만 저는 이사걸님이 더 멋지십니다. 꾸돌스키님은 저는 매일 5km씩 1시간 동안 뜁니다. 너무 느리죠? 근데 존투 영역 유지하면서 뛰는 슬로우 러닝입니다. 6개월 정도 했는데 10km 정도 빠졌습니다. 가끔 빨리 달리고 싶지만 천천히 달리기의 효능을 몸소 느낀 바 빨리 달리기 욕구를 참고 있어요. 보폭을 최대한 줄이고 분당 발구르기 170회 이상. 그리고 혹시 세면서 가시는 건 아니죠? 우리 햇빛송 가족 여러분도 살 빼기 달리기에 동참해 보세요 하셨는데, 아 저는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랐어요. 이게 심박존이 5단계가 있네요. 심박존이 그중에서 존 2는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저강도 유산소 강도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6개월 동안 10kg가 빠졌답니다. 대단하시고 우리 방탄소님도 5kg 55분에 뛰신다고. 아 같은 존존투 영역에서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고, 뿌꾸레미님은 오늘도 저는 5km를 살살 뛰고 왔습니다. 요즘은 29분대에서 31분대가 나오더이다 하셨는데, 아유 우리 뿌꾸레미님은 제가 알죠. 우리 해피송의 대표 공인 러너십니다. 멋지시고 우리 뿌꾸레미님은 뭐 지각해도 택시 안 타고 그냥 달려가시더라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 주제는 러닝, 러닝, 야풍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 보이스 투맨이에요. Water runs dry.

럭키 럭키님. 지수님, 이 곡 안 나오면 신고하려 했어요. 오늘처럼 꼬물거리는 날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하셨어요. 느낌이 쫙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하셨어요. 카라님, 놀리빈, 해니다리, 도로시님, 은슈동안 6333-3434, 휘트니, 휴스턴, Run to You, 더 보이스투맨의 Water Runs Dr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러닝이 참 열풍인데 이게 열풍이라고 다 하긴 힘들어요. 곱도 흐르니. 다들 러닝 코스 쓰시네요. 코스들. 저는 5km 뛰려면 5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러닝 셔츠나 입는 걸로. 러닝 샷스. 가을은 선물님. 저는 매일 집인 19층까지 손풍기 들고 걸어 올라갑니다.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건강을 위해 좋고요. 하루 한 번 걸어 올라가는 거 좋아요. 땀도 나고. 아, 저도 열심히 운동하다가 운동해야지 하고 막 굳이 헬스장 찾아가다가 그러고 회사 와서 뭐 2층, 3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내 모습 보고 현타 올 때 있었는데 아유 반성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파란 지구님, 오전에 바람이 좋아서 등 떠밀려 운동하고 왔습니다. 러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더웠지만 운동하길 잘했다 싶네요. 하셨고 정말 하루 나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돌아올 때는 세상 뿌듯하죠. 하총님은 요즘 너무 더워서 새벽에 1시간 정도씩 뜁니다. 남들이 보면 걷는 거야 뛰는 거야 하겠지만 저는 뛰는 겁니다. 그래도 살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아니 슬로우 러닝이 그렇게 살 빼는 데 좋다고 하더니 응? 막 이런 생각 하시나 봐요. 왜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요. 돈을 모아야지 하면 돈이 안 모이고 성적을 올려야지 하면 안 오르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안 빠지는 거. 열심히 하되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송은 우리 햇님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3857 장가방님 또 신혜숙님 배로님 신청하셨네요. Country Lovers의 Run and Run.

문경 도련님 두비 브라더스의 Long Train Running이었고요. 이글스의 The Long Run 9375님이 또 Country Lovers의 Run and Run이었습니다. 빌리님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니 Run, R-U-N, 뛰다. 또 어렵고 Learn, 배우다도 어렵고 다 만만치가 않네요. 하지만 힘내서 이 두 개의 런을 극복해 보렵니다. 하시면서 고척동에서 이쁜 미종의 남친이 보냅니다. 미종님 듣고 계신가요? 아무튼 우리 비에리님의 이 두 가지 런을 모두 응원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오넬 리치의 곡이에요. Running with the Night.

라이오넬 리츠 러닝 위드 더 나잇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파란지구님, 호르노츠님, 1516님, 잭슨 브라운, Running on Empty 남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지금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인지 조사한 결과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5%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6분 33초부터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1.57% 내린 6,699.87을 기록 중이며 코스닥 지수는 4.6% 내린 762.55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에 나서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307억 2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은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70조 6,822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유출의 15배가 넘습니다. 반면 6월 채권 자금은 16억 5천만 달러 순유입됐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경찰이 홍 전 감독의 선임을 추천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전 감독을 1순위 감독 후보자로 추천했을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는 과정에서 선임 절차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에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3: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

날은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봉기였던가요? 에이미안 첫 번째 트랙 투투였어요. 1과 2분의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구레 봉봉 아나운서 이봉기 시작합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십니다. 뭐 인별그램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봉팔님들과 함께할 날이 뭐 2주도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주일까지니까요. 정말 많은 봉팔님들께서 이 아쉽다는 사연과 함께 저의 육아휴직을 응원한다. 그 결정 존중한다. 마음 따스워지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보면서 우리 봉팔님들의

0: 이 응원 사연과 지나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자 한자 곱씹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봉팔님들 덕분에 또큰 힘을 얻었고요. 용기를 얻었고요. 감동 한가득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143번님이세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부적 같은 차량용 스티커 받자마자 현관문에 붙이고 거실에선 항상 CBS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이 스티커도 다음 주면 떼야 하지만 어떤가요가 있어 행복했고 봉디가 있어 더더더 행복했습니다. 떼야 하지만 왜 뗍니까 그걸? 그래도 붙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143번님은 막 이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어? 눈물 쏙 들어가네요. 자, 오늘 A면 사연과 신청곡대입니다. 우리 봉팔님도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문득 궁금한 게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하면 떠오르는 노래, 어떤가요와 잘 맞는 노래, 또 어울리는 노래. 이 노래는 딱 어떤가요다. 이 어떤가요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잘 표현했다. 그런 곡이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어떤가요답게 그 이별을 준비하려 합니다. 씩씩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담백하게 갈 거예요. 울고불고 안할 거예요, 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 원래 F인데 이별을 맞이할 땐 완벽한 T예요, T. 지금까지 이별해보고 단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 번팔랜드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이분 부르고 오늘도 똑같이 달려갑니다. 균일한 텐션으로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0: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시작합니다. 난 너에게

핑클 내 남자친구에게 그전 꼭 샤크라 난 너에게였습니다. 자, 첨단의 달인을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 사연 좀 최대한 많이 2주 동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좀 토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음악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봉팔님들의 아이디와 또 번호를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0432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몰라 질문해요. 노라봉 선생님은 계속 게스트로 나와주시나요? 아, 저희가 그 한 팀이에요. 한 팀. 원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보고 나오시는 겁니다. 뭐 노라봉 선생님 또 누구 있죠? 그 이외 많은 분들. 이외 많은 분들. 저희 어떤가요? 그 출연자분들은 다 저만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돈이면 못 나옵니다. 근데 저보고 나오시는 거라 이제 제가 안 나오니까 그분들도 앞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전화 연결 가능해요. 전화 연결. 전화 연결하면은 반드시 사전에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오바맨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청정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어떤가요? 듣는다고 대답했어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성공했습니다. 오바맨님, 아, 이분 찐 봉팔님이신데 사진 인증까지 저희가 애정 듬뿍 담은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우리 봉팔님들의 아이디나 번호를 보면 이분께서 과거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어떤 가요에 지금 입문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이 이야기가 그려져요. 이제는 제가 이 사소한 기억력이 좋거든요. 9180번님이십니다. 봉디가 7월 26일까지만 방송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문자 남깁니다. 시간 날 때 자주 듣기도 하고 특히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엄청난 애청자였습니다. 그리워질 어떤 가요를 생각하며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미싱 유 신청합니다. 미싱 유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9180번님. 아니 근데 엄청난 애청자인데 왜 문자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방송 매일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보냈어요.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 봉디 가는 게 마지막에 문자라도 해야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처음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 9180번님께는 제가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달봉아빠님은 우리 봉라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새로운 라인 타셔야죠. 봉라인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3321번님도 2시 라디오 유목민이었다가 드디어 정착했는데 다음 주까지라고요? 안 돼요.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때까지 열심히 듣고 있을게요. 아직 다음 주 주일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계속 알려주십시오. 전 없어져도 어떤가요는 계속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름맛 사탕님이 저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청취율 좀 올랐는데 가다니라고. 그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 오늘부터 하나씩 풀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번. 사실 회사와는 이 DJ 하차 이야기가 4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4월에 또 마침 청취율 조사가 있었죠. 근데 설마 나 떠나기 전에 이번 4월 청조가 안 오르던 게 동결건조식품이 갑자기 오르겠어 했는데 와, 이 운명의 장난입니다. 갑자기 팍 올라가지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작진들도 우리 왜 올랐어요? 우리 왜 올랐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이구나. 이제야 오르다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 아휴 이거는 안 오르나 보다 하고 매도 딱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매도하자마자 갑자기 출발한 거예요. 열차가. 그래서 회사에 나 지금 육아휴직 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청취율이 올랐네. 갑자기 고민되네. 번복해? 그냥 번복해? 나 그냥 안 간다고 얘기할까 그냥? 그래도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거. 내 자존심 이건 허락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다음번에 더 오르면? 그럼 진짜 배 아픈데. 내가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가 이제 딸내미를 하원시키면서 그 손을 잡고 그래 처음 결정이 맞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번복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 1위였고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갈게요. 어떤가요? 아이덴티티로 이 곡을 많이 뽑아주셨어요. 우리 봉팔님들이 뽕스님도 언급하셨고요.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이 곡 틀 때마다 뽕디 아니냐고 제 목소리 들린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 저예요. 농담. 펄스 듣습니다.

두 그룹 모두 남자 보컬의 목소리를 제 목소리로 많이 착각들 하십니다. 소호대 사랑 그리고 추억 방금 만나보셨고요. 그 전곡 어이쿠 이런님과 뽕스님을 위해서 펄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보내드렸습니다. 8983번님 아니 무슨 지난주에 입문했는데 지금 새싹봉팔님들 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가지 마세요. 8983번님 어떤 가요는 계속 된다니까요. 커피 쿠폰으로 로비를 좀 후임 DJ를 위해 미리 해놓겠습니다. 혹시 우리 봉팔님들 가능하시다면 어떤가요? 지금 듣고 계신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제작진이 말이죠. 봉팔로서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한 편 만들어 저희 너튜브 채널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우리 봉팔님들께서 어떤가요? 듣고 계신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리 봉팔님의 얼굴이 저희 너튜브 채널에 예쁜 영상으로 편집돼서 올라갈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만 어떤가요 듣고 계신 사진 샵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요. 최은지 님이신데요. 광고 없어서 당황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넘버 2. 원래 A면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항상 광고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광고주님! 불러야 되는데 광고 팡 나와야 되는데 한 1년차 때 프로그램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쪽팔린데 광고가 하나도 없네. 너무 민망한데 그래서 제가 회사 마케팅팀을 찾아가서 저 실례지만 저 어떤가요? 에 광고 한 개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해가지고 그때 아 두 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덜 민망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 벌써 막 사진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진 듣고 있는 봉팔님의 모습 또 같이 듣고 계신 뭐 가족, 친구, 동료분들과의 모습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사진이 아니라 내 얼굴, 나 내 모습, 함께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봉팔님이 보고 싶지 봉팔님의 이 라디오가 뭔지 궁금하진 않아요. 뭐 차량 안에 뭐 라디오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러니까 전 차량 내부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차량 차 좋은 거 타시네요. 그러니까 요걸 듣고 있는 나 네. 셀카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봉스님이 봉디 텐션 그리움은 어쩌죠? 봉디 돼지라고 놀리지도 못하고 솔직히 DJ에게 돼지라고 놀렸는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하고 좀 쉬면서 저쪽에 서초구에 갈 일이 많아요. 그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돼지 사연들 아마 이제 한 분 한 분 내용 증명이 댁으로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보팔님들. 다 이제 갈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5150번님이신데요. 어떤가요?

봉디 없으면 안 돼요. 셔틀 운행할 때마다 큰 힘이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 검도관 관장인데 세 달 전에 학원 접고 오랜만에 들어왔더니만 이별 소식이네요. 봉디 파이팅 하셨는데 우리 관장님도 세 달 전에 학원 접고 그간 괜찮으셨습니까? 우리 관장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5150번님이 검도관 관장님으로서의 이 기백이 있다는 거. 이 위기 또 그 기백으로 저는 충분히 헤쳐나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또 이 곡도 많이 오늘 신청해 주십니다. 해피그님과 김묵돌님 신청해 주신 2012년에 M4 대학가요제를 뜨겁게 달궜던 곡 갑돌이 사운드입니다. 못난 남자.

미영탁 폼 미쳤다. 그 전곡 갑돌이 사운드 못난 남자 해피그님과 김묵돌님의 신청곡 재생해 드렸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분팔님들의 소중한 사연 아 정말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5104번님도 아 이분 그 문장에서 호탕함이 느껴져요. 호방함이 느껴집니다. 아우님 어딜 가도 늘 건강하시게 좋은 만남은 언젠가 또 만날 걸세. 날씨가 딱 헤어지기 좋은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자고. 스태프분들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만 이제 나와요. 우리 형님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아우를 생각해주는 형님은 5104번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주하시는 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형님. 그 밤에 그 한 잔씩 하시는 거 몸에 안 좋습니다. 형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저랑 같이 건강관리 함께 시작하시죠. 형님을 위해서 제가 커피 한 잔 올려드리겠습니다요. 사실 누군지 몰라요. 약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야 뭔가 톤이 약주하게 생겼어요. 이분은 약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6775번님 일본어 공부 시작하면서 봉디가 소개해준 걸 계기로 포기 안 하고 계속 공부했는데 JLPT N2 합격해서 멋지게 자랑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봉디가 먼저 떠나다니요. 저 합격하고 나면 어디에 전화 인터뷰하죠? 그것까지 준비하고 대본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JLPT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N1부터 N5까지 있고 N5가 제일 높은 거죠? 자, 숙제 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6775번님 N5 따고 오세요. N5. 그때 우리 다시 전화하는 걸로. 초록님은 지난주 문득 내가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면 광고는 무조건 봉기에게 줘야지라는 뜬금없는 생각을 했는데 유유유. 그건 따로 얘기하시죠. 우리 초록님께서 젠슨 황 되셔가지고 그 회사 광고 모델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 광고 수익은 모두 저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꼭 돼주세요. 초록님 성공해주세요. 6524번님은 봉디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봉디가 차 막히는 거 좋다고 했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자긴 그래서 짜증 안 난다고. 전 그 말이 기억에 남아서 운전하면 항상 봉디처럼 생각해요. 아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까? 여전히 저는 혼자 있는 공간이 집에서도 없기 때문에 차 안을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들 뭐 화캉스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뭐 화캉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화장실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뭐랄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화장실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빨리 안 가고 일부러 좀 차가 느리게 가는 차선으로 가기도 합니다. 집에 천천히 가고 싶을 때. 아, N5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빛나는 돌림. N1이 제일 높아요? N5는 이미 땄구나, 야. 그러면은 N1 따고 다시 우리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원래 N2에서 N1. 보통 그 가장 높은 거 따는 게 지금까지 딴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한 두세 배 더 들어갑니다. N1 꼭 따시길 바랍니다. 그때 따고 나서 우리 이야기하는 걸로. 9180번님의 신청곡 지금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우를 생각하는 우리 5104 형님 답변 주셨습니다. 약주 좋아한다고. 보세요. 6년 넘게 딱 우리 봉팔님들 지켜보고 있으면 문장에서 그 약주 냄새가 납니다. 그냥 게시판에서 이 모니터에서 약주 냄새가 나요. 다 보여요 저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예요. 미싱 유.

0512번님이신데요. 문자 보낸 걸 뒤져보니까 20년 6월 15일이 첫 방송이었네요. 방송 초기에는 정말 저세상 텐션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오랜만에 저세상 텐션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불사질러 보겠습니다. 이 곡 듣고 B면 접속 체크해서 A면 마지막 트랙 0061번님 신청하셨네요. 화사예요. Good Goodbye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0: 경기연구원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해 평균 대기시간이 44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비휠체어 이용자를 바우처 택시로 분산하고 장애인 맞춤형 K-패스를 도입하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이동지원 서비스 G-Move AI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운영 9건과 가동 시작 신고 미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7건입니다. 경기도는 장마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도민 신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뉴욕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현지 투자자 IR 피칭과 네트워킹,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총 5억 원 규모의 투자 검토와 팁스 연계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태국 방콕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도내 의료기업 9개사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300여 건 9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한국신체정보 주식회사는 AI 기반 운동성 평가 장비를 선보여 현장에서 13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바이어 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바다향기 수목원이 이달 31일까지 산림 복원에 활용되는 시드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람객이 만든 시드볼은 전국 수목원에서 제작한 물량과 함께 올가을 산불 피해지 등 산림 복원 지역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목원은 시드볼 만들기와 함께 배초향 화분, 야생화 아파 엽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인천시가 2028년 개관 예정인 가칭 인천 뮤지엄 파크의 공식 명칭과 브랜드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9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데니 오빠 사랑해님의 신청곡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비면 접속 체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리운 리제맘님께서 언제까지 DJ 하나요? 퇴사하는 건가요? 저 퇴사하면 큰일 나요. 저 저는 CBS의 울타리 안에 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갑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인데요. 다다음 주 월요일이 27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봉규의 어떤가요는 26일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정리를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 최대한 많이 이야기 나누고 더 초창기 텐션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찾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 오늘 텐션 열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신명나게 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제헌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어떤가요는 변함없이 쉽니다. 아니, 봉지 육아주 가면 쉴 텐데 공휴일.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제작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작진도 쉬어야죠. 옥슈슈셔님 권고사직인가요? 아, 왜 자꾸 저 이렇게 버리세요? 왜 이렇게 사직시키려고 그러세요? 기대지 마세요. 예. 자, 우리 봄팔님들 신명나게 갑니다. 이름을 남겨주셔도 좋고, 소원을 남겨주셔도 좋고, 봉디를 걱정이냐?

인형이다 생각하고 고민을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접속 체크해 주시면서 바쁜 봉팔님들은 그냥 저 하나만 찍어도 제가 오늘 최대한 우리 봉팔님들의 성함 아이디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가볼까요? 광고쇼네. 제가 방금 광고주님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자, 거북이에요. 컴온! 아, 광고주님 없어요. 여기는 뒤에 나와요. 일일 일실수. 오케이. 다시 한번 리온 리제 맘님부터 접속 체크 시작. 영희님, 지바비님, 해피건님, 제동유사님.

하셔야죠. 저는 내년 봄 벚꽃이 필 때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봉디 수능 미리 특집으로 우리 아들 이름 좀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그때는 응원 못해준다. 미리 해주마. 아저씨와 같은 뷰라인 유진규 수능 파이팅! 11월에 수능
1: 감사합니다.

0: 왔다. 오늘 못 다냐?
1: 못 다냐? 접속 체크 안 하고 빨리 못 다냐? 접속 체크 지금 며칠 안 남았단 게. 에너지요.

생일도 미리 축하해드려야겠네요. 3863번님 48번째 생일 김미선님 축하합니다. 우리 이사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광팬이에요. 좋았습니다. 드래곤 와이프님의 이사님.

팬이라 매일 들으셔서 저도 따라 같이 듣다 보니 챙겨 듣는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은숙 여사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셔야 됩니다. 은숙 여사님. 자, 코요테로 히트 다 히트 시리즈 이어갑니다. 히트 다 히트.

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곡 달려보고 왔어요. 거북이의 컴온, NRG의 히트송, 코요태의 히트다이트까지. 최대한 우리 봉팔님들의 아이디와 성함 호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한번 외쳐보기로 하고요. 아, 8317번님 문자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8317번님은 23년 동안 사무관리직으로 일하시다가 개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운전하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21년 4월부터 어떤가요? 들으셨대요. 처음에는 저절로 인상 쓰면서 주파수를 바꾸곤 했는데 들을수록 빠져들고 스며들게 되었죠. 보통 이렇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 그 뒤로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전도사가 됐고 지금은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봉디가 속마음을 들려주는 조언, 위로가 큰 힘이 됐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텐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하는 동안 소중한 시간 많이 만들고 돌아와서 다시 텐션으로, 건강한 텐션으로 활력을 선사해 주길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친애하는 50대 중반 광팬 아재로부터.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들려줬던 어떤가요 스팟들 다 모아서 들려주면 안 될까요? 그 안 그래도 제가 요 스팟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 서재희 PD에게 이게 총 몇 개나 되냐, 분량이 어느 정도냐 했는데 길이가 총 어느 정도 됐었죠? 한 2시간이 넘었나요? 38개 정도가 있었고 요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너튜브에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예, 요 영상은 그냥 화면 까맣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바뀔 때마다 글자만 제가 써놓을게요. 예. 이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숙제니까 우리 8317번님께서 주신. 8317번님도 늘 건강하시고 운전하시다가도 이따금 마음이 외롭거나 지치실 때 꼭 CBS 라디오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떤 라디오든 기댈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CBS 라디오면 훨씬 더 좋고요. 자, 이분 잠시 또 불러보겠습니다. 이분과도 오늘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누가 오시죠? 우리 제작진. 이분의 지금 메인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음 주 화요일은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모셔봅니다. 선생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봉파리와 함께 만들어간 그 길, 낭독의 재발견 노라봉이에요.

놀았노라. 봉파리와 함께 놀아서 신이 났던 놀아봉입니다. 봉디 어디가? 나 봉디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신앙송하는 거 좋았는데 나 이제 어디서 신앙송하라구? 봉디 가지마. 너무 슬퍼요.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 하나를 낭독할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은 제 낭독을 듣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지 가수와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어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더 한자 한자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낭송해 보겠어요.

해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의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밌는 얘길 달달 외고 준비한 게 탈로 날까 연습도 했었지. 널 떠난 사람 잊을 수 있다면, 널 울린 사람 걷어낼 수 있다면 광대라도 좋아. 바보가 된다 해도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총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노라봉의 낭독의 재발견.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서 아디오스.

이석훈 봉파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였고요. 더너츠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노라봉의 낭독의 재발견. 노라봉 선생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말 어떤가요? 초창기부터 노라봉 선생님은 저와 함께한 멤버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항상 늦지 않고 스튜디오에 미리 30분 일찍 찾아오신 우리 노라봉 선생님, 저에겐 정말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목요일에 한번 또 오시긴 오세요. 이구동성 하러. 목요일에 만나요, 노라봉 쌤. 그때 우리 좀 일찍 만나가지고 닭갈비 먹어요. 우리 노라봉 쌤 닭갈비 좋아하시잖아요. 자, 노라봉의 낭독의 재발견 오답으로 온 것부터 좀 소개해드립니다. 2717번님, 김현정의 멍, 2959번님 H.O.T의 캔디, 7811번님 녹색지대 준비없는 이별, 라일락서영님 토이의 좋은 사람. 거의 다 이제 오고 있어요. 정답적으로 3923번님 김형중의 그랬나봐, 쭈다미님 김형중의 그녀가 있잖아. 있잖아. 오늘의 정답은 뭔가요? 오늘의 정답은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2004년에 발표됐던 김형중의 곡이죠. 어떤가요의 김형중.

가사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머릿속에서 그 풍경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구간은 딱 제가 말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예쁜 가사예요. 자, 이 구간 우리 노래방 선생님께서 낭독으로 읊어주셨고요. 민성님이세요.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슬쩍 떠봤다가 우리 그런 사이 아니라며 대차게 차인 경험이 있습니다. 울컥. 신기하죠. 슬쩍 떠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대놓고 이렇게 막 고백한 게 아니라 슬쩍 한번 떠봤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바로 딱 잘라냅니다. 그 느낌이 있나 봐요. 얘가 오늘 나한테 고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5901번님은 정답 맞춰주시면서 오후 2시부터 3시에 오토바이 타고 시장 가는 길에 늘 들어왔던 어떤가요? 한 번도 쿠폰 받은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아쉬움이 더 커서 봉디에게 인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 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럼 오늘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민성님과 5901번님 포함 총 10분께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립니다. 이어지는 트랙은 윤종신, 이장우, 조규찬 외 여러 가수가 부른 그럴 때마다 준비했습니다.

이문세까지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봉규의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9428번님도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전 정년 퇴직하고 적적하던 차 라디오를 사서 처음으로 듣기 시작한 어떤가요? 오늘까지 매일 들었습니다. 유일한 나의 친구이듯 음악과 함께 하는 이 봉디의 재미있는 진행에 혼자서 웃곤 했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행하세요 봉디. 저도 6휴 중엔 운동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라디오와 더 친해질 것 같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아마 9428번님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 같이 듣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혜님은 2020년 8월에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서 우연히 어떤가요를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6년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 예쁜 딸 아이도 태어나고 남편분도 1년 육아휴직 후 7월부터 복직을 하셨대요. 육아휴직도 쉽지만은 않지만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우리 딸내미 키우면서 은혜님의 남편분도 진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셨겠습니다. 우리 딸 아이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우연히 들으셨다 했는데 그거 다 우연 아니고 계획된 거예요. 5004번님의 사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봉디 매력에 빠져서 난생 처음 보내본 문자를 읽어주던 봉디. 그 음성에 가슴이 떨렸고 어느 날은 텐션 열차에 신청곡을 틀어주고 보내준 비타민 음료를 받아본 것도 처음 라디오 선물이었습니다. 비타 오땡 한 병이라는 것에 실망했지만 가끔 보낸 메시지를 읽어준 봉디에 감사했으며 그 이후로도 채팅으로 아내를 만난 사연 그리고 렌트카 200대의 봉디 채널 고정 등 어느덧 내 생활의 일부가 됐는데 어제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봉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날까지 어떤가요를 지킬게요. 그동안 수고 많았고 오후를 책임져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렌트카 200대 CBS 표준 FM 채널 고정.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5004번님이시니까 이렇게 그 수고로움을 견디시고 해주신 거죠. 첫 라디오 선물로 비타 오땡 한 병을 받으셨다. 혹시 그런 봉팔님 계시다면 그때 어떤가요가 진짜 보릿고개였을 거예요. 저희가 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에 그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주고 계셨던 의리 전우 봉팔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WSG 워너비의 곡 듣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7: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박수원이란 가수의 곡입니다. 우리는 같은 음악을 듣고, 동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하면서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와대는 회당 20여 명씩 모두 20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기계적 매도가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강제 매도가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며 국내 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관련 청산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제시하고 코스피가 6,800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지지선은 6,500선으로 하락하며 이마저 이탈할 경우 6,100에서 6,000선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번 조정은 반도체 업황의 구조적 고점보다는 유동성에 따른 포지션 청산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에 구속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가 메리츠 금융그룹을 만나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 노조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5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6: CBS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0: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람마다 이 날씨를 보내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누군 그늘만 골라다니거나 또 누구는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넣어 다니고요. 또 누구는 에어컨이 빵빵한 카페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여름을 이기는 방법은 없을지 몰라도 이 여름과 박자를 맞추는 방법은 꽤나 다양한 것 같죠? 지금 함께할 이 노래, 뜨거운 공기를 피하는 대신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또한 여름과 박자를 맞추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딥 퍼플입니다. Smoke on the Water.

딥퍼플의 Smoke on the Water,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6514님이 첫 곡 찐보라 음악 좋아요 하셔서 찐보라가 뭐지 했는데 딥퍼플 가수가 딥퍼플이라서 찐보라 진한 보라라고 하셨나봐요. 더위를 날려주는 파워풀한 음색 보소 하셨어요. 그죠? 뭔가 이 음색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림자님이 누가 이 더운 날에 온열기능 비대에 온열기능 켜놨네 이열치열인가 하셨는데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긴 해도 마냥 또 시원한 곡이 시원하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이제 더위 이겨보자 약간 이런 아자아자 이런 느낌 한번 담아봤어요. 이하나하나칠님은 이 노래 Smoke on the Water 매우 반갑습니다. 요즘도 연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렉기타 배운다고 하면 꼭 연습해봐야 하는 곡 중에 하나였대요. 이 노래가. 아 어쩐지 이 기타 사운드가 독특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더니 일렉기타 배운다고 하는 우리 일렉기타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생들의 꼭 필수곡. 이었군요. 오, 이걸로 연습하면 꽤 이제 실력이 좀 쌓일 것 같긴 해요. 그죠? 8280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엄마 머리 염색해드렸어요 하셨는데 캬, 와, 이런 효녀 효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쉬는 날 그냥 나 힘드니까 쉬지 않고 우리 어머니께 효도하고 아 제가 맨날 효도할 때 효를 외치는데 진짜 효도 지금 8280님이 하셨어요. 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효도할 때 효 하효진 진짜 효도를 해야 하는 하효진의 라...

0: 키팝.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드디어 나에게도 이 전화가 왔구나 생각하시고요. 효도할 때 효, 하효진, 효도 좀 하라 라는 마음으로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도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면 그냥 끊거나 안 받지 말고 받아가지고 하효진 얘기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도나 썸머의 Love's Unkind 였고요. 샤카칸의 Ain't Nobody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김경숙님이 라이키 팝에서만 들을 수 있는 팝의 진미 멋져요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단골이 되시더라고요. 대박! 여러분, 오바맨님께서 하디! 2시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4시 5분부터 5시까지 하유진의

라이키팝 듣는다고 정확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눈물 나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또 찐 인증자가 나타나시니까 아, 마음이 놓이면서 또 감사해집니다. 근데 지금 뭐 스팸 전화다 아니면 뭐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밖에 안 온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는데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윤명아님께서 청취율 조사 협조하려고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땅에 투자하라네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아직 일주일 시간 남았으니까요. 달려보자고요. 4179님도 폰이 울려가지고 뛰어가서 전화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가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기다리다 보면 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 닉네임이 떠올려요. 기다림의 미학님. 하디, 요즘 옥수수 철이라서 택배 송장 출력하느라 너무 바빠요 하셨네요. 아, 옥수수 이거 농사 지으시고 판매하시나 보다. 여름 이때가 딱 이 옥수수 많이 드실 때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이 뭐 여름이 좋은 이유였나? 이거였어요. 근데 그 여름에만 나오는 초당 옥수수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뭐 1년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 초당 옥수수가 나오는 여름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유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쯤이 되면 이제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이 여름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옥수수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의 옥수수. 너무 좋죠. 아, 저는 여러분께 노래로 좋은 노래로 이 여름을 기억하게끔 해드릴게요. 0592님 청해 주셨어요. Crowded House의 Don't Dream It's Over 그리고 스모키입니다. Living Next Door to Alice.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셀린 디온의 That's the way it is 였고요. 매시브 어택의 Unfinished Sympathy까지 함께 들었어요. 동백나무님이 지난 주말에 더위 피하려고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제 카드랑 자리에 양산을 두고 나왔지 뭐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찾으러 갔는데 분실이 안 돼서 역시 한국은 좋아요라고. 아, 찾으셨구나. 다행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셨어요. 뭐가 없어졌어. 집에 왔는데 헉, 내 지갑, 내 양산. 특히나 이 지갑은 카드. 카드는 진짜 내 재산을 다 두고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진짜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면은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 근데 우리한테는 좀 당연한 K양심이라고 하죠. 내 거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상관도 안 쓰고 내 물건으로 자리막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자리가 있나 보다 해요. 이게 바로 K양심. 다행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아,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똑같이 비를 주제로 한 곡인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실연의 아픔을 빗소리에 투영한 곡 CBS 뮤직 차트 23위 캐스케이드의 리듬 오브 더 레인이고요. 카오세우스의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 이 노래는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플라워 걸을 통해 사랑의 기쁨을 느낀 곡이네요.

Houses that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 였습니다. 제목이 긴데 이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죠?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명44님께서 20년 전 미국에서 팝송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던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크리스티 버그의 Lady in Red.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창문도 꼭 잘 닫으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영남지방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현재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한 곳이 많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이 시각 이후로 대부분 지방은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고 경상도 지역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해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30에서 100mm

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 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서 한국의 안보 서열이 바뀌고 그게 또 자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 융합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아, 또 눌어붙었네.
8: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9: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소현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9: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중 경쟁 덕분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한국에 되게 많은 기업 섹터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10: 예,
9: 그게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이런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10: 예, 예.
9: 어느 정도예요? 안보 서열이자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파이브 아이즈 있고 나토도
10: 예.
9: 있고
10: 예, 예.
9: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우리는.
10: 사실 옛날에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일 동맹이 제일 아시아에서는 제일 중요했거든요.
9: 네.
10: 문제는 뭐냐면 딱 보니까 미국도 놀란 거죠.
9: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 각자의 그 제조업 영역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선도 예. 그렇고 예. 방산도 예. 그렇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우리는 반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반도체도 역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10: 예.
9: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다 안보 자산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 맞습니다.
9: 삼성전자 왜 그런 거예요?
10: 주가.
9: 삼성전자.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 요즘 변동성 크니까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잖아요.
10: 예, 예.
9: 엔비디아보다 더 벌었잖아요.
10: 예.
9: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아, 이거 안보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고 책에 쓰셨는데 혹시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10: 아, 근데 사실
9: 네.
10: 당군이라 최대 영업이익 나온 거는 우리가 미국 전략과 참 맞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주식이 이런 말이 있으면 수급 앞에 장사 없다. 이거를 우리가 펀더멘털도 얘기하지만은 주식이 어떤 속성이냐면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어떻게
9: 그쵸.
10: 운영에 따라서는 투자가 되지만 어떻게 운영하면 투기가 될 수밖에
9: 네.
10: 없는 거고 그래서 수급 앞에 장사 없다는 게 뭐냐면 사실 외국인들이 올해 초만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지분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9: 그렇죠.
10: 팔어도 팔어도 외국인 지분이 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주식이 모든 게 우리 반도체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지만 이게 뭐 이상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반도체 올라갈 때 다른 섹터도 같이 조금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깨지면서
9: 네.
10: 사실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외국인들이 정말 고맙죠. 한국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양 자기들은 쌀 때 있었는데 양들이 갑자기 털들이 많이
9: 그쵸.
10: 자랐어. 그러니까
9: 이때 깎자.
10: 깎자죠. 헤어컷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신 분이 많았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9: 네.
10: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9: 네.
10: 우리나라 기업이 10년 뭐 불과 5년 전과 비해서 우리가 HBM의 압도적인

0: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런 실적이 나왔고 이거는 정말 엔비디아도 못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제 아시아에서 택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데가 대만의 TSMC거든요.
1: 맞습니다.
0: 걔네 영업이익률도 60%밖에 60%가 채 안 됩니다.

0: 그래가지고 컨트랙트 뭐 장기 공급 계약 뭐 전략적 장기 공급금 맺어서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진폭이 줄 뿐이지 없어질 수는
1: 그래요?
0: 없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러면 우리는 저 레거시들은 안 하고 다 저거 죽이고 데이터 센터 한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견이라고 보는 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만 해요. 그럼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 주면 어떡할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다변하게,
1: 다양하게.
0: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못해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도요. 지금은 저렇게 삼성과 SK 와서 막 정말,
1: 우리한테 반도체 팔아주세요.
0: 하지만
1: 하지만.
0: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해도 지금 왜 이렇게 애들이 투자했냐면 얘네들이 AI 투자했는데 매출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는 말들을 작년 연말에 했어요.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경쟁에 붙었는데 일단은 지금 경쟁에서 일단 우위는 구글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진것 같아요.
1: 네.
0: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메타는 최근에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구글이 좀 이니셔티브를 좀진것 같아요. 근데 구글도 어느 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도 막 재미를 쓰고 뭐 윤기전 다 쓰잖아요. 클로드 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와가지고 야 이거 요즘 그런 얘기도 나와요. AI 쓰는데 이렇게 비용 많이 써도 돼? 기업 B2B에서
1: 토큰 비용.
0: 토큰 비용 이렇게 많이 써도 돼?
1: 네.
0: 지금은 막 써서 좋아서 막 성능이 나와. 근데 전문 경영이라는 게다 똑같거든요. 나 있을 때 영업이익 전해야 돼. 나 잘림 임기 끝나면 나 몰라라고 생각하는 게 대리인 이슈거든요.
1: 네.
0: 그거 없다라고 누가 100% 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PC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쟤는 그래서 저는 좀더 메모리 온리 하는 기업보다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엣지 AI로 넘게 되면 엣지 AI로 갈 거거든요. 스마트폰과 PC 쪽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이 미중 패권 경쟁에 가장 세이프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주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약간 개인들의 어떤 취향에 따르지만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했던 경험에 펀더멘탈리 보면 그리고 지금 윤 기자님 지난 2분기 뭐 작년까지만 해도 HBM의 시대였잖아요.
1: 그렇죠.
0: 학습형 AI 때는 HBM이 더 진짜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추론형 에이전트 AI로 바뀌었잖아요. 랜드가 더 중요해졌어요.
1: 디램 랜드.
0: 예, 근데 디램이 옛날 HBM이었는데 지금은 랜드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추론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끌고 오려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ESSD로 랜드에 저장을 해놓고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오는 베라루빈 그
1: 엔비디아의
0: 엔비디아 칩
1: 베라루빈.
0: 새로운 칩이 베라루빈이 기존의 랜드 사용량이 10배가 늘어나요. 근데 랜드 세계 넘버원은
1: 또
0: 삼성전자고요.
1: 3전이네요.
0: 그다음에 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러 기술이에요.
1: 그게
0: 비메모리
1: 뭐죠?
0: 반도체. 그 랜드를 그 주도하는 성능과 그다음에 수명을 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100% 자작을 해요.
1: 알겠습니다.
0: 경쟁사들은 아웃소싱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습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바뀌면서 랜드가 예전에 HBM이 훨씬 중요했는데 지금은 HBM과 더불어 랜드도 중요해졌다. 거기에 랜드에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1: 삼성.
0: 랜드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좀 삼성을 좀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1: 혹시
0: 있습니다.
1: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고민하고 난 한정된 돈이라 두개 중에 하나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한번 귀에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TSMC는 파운드리 위주잖아요. 근데 이제 TSMC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주식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TSMC는 일부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저기서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좀 별로란 말이죠.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이제 삼전 너도 니네도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한 곳에만 의지하지 않게 해줘라고 미국이 할 법도 한것 같아요.
0: 예,
1: 그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TSMC를 보면요, 워런 버핏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 TS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게 2023년이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이게 워렌 버핏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일찌감치 그렇게 팔아버린 건가요?
0: 맞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22년도 초에 TSMC를 사고 1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0: 물론 주가는 많이 갔죠. 근데 워런 버핏이 그때 이걸 팔고 뭘 샀냐면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예, 여기서 워런 버핏이 2008년도에 뭘 샀냐면 중국 전기차 BYD를 샀고 2022년도에 TSMC를 샀어요. 그런데 2022년도 8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 굉장히 높아졌죠. 타이완에서. 네. 그때 워렌 버핏이부터 2년 동안 걸쳐가지고 중국의 BYD 전기차 주식을 다 팔았고요. 그다음 TSMC는 워렌 버핏이 보통 사시면 몇 년, 5년에서 그쵸. 장기간도 다 팔고 나 머리 그리고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보통 워렌 버핏이 한 회사만 사거든요. 일본 종합상사 네 개 종합상사 했어요. 뭐 미츠비시, 마루베니, 뭐 미찌 이걸 다 샀어요. 그 얘기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워렌 버핏이 TSMC가 주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팔았을까? 이 사람이 이분이 이거는 더 이상 그 리스크가 크다.
1: 지정학적 뭐. 리스크가 그렇죠. 크다. 정확히는.
0: 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구글을 또 사셨어요. 그 얘기를 잘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좀 앞서 나가고 있다 느낌이 워렌 버핏의 행동도 있지. 워렌 버핏이 자기도 보고 알았겠죠. 왜냐하면 구글이 원래는 AI 원조였었어요. 딥마인드를 인수했고 그쵸. 알파고 있고. 그런데 설립자가 2019년도 나 머리 아파 나 실례하고 경영에 손을 뗐어요. 전문 경영이 뭐였냐. 우리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광고 수입만 우리는 한 거예요. AI를 안 한 거예요. 그 오픈 AI가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24년도 말에 컴백을 해서 천재는 천재인 것 같으면 6개월인가 1년 만에 뚝딱뚝딱 하니까 재미네가 나와가지고 재미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재미네가 구글 포털 사이에 모든 자료를 다 긁어올 수가 있잖아요.
1: 유튜브까지도 다 볼 수 있고.
0: 아, 그러니까 네. 유튜브 그게 멀티모달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웹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지금 떠드는 것도 구글 재미네가 그렇죠. 학습을 해가지고 다 하니까 멀티모달을 만들고 나서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재미네가 순간적으로 오픈AI 직급 약진을 했고 클로드가 올해 1분기에 약진하면서 얘네를 흑자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이 정말 몇 개월 사이 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진짜 요즘은 정말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거와 변화를 계속 카멜론처럼 변하는 거와 차이가 있는데 그거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1: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TSMC는 대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이 구글을 함께 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 좀 위험한 지대야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걸 거 아니에요. TSMC 주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만은 사실 중국과의 미중 분쟁의 이제 중국의 핵심이기니까 대만이라는 곳이 그런 건데 우리도 사실 대만 그 자장에서 그렇게 멀리 있나 싶은 지리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많은 뭐 전략 보고서 같은 거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말려죽이든 침공을 하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미국의 시선을 돌려진 틈을 타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 침공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과 북한 이슈는 뭐 같이 간다. 이렇게 보는 보고서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대만이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차이 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0: 그래서 방금 윤 기자님이 지적한 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미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러브레터 보내고 만나자 하는 게 뭐냐면 북한 너희는 중립만 있어. 그럼 미국도 대만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억제라는 거는 전쟁을 막겠다는 거.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러브레터를 보내면서 저도 올해 만날 거로 계속 예상했는데 갑자기 저기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들어와서 형님 때리면 그냥 혁명 일어나서 엎어져서 들고 갔다가 지금 고생했는데 전쟁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5월 30일인데 제가 생각보다 좀 늦게 한 2주 있다가 끝났어요. 근데 다시 또 그쵸. 붙어서 저한테 하는데 저는 심플하다고 봐요. 만약에 전면전을 미국이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싸우는 걸 보니까 이 혁명수비대들이 자꾸 호르무즈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마지막 그 협상카드라고 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데 미국은 심플합니다. 자유항행.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막 했지만 저는 이건 오래 가면은 둘 다 공멸이에요. 이 전쟁도

0: 오래 못 갈 거고 그때 제가 마지막 드린 거 TSMC 그래서 미국이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원샷이 되겠어요. 하나둘씩 계속 인텔도 해봐라 삼성도 해봐라 그다음에 그 일본도 좀 해봐라 하면서 미국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아까 말한 대 김정은과 하면서 중립하고 중국과 전쟁은 안 할, 막기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윤기념 말씀드렸죠. 중국은 기본 전략이 포위 선멸 전략이라고 계속 말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만 집권당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탈원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오히려 원자력 발전이 있는 게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발전소라조차도. 그럼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어디서
1: 전력을
0: 가스나 원유 갖고 할 텐데 그걸 어디서 구할 거야.
1: 다 막힐 텐데.
0: 차라리 우라늄 같은 거 미국한테 받아가지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피지컬 AI는요. 네. AI는 전력을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원자력 없이 대만이 하겠어요. 저는 그냥 그걸 다 떠나가지고 국가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선택을 해줘도 우리의 역량이 없으면 미국이 우리를 버릴 것이고
1: 그쵸.
0: 그게 조선이 그걸 카스라테프트 밀약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고종이 러시아랑 미국에 다 접촉을 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조선 뭐 아무것도
1: 나한테
0: 없었어요.
1: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어?
0: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필리핀 우리가 먹을래니까 너희가 조선 먹고 이렇게 한 게 카스라테프트 그 협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전쟁 때 김일성이 중국이 공산화 되는데 미국이 막질 않네. 그래서 남침한 거예요. 그게 뭐 우리 때는 뭐 그게 북침이냐 아니냐 저는 그때부터 남침을 생각했는데 지금 사료가 다 나왔어요. 그걸 보고 원래 스탈린의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냅둬버리네 중국 공산화 되는 거. 그래서 침공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인데 꼰대 맞잖아요. 왜냐 미국이 한국을 없어지면 미국이 앞으로 냉전 시대 때 미국의 동맹국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왜 주냐면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거문도 점령이라는 거 국사 시간에 배워봤죠.
1: 흐릿하게 여기
0: 걸렸네. 영로 그레이트 게임의 1885년도에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어요. 근데 영국이 거문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해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40년간 거문도를 눈여겨봤어요. 그때 영국 입장에선 조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정학적으로 님네들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를 막아야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중국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미 19세기에 앵글로색슨의 핵심인 영국을 인식을 했고 그거를 받은 게 지금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문도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불침의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1: 심지어 단검이라고 얘기해서 되게 시끄러워졌죠.
0: 예, 옛날에 독일이 단검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독일에 있는 장군이 조선이 일본을 향하는 단검이다. 그 얘기가
1: 거꾸로 돼가지고.
0: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역할을 예전보다 못해요. 예전에 한국전쟁 터질 때 대만해협에 중국과 대만 쫙 중간에 미국 칠함대가 들어가서 중국군을 막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박살나요. 중국이 지대함 미사일이 많거든요. 동통이라고. 그 동통을 수천 개를 깔아 천 개 이상 수천 개를 깔아놓은 게 뭐냐. 미국이 거기에 항공모함 들어가잖아요. 바로 박살이 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 뒤로 숨어야 되냐. 대만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뭘 하냐 다카이치가 그 센카쿠 열도나 그 열도에마다 걔네들도 지대함 미사일을 계속 미사일을 많이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1: 미사일 대 미사일로 하려고.
0: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항공모함이 예전처럼 우리가 옛날에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 미드웨이 해전 뭐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항공모함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 저는 생각에 왜 우리가 불침의 항공모함이 됐느냐. 항공모함이 옛날처럼 쓸 수가 없는데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데가
1: 알겠습니다.
0: 한국이니까.
1: 예.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지리적인 면에서 정말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공간에서 마침 제조업이 굉장해.
0: 예.
1: TSMC 못지않아 하니까 똑같이 견줄만한 대만. TSMC 대비 우리가 되게 더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0: 그렇죠.
1: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지금 얘기한 것도 대만과 비슷한 한국의 디스카운트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은 북

0: 괜히 만약에 예. 우리가 미국이랑 북한이랑 좀 상황이 개선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좀 내려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기회도 생기고 그런 내용이 또 책에 있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작년부터 그 생각을 너무 제가 원래는 저는 미국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하노이 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엘리트들이 다 반대를 해서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당시 반대했던 존 볼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없죠. 다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미국의 요즘 엘리트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하노이 딜이 깨질 때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야 잘했다 트럼프 잘했다 그랬는데 요즘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유명했던 그 보수 국제정치학자도 무조건 북한 비핵화 얘기했는데 요즘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일단은 핵 동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7년 전과 지금과 바뀐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 누구보다도 저번에 행동 방식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때 2019년 딜한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때 북한 비핵화였었어요.
0: 그렇죠.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그때 기회였다.
1: 그때 북한이 핵탄두가 20개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지금 조사 기간마다 있는데 50개에서 100개로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탄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발 수단이 중요한데 그때는 북한이 ICBM이 있었지만 액체 추진 ICBM이었어요. 그거는 기름 넣는 그 등유를 넣는다고 한 15분 걸려요.
0: 미국이 우리가 다 위성으로 보고
1: 미국이 탐지를 해가지고 다 박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0: 고체
1: 22년대 고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맞은 거죠.
0: 그럼 미국의 그런 세상 인식 중국이 핵을 저렇게 많이 늘릴 건데 북한의 핵은 지금 당장 거기 비핵화를 하는데 그래 애쓸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됐어. 그러니까.
1: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학에서는 북한과 중립적인 관계, 현재처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국제정치를 그 사상으로 보지 말고
0: 그럼요.
1: 가치로 보지 말고 현실로 봐야 된다. 이해관계로 보면은 북한과 미국이 그냥 관계 정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핵을 일단 관리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이제 투자할 부분이 있죠. 근데 러시아도 지금 북한이랑 관계가 혈맹이 됐죠. 러우 전쟁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행보랑 미국 행보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 된 말씀이죠.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게 영국과 러시아의 그리트 게임과 100년 그리트 게임하고 이 1907년도에 종교를 하고 서로 연합을 맺어서 독일을 향해서 1차 대전을 준비한 삼국 협상을 갔거든요. 그런 운율과 비슷하게 지금도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를 전쟁을 끝내 그 러우 전쟁을 끝내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우호적 관계가 아니라 중립적 관계를 가면서 미국의 모든 미국의 전략가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먹히진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야, 우리 중국 견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러시아랑 자꾸 싸워서 무슨 손이냐. 실제로 누가 지금 작살난지 아시죠? 유럽이 지금 경제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러우 전쟁을 부추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그 정권들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프랑스. 거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지정학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중국 견제에 집중하자. 러시아랑 적당한 선에 빨리 전쟁 끝내.
0: 딴 데는 관리, 중국 견제의 모든 동력, 올인.
1: 올인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정신 있는 거냐라는 게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지정학적으로 좀 대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포인트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이벤트 좀 혹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지 일만까지 가기 위해서.
1: 그래서 반도체로 갖고 우리가 시도를 했다가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0: 아,
1: 제가
0: 그렇습니다.
1: 이제 수급으로 그게 반도체가 왔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북극 항로 개발, 우주 개발. 결국은 저는 전통 제조업 주가들을 보시면 또 거는 또 두루 누웠어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윤 기자님 보시면은 다 청산가치 밑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AI가 현재는 그냥 우리가 제미나이 쓰고 이건데 이게 제조업에 연결되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0: 그쵸?
1: 그게 되면은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조선도 제가 좋게 보는 거 있죠. 부울경 경제에 있는 전통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화학도 두루 누웠어요. 다. 이들이 살아나야지 지수가 건전하게 많이 가는 거지 반도체 메모리 갖고 하나만 갖고 시도를 밸류에이션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계 증권사가 뭐 12,000 막 거품 부러져. 근데 그건 그 영업이익상 가능했는데 이게 결국 많이 가서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서

0: 투자자들이 좀 마음 놓고 하려면 반도체의 의존도가 좀 균형 잡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1: 네.
0: 이제는 이제 중국과 계속 AI 정쟁은 계속 갈 거고 거기에 이제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뭐냐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러시아랑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장에 그 얘기를 적은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 우주,
0: 철강,
1: 북한, 철강 그, 예. 이어까지 쫙 예. 이어지는 내용들.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주식이라는 게 큰 틀에선 변하지 않을 텐데 그 지정학적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 4, 5 경제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빠른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사고와 대학까지 들어설 수 있는 특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0: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없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영준 기자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라며 올해 경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물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대전환을 가속화하자는 겁니다.
3: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과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를 위해선 얼마 전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현실화가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정부 부처청이라며 청와대 국정 방향을 감안해야 하지만 소관 사무는 부처청이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3: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2: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론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3, 4, 5 성장 비전, 반도체 호황으로 살아난 수출과 투자 흐름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정책부 정다운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이 공개된 건데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그 원년을 완성하자고까지 했어요. 핵심을 한마디로 짚어볼까요?
4: 예, 핵심 앞서 말씀드렸듯 3, 4, 5 성장 비전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현재 1%대에서 3%로 끌어올리고 수출은 세계 5위에서 4강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 수준에서 5만 달러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1: 네.
4: 예, 결국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경기 회복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1: 네. 비전은 분명한데 이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정부도 이 쉽지 않은 목표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5: 잠재 성장률 3%는 좀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잠재 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했다는 정책적 의지 그런까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이 IT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AI 투자와 생산성 혁신으로 연결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을 성장의 출발점이자 또 바탕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을 기존 2%에서 3%로 대폭 높였습니다. 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 네.
4: 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 그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물가 안정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 경상 성장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입니다.
5: 지금의 호황을 한때 성과로 남길 것인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경로로 반전시킬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1: 네, 이번 전략의 핵심 사업이 반도체, 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를 묶는 3대 메가 프로젝트죠.

0: 예,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로 연결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짰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과 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조성도 이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여기에 제약 바이오와 방산, 우주항공 등 차세대 산업에도 민관 자금을 집중 투자해서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에도 성장 거점을 만들고 메가특구 특별법과 지방 우대 세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이 성장률 전망은 3%로 올렸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15만 명으로 기존보다 1만 명 낮췄습니다.
1: 네.
0: 반도체 산업은 성장 기여도는 크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 창출 계획을 별도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한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결국 이번 3, 4, 5 성장 비전의 성패 어디에 달렸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전문가들은 크게 생산성과 성장의 확산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KDI의 정대희 연구부원장은 수출과 국민소득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되지만 잠재 성장률은 매년 그만큼씩 성장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혁신이 계속 이어지고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0: 네, 또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는 1, 2년 반짝 3% 성장하는 것과 떨어지던 잠재 성장률을 반대로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장이 다른 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또 가계소득과 내수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보다는 AI와 반도체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다른 산업과 지역 그리고 일자리까지 확산될 수 있느냐가 이번 3, 4, 5 비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 네,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보육 교육 환경 개선 방안도 담을 예정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당정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광주 군 공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만큼 이 프로젝트에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가 산업계의 관심사입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 신설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과 교육시설을 쉽게 짓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영유아 시설과 자율형 사립고, 대학교까지 전 주기 보육, 교육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인력의 호남권 안착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당정의 지원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입니다.
3: 우수 인재와 가족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영되는 교육, 보육시설 설립 특례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2: 당정은 금융, 인재, 인프라, 세제 지원을 아우르는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는 내부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5: 안녕하세요.
1: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요. 오늘 가닥이 잡혔습니까?
5: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선호투표제를 다시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1: 네.
5: 한 명만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1, 2, 3위 순서대로 선택하게 해서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하위 득표자표에 2순위, 3순위표를 재배분하는 게 됩니다.
1: 네네.
5: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친정청 내계에서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0: 이유로 반발해왔는데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남기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당규를 고쳤습니다. 당규 위반 소지를 없앤 겁니다.
1: 막판까지도 격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최고의 의결 과정 어땠어요?
0: 예, 표결이 아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데요.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헌 당규에 위반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회의 도중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1: 네.
0: 다만 같은 친정계인 박규환 최고위원이 결단을 해서 가결됐다고 합니다. 박 최고위원은 파국만은 막아야겠기에 선당 후사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천혜 전 대표는 쿨하게 수용한다고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1: 그래요. 민주당 안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0: 예.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두자는 안이었는데요. 그 2030 청년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인기 없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청년으로 두자는 안이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1: 네.
0: 김민석 전 총리는 특정 후보 반대로 무산됐다며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자기 정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천혜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고요. 송영길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2030 청년 2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도 열렸죠. 그 검사의 보완소건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 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0: 예.
1: 어땠습니까?
0: 그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1: 네.
0: 당초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10명이나 연달아 마이크 앞에 서면서 2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1: 네.
0: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구속사건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이소영 등 여러 율사 출신 의원 등도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 네.
0: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퍼져나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부 여당 법사위 위원들이 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또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법안까지 따로 발의했습니다.
1: 네.
0: 홍기원 의원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행정 부담이 생기고
0: 네,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화두인데요. 정천래 전 대표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것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의총이 끝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끝내 대답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 예, 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야당도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0: 네. 어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오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성 당원들에게 선물로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곧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규정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낸 개정안엔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라 해당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기소된 피의사실 공표죄 사건이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합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4: 원래 제한 규정이 존재했던 이유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나 인권 침해를 낳을 수가 있죠.
3: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피해자의 권익 침해가 될 수 있다며

0: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강력, 중대, 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만 13세부터 처벌하자는 시민 공론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연령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주문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위를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처해질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학계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4월 시민참여단이 두 차례 수기토론을 거쳐 내놓은 결과가 이번 권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수기토론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은 다소 줄었으나 중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은 45%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추가 의견 수렴을 주문했습니다.
3: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만 낮추자 그 말이잖아요. 부분적으로 한 살.
4: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2: 성평등부는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소년 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강조한 전문가 협의체 권고를 반영해 범정부 대응기구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모든 민간 선박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개시 당사국은 미국인데 오히려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스스로를 호르무즈의 수호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의 민간 선박 공격을 미군이 방어해주는 만큼 그 대가로 돈을 내라는 일방적 압박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특유의 협상의 기술을 감안하면 수수료 징수 구상은 이란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당혹스럽게 만들어 결국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당장 중동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이어온 다른 국가들로부터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일정 부분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책임이 큰데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 계획을 맹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이율 배반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6: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7: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7: 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나눠 먹었다가 특수 절도 범이 된 발달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 네.
7: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두 명이 그 냉장고에 있던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한 개를 꺼내서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피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1: 네.
7: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이 편의점에 찾아갔겠죠. 사과를 하고 60배가 넘는 금액인 10만 원을 배상했고 그 점주도 이런 그 사정을 알게 된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을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1: 예.
7: 그 현행법상 특수 절도는 그 야간 침입, 흉기 소지 혹은 이제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강력 범죄라는 건데요. 그 혼자 훔쳤으면 일반 절도지만 둘이 함께 행동을 해서 법리적으로 특수 절도가 돼버린 겁니다.

0: 있다. 가족들은 이제 훈방 조처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과한 처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수사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1: 네네.
0: 이게 기사화가 되니까 이제 부산경찰청이 오늘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과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1: 네.
0: 그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에 실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훈방하거나 종결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설명인데요. 즉결심판이나 경미범죄 심사 대상에도 이 특수절도죄가 포함되지 않아서 검찰로 넘겨서 기소유예 처분, 그러니까 그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 규정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과 그 경미한 피해 규모를 조금 더 유연하고 세심하게 고려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좀 남습니다.
1: 그러네요. 좀 심해 보이고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0: 네, 일본 교토의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스키야키 맛집이 그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입니다.
1: 이중 가격제요?
0: 네, 네. 구독자 약 60만 명을 보유한 한 국내 유튜버가 그 지인과 함께 일본 교토 여행을 가서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에 있던 그 외국인용 메뉴판, 그러니까 영어로 좀 돼 있는 메뉴거든요.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초밥 세 조각에 2,035엔. 와규 초밥 4조각에 2,625엔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 중반대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그 의구심이 든 유튜버 일행이 종업원에게 일본어 메뉴판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종업원은 일본어를 이해하느냐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메뉴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메뉴판을 나란히 놓고 뭐 돼지고기, 닭고기 등 여러 메뉴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모든 메뉴에서 일본어 메뉴판이 훨씬 더 저렴했고요. 그 심지어 이제 일본어 메뉴판에는 아까 그러니까 그 외국인용 메뉴판에서 봤던 그 고가의 초밥 메뉴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외국인에게만 이제 좀 비싼 가격의 메뉴를 따로 드림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퍼지고 있고요.
1: 그러네요.
0: 영상이 퍼지자 해당 식당의 그 구글 리뷰에 별점 한 개, 가장 낮은 별점 한 개와 함께 이중 가격제를 비판하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제 식당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을 했는데요. 허위 리뷰와 악의적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0: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행객들의 주의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러네요. 마지막 소식도 짚어볼까요?
0: 일본 또 일본 소식인데 일본 초등학교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텀블러 테러 공포입니다. 그 최근 일본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져온 텀블러에 그 세제나 비눗물, 심지어 수면 유도제, 소독용 알코올을 넣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학교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 텀블러에 이물질을 넣었다가 발각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학부모들은 좀 비상이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지문인식 텀블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을 막기 위해 개발된 스포츠 브랜드 제품인데 등록된 지문이 아니면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지문인식 기술까지 동원해야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무더운 날씨 속에 이 시각 이후로 대부분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해 많은 양이 예상되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잠시 후 6시를 기해서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해안에는 비가 강하게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밖에 서해안 등 서쪽 지방과 일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서도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중부지방은 간간이 비가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은 덜한 곳이 많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14일 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제뿌레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룰을 놓고 진통 끝에 선호 투표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한판 승부 5주년 특집으로 여야 원로급 정치인들의 한판 쓴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함께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보안수사권 피지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의총도 있었는데 관련한 얘기도 들어봅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라코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방송 청취 인증샷 혹은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 10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그러니까 우물정 1212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용 쓰기 어려우시면 한판 승부 만세 파이팅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

0: 여야를 대표하는 쓴소리 선수들 한판 쓴소리.
1: 예, 자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특집입니다. 아, 한판 쓴소리 돌아온 한판 쓴소리 시간. 아, 이 두 분을 모시니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자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쓴소리 안 해요.
3: 여당입니다.
1: 여당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두 분이 굉장히 그 막역한 사이신 거죠?
2: 겉으로는 좋고.
1: 겉으로는 좋아. 두 분이 그 방송을 자주 하셨었습니까? 한 3년 전에는. 전에?
4: 예.
1: 아, 전에는. 아,
2: 그래서 몇 년 계속 했죠.
1: 아, 몇 년간. 아.
2: KBS에서도?
1: 예. 강적들에서도 만나셨고.
4: 예.
2: 강적들은 몇 차례 했지만. 아. 특히 매불쇼. 매불쇼에서. 최욱 씨하고 아. 아주 잘했어요.
1: 아, 최욱이 있어야 됩니까? 박지웅으로 충분하시죠?
2: 아니요. 저 우리 민주화 태행 위원장이.
1: 민주화 태행 위원장.
2: 이제 곧 끝난대요.
1: 아, 임기가?
2: 네. 아니, 임기는 이미 끝났는데 후임자가 와야 되니까.
1: 아.
2: 그러면 뭐 저하고 방송하자고 저한테 로비를 많이 합니다.
1: 아. 이왕 이렇게 모이신 김에 한 달에 한 번 두 분 항상 모시는 걸로. 예, 네. 네, 그렇게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0: 어, 그렇습니까?
1: 다른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하니까.
0: 아, 그래요?
1: 여러 가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2: 예, 한 결제를.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0: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미 결정됐어요. 한 달에 한번 무조건 하는 걸로.
1: 그래요.
0: 예. 예. 자, 이재우 이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배제고도

0: 질문도 하고.
1: 오, 어떤 질문했어요 이 선생님께?
0: 뭐 국교 날 때 기억 남는 게 뭐냐? 뭐 고문 당할 때 뭐 어땠느냐?
1: 아이고, 그렇구나.
0: 다음 63 이번에 이거 지방선거 그게 네. 부정선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물어보더라고요.
1: 오, 그 배재구에서 부정선거 아니냐 질문 나왔었군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0: 부정선거냐고.
1: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0: 그 투표 용지를 그 부족한 지역 그 지역에는 뭐 투표 용지를 원천적으로 안 줬으니까 그 부정선거로 볼 수 있지만은 네. 선거 자체를 뭐 부정선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고.
1: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부실 관리 이 정도로 좀.
0: 뭐 그것도 부정이지.
1: 아 그게 부정이에요?
2: 배재구가 예, 배재구. 많이 반성하고 예. 사과한 줄 알았더니 아직 정신 못 차렸네.
1: 아 그런가요?
0: 아니 그건
2: 이재호 아니. 이사장을 예. 초청해서 강연했다고 하면
1: 예, 박재원도 불러야 되는데
2: 그건 문제가 있어요.
1: 아 스피커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0: 예. 배재 고등학교가 부른 예. 게 아니고 예. 서울교육청에서 예. 배재고등학교는 이재호 이사장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 거지.
2: 제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예, 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1: 예, 예.
2: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저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1: 예.
2: 그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교육감 당선되고 판단이 흐려졌나?
1: 아.
0: 판단이 아주 제대로 선 거지.
2: 아, 그러겠죠. 예. 아니 또 우리 이재호 이사장이 예.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데 예. 국어 선생님을 했다는데
1: 아,
2: 그 학생들은
1: 국어 아마 배워보고 싶어. 그 국어 과목 어떻게 가르치셨을지.
0: 아, 예. 그 내가 오늘 그 저 간 것도
1: 예.
0: 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세 군데서 했잖아요.
1: 아,
0: 그래 그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참조를 했겠지.
1: 그렇군요. 그 배재구 야구부에 이제 내려진 징계가 20일에 재심이 진행된다고 하죠. 요 사태는 어떻게 보셨는지 징계 그러면 다시 재심한다고 하는데 6개월 징계였잖아요. 출전 금지.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2: 나쁜 짓 하고
1: 예.
2: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윤석열도 있는데
1: 예.
2: 장동혁 대표도 있는데
1: 예.
2: 그래도 배재구 학생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1: 그렇죠.
2: 광주 일고 가니까 광주 일고 교장 선생님이 어깨 펴라.
1: 고개 드세요.
2: 그랬다고 하면은
1: 예.
2: 저는 충분히 됐다.
1: 아.
2: 그래서 지금 중징계 한 것을 좀 감안해서 학생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1: 예.
2: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전남 광주 사람들은 피해자인가? 왜 당하기만 하는가?
1: 예.
2: 또 누가 용서하면은 해줘야 되고
1: 예.
2: 사과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우리는 법과 상식적으로 좀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 그런데 민주화 회장이 그런 걸 안 하고
1: 이사장이 예,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
0: 그 배재고등학교 그 예. 사건 났을 때.
1: 예.
0: 이걸 해결할 사람은 광주 사람들과 광주 일곱밖에 없다. 아, 그리고 잘못한 거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그건 예. 뭐 잘못한 건데 그 이후에 해결 과정에 있어서 해결의 주체는 광주 일곱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0: 방송에서도. 그런데 마침 광주 일곱 교장 선생님이 이규현 교장 선생님이 예. 진짜 훌륭하시더구만. 그날 나는 그 광주 일곱 교장 선생님 말 듣고 내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리고 또 그 동창 회장
1: 예.
0: 또 광주 일곱 야구부 감독 그분들이 아주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에 그 진정성 아 그래서 이 저거야말로 진짜 화해고 용서구나.
1: 예.
0: 저건 뭐 저 정신이 저게 광주 정신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광주에서 뭐 그 정도로 배재고등학교에 사과를 하고 또 5.18 묘지도 가고.
1: 예.
0: 뭐 그런데 그 교장 선생 말대로 더 크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그 광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1: 예.
0: 그런데 이제 징계를 다시 이제 뭐 논의하고 한다니까.
1: 예. 대한체육회에서.
0: 나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잘못한 것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뭐 잘못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0: 건 아니고,
1: 근데
0: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뭐, 그, 다시 재심을 한다면, 그 6개월 출전 정지.
1: 예.
0: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주의나 경고, 다시는 뭐,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1: 예.
0: 나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니까.
1: 알겠습니다.
0: 오늘 내가 그 강연, 고등학 1학년들인데,
1: 예.
0: 가해 하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주 그 학생들이, 정말 아주, 조롱하고, 내가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인데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민주주의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러고 학생들이, 그래서 민주주의는 배제보다 교훈이 크고자 하면 남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남을 섬겨라 이 말인데
1: 예.
0: 그 남을 섬긴다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니까 나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나는 막 그 정도 했으면 난 용서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예.
1: 예.
2: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는 늘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줘요.
1: 예.
2: 특히 광주 일본은 일고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1: 예.
2: 그래서 그 민족 혼이 흐르는 그런 호남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됐든 교장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징계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은 가해자들이 풀어주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왜 우리는 당해야 되냐 이거지.
1: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또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시죠. 자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지금 이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핵심 어휘가 자기 정치의 폐해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근데 방점이 이제 당대표직을 이용해 있느냐 아니면 대선 불출마해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박지원 의원님부터.
2: 어떻게 됐든 정청래 대표가
1: 예.
2: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당대표 후에
1: 예.
2: 대권을 향하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한방 먹인 거죠.
1: 김민석 총리도 대권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건 없지 않습니까?
2: 아, 그건 뭐 뻔한 거고.
1: 왜 뻔해요? 왜 뻔해요? 예, 어쨌든.
2: 그러니까
1: 예.
2: 자꾸 기자들이 그러면 예. 불출마냐
1: 예.
2: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한 그대로 해석해달라. 애매모호하죠.
1: 예.
2: 나는 역으로 아,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오면은 낙선되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훅 한 방 던진 것은
1: 예.
2: 신선하게 받아들여야죠.
1: 신선합니까 이재용 이사장님?
0: 나는 뭐 한 개도 안 신선한데.
1: 좋네요.
0: 왜냐 그러면 당 대표를 네. 대선 출마의 명분을 삼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다음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뽑힌 당 대표 임기가
1: 2028년
0: 8월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대통령 선거는 그 이후잖아요.
1: 30년.
0: 다음 대통령 때는 자연적 대표가 아닌데 무슨 뭐
1: 예.
0: 대표 자를 이용해서 대선
1: 예.
0: 출마하고
1: 그건 예.
0: 하나만한 이야기를
1: 예.
0: 국내에 그
1: 했다
0: 한 건데
1: 예.
0: 그런 게 구태라는 거예요.
1: 구태 정치
0: 전형적인 구태 정치.
1: 아~
0: 뭐 내가 뭐
2: 이재호 위원장이 친명입니다.
0: 아니 내가 친명
1: 구태 정치야.
0: 내가 뭐 여당이 아니니까 뭐 친명이고 친척이 없지만은
1: 예.
0: 아니 생각해 보세요.
1: 예.
0: 아니 당 대표 나서는 사람이
1: 예.
0: 나는 뭐 당 대표 이렇게 나선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되지.
1: 예.
0: 나는 뭐 대통령 그걸 뭐 믿기로 삼아서 내가 대표를 대통령 출마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1: 예.
0: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별로 감동도 안 주고 왜냐 그럼 임기가 끝났는데 뭘 무슨 대통령
2: 친석계
1: 친석계

0: 아니, 근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이게 당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멘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1: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0: 아, 그런가요?
1: 왜냐하면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네. 당대표를 하면서도 줄기차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해요. 끝까지 나는 지킨다.
0: 봐라. 끝까지 네. 우리 지킬 건 나다.
1: 나다.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아. 또 그분의 성격상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0: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의리는 당연히 같은 당인데 지키는 거죠. 근데 누가 의리 안 지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2: 의리 지키는 사람은 예, 예. 자기 입으로 의리 지킨다 소리 안 합니다.
1: 아, 그래도
2: 예, 뭐 의리 찾는 사람 치고 의리 지킨 사람 못 봤고 아니, 의리 지키는 그, 말로 안 하고 지키면 되는 거지.
1: 그런데 보면은요, 예. 지금 이재우 위원장 보세요. 예. MB 이명박 대통령한테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0: 의리 지킨다고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했었어요.
1: 아니 그렇지만은 예. 국민들이 다 예. 그래도 이재우 위원장 그렇죠. 하면은 그 망한 MB한테도 끝까지 의리 지키고 충성한다.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뭐 의리 지킨다 소리 안 하잖아요.
0: 의리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네, 네.
1: 그 저도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의리 지킨다 얘기 안 해요.
0: 얘기 안 했어요.
1: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정 대표가 원래 말을 뭐 몇 바퀴씩 돌려서 하니까 예. 웬만한 머리 갖고는 해석하기도 어렵지만은 예. 나도 지금 형님 말씀대로
0: 형님 말씀대로
2: 꼭 뭐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 그렇게 난 보지 않아요. 네,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예. 나 공유 필요 없는 말 했다 이거지. 안 해도 되는 말 했다 이거지.
1: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예. 기자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0: 한판승부 때문에
1: 한판승부 박재용 인터가 또 그렇게 물으니까 시청자들은 듣고 예. 또 그렇게 생각하겠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좀 약간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선호 투표제 우리 정치 구단께서 보시기에
1: 저는 일관되게 예. 선호 투표제는 제가 의장 나왔을 때도 적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원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7, 80% 지지를 받고 사실 다른 분들은 3%, 5% 지지 받았지만 예. 제가 의장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도 선호투표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선호투표제는 해야 된다. 아하. 관습적으로 해야 됐는데 오늘 이제 당헌에 예. 그 결선 투표만 표시돼 있고 선호 투표가
0: 투표제 등 이렇게 돼 있죠.
1: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이걸 당헌 당규의 결선 투표, 선호 투표를 한다 하고 정해졌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0: 문제 없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친청계에서 선호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할 때는 옳고 당신들 적용한다니까 틀리고. 왜 그러면 나는 떨어졌냐? 제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졌겠지만은 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잘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그렇군요. 이거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이재우 사장이?
2: 뭐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월월보 할 일은 아니고. 예. 그 저 누구인지 이야기 드리니까 전 정례 대표가 국회의원 처음 될 때도 예. 경선을 했는데 예. 그 경선할 때 선호 투표를 해갖고 정정례 후보가 경선 이겼다 그러더구만. 그때도.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에서 문제 없다 하면 뭐 문제 없는 거지 뭐.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쿨하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분 말이 또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당원당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1: 정청래 대표가 예. 지금 전당대 후보로 나와서 예. 그렇게 자꾸 말을 꼬고
0: 그러니까요.
1: 시비를 거는 것은 플러스가 안 될 거예요.
0: 그런 거는 그냥 수용하고
1: 아 그렇죠.
0: 예, 바로
1: 대법원이 받아들여야지.
0: 예. 네, 자꾸 왜 그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1: 아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0: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 보안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 수사권도 쟁점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강경론과 신중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0: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폐지하는 거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의 의원님들 좀꽤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 오늘 참석하셨죠?
1: 저는 잠깐
0: 아,
1: 들어갔다가
0: 잠깐.
1: 나오고,
0: 예.
1: 그 전에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0: 아, 예.
1: 제가 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0: 예.
1: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0: 기소.
1: 분리해 있고,
0: 예.
1: 10월 2일자로 중수청, 공소청이, 기소청이 생기기 때문에
0: 예.
1: 검찰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완전히 신임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0: 예.
1: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검사는 남아있거든요.
0: 예.
1: 공소청에 남아 있으니까 이 아동 또는 성범죄
0: 예.
1: 반인륜적인 이번 장윤기 같은
0: 예.
1: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이제 당내에 우리 이소영 의원,
0: 예.
1: 김남희 의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고,
0: 예.
1: 홍기현 의원은 개정안도 냈어요.
0: 예.
1: 그런 안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보완 수사권을 주면은 검찰이 또 악용을 한다 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를 하시고 담당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피력하시길래,
0: 예.
1: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법안에 또는 시행령에 촘촘히 심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의원청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0: 예.
1: 그래서 저는 부분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민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0: 예.
1: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0: 예.
1: 민변에서도,
0: 아하.
1: 여성단체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0: 예.
1: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하는 분도 또
0: 국물도
1: 있기.
0: 없다. 이게 정청래 전
1: 나는
0: 대표님.
1: 처음에는 내가 국물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0: 꿈도 꾸지 마라.
1: 예. 그랬는데,
0: 예.
1: 그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0: 예.
1: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0: 의원님도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 많이 바뀌었어요.
0: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국물도 없는 입장에서 그럼 정청래 전 대표 입지가 더 줄어질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좀 진행되면서.
1: 그것은 뭐 내가 따질 게 아니고.
0: 알겠습니다. 자, 이재우 이사장님. 예.
2: 글쎄, 그게 뭐그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0: 예.
2: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생겨요. 지금까지
0: 예.
2: 나도 뭐 정치 검찰인데 다섯 번이나 다 했지만은 그건 지금 생기는 건데,
0: 예.
2: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는 보안 수사권을 안 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권력에 의해서.
0: 예.
2: 그러나 일반 민사범,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 사건 있잖아요.
0: 예.
2: 이런 거는 검찰보다 경찰이 더 이해관계가 예민하거든. 놓칠 수가 있어.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처럼.
0: 예.
2: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안 줘도
0: 예.
2: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 사건 뭐 이런 거는 나는 보안 수사권을 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거는 경찰에서 한번더 검찰에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앤다. 이건 옳지 않고,
0: 예.
2: 예. 또 전부 다 보안수사권 한다. 이것도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안 둬도 일반 형사범,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두는 것이 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해요.
0: 근데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주자는 얘기에서 다 동의를 할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제 정치는 정치 사건 같은 게또 거대 권력이잖아요. 거대 권력에 대한 사건을 그 보안수사권 안 주면, 그것도 당신들 거대 권력의 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또 경찰 같은 경우는
2: 여당 야당 되고 야당 여당 그러니까요. 항상 정신 바뀌고 권력이 항상 바뀌는 건데
1: 그건 앞으로 안 바뀌어요.
0: 앞으로 안 바뀌면
2: 안 바뀌면 그건 둬야지. 안 바뀌면 둬야지.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사건은요 아무.

0: 그래도
1: 예.
0: 그 보안수사권을 두면, 예. 두면 예. 권력이 악용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예, 예. 다 해본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두지 말고
1: 오히려
0: 예, 오히려 민생사건은 둬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내 생각이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2: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면은 예.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1: 성범죄,
2: 성폭력
1: 예.
2: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1: 예.
2: 여성위원회나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것으로 저도 바뀌었어요.
1: 그렇게 따지면 금융범죄도 첨단범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2: 그렇죠.
1: 예. 예. 예. 어떤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2: 아니 걸고 넘어지자면 한없어요.
1: 한없어요.
2: 예. 그런데 예. 그 장윤기 사건이 예. 딱 터지니까.
1: 그러니까요.
2: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 역사적으로. 민혁당 사건.
1: 그렇죠.
2: 이런 사건을 검찰이 그럼 잘했느냐 이거죠.
1: 예.
2: 저 박지원이.
1: 예. 예.
2: 군 첩보 삭제 지시했다. 삭제됐다. 그 검찰이 잘했느냐 이거죠. 그러한 문제를 따지고 들면은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의 개혁은 검찰에서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1: 예.
2: 기소권만 가져라. 그리고 또 일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분은 위헌 소지를 했는데
1: 예.
2: 지금도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압수수색 영장이나 기소하고 영장 청구 같은 것은 검찰만 공소청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1: 예.
2: 그런 것은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보안수사권 얘기는 또 2부에서 이소영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보고.
2: 아, 이소영 의원이 똑똑하고 잘할 거예요.
1: 예. 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당대회, 자기 정치 이야기 뭐 쭉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물었더니 이제 애들이 싸워도 상처는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에 가느냐 한 달 남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어떤 당의 내용이 어떻게 좀 수습될 것이냐. 사실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당내 정치 때문에 한번 내용이면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상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 내 싸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국민을 보시면
0: 뭐 남의 당 이야기니까 뭐 내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고 예. 그러나 나는 대표가 민주당의 예. 대표가 누가 되든
1: 예.
0: 상처는 깊이 남을 거예요.
1: 아 누가 되든
0: 누가 되든 후유증 남을 거예요.
1: 그
0: 현재 민주당 예. 돌아간 그 행태로 봐서
1: 행태로 봐서는 일대 필요한 게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같은 어른이 필요한 건데
2: 민주당의 전통은
1: 예.
2: 전당대 싸우더라도
1: 예.
2: 전당대 끝나면 언제 싸웠냐 할 정도로 빨리 뭉치는 DNA가 있습니다. 저 집같이
1: 저 집같이
2: 지방선거 패배해도 지금도 계속 싸우는 지방은 조금 다릅죠. 진짜 달라요.
1: 아 그런가요?
2: 그런데
0: 아니, 민주당 오늘 DNA도 깨지는 DNA도 있지.
1: 그런데 분당
2: 아, 우리는 분열을 잘해. 그러나 통합도 잘해요.
1: 아 그렇습니까?
2: 그런데 오늘
1: 예.
2: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예. 이제 조금 이상한 일을 많이 하더니
1: 예.
2: 오늘은 보니까
1: 예.
2: 제가 여기 오면서
1: 예.
2: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글이 올라왔는데
1: 예.
2: 평택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눌러줬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1: 예.
2: 그런데
1: 예.
2: 지금 조국 혁신당과 우리의 통합 문제는
1: 예.
2: 길이 같고 목표가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특히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잖아요.
1: 예.
2: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데
1: 예.
2: 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1: 아하.
2: 아주 양당이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0: 당 대표가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1: 송영길이
0: 되든
1: 고민정이 되든
0: 김범희가 되든 고민정이 되든 되고 나면은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가 200석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1: 예.
0: 여기에서 분열돼서 가면은 안 좋다. 목표가 같으니까
1: 예.
0: 길도 같고
1: 예.
0: 생각이 같으니까 한 집에 살자.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 인증샷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오시면 장문병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잠시만요.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판 쓴소리 이재호 이사장님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도혁 당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친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장도혁 당대표는 당 기강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재호 이사장님, 당 기강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4: 예, 그거 하기 전에.
1: 예, 야, 예, 그거 하기 전에.
4: 지금 그 조국당 합당 문제.
1: 민주당, 예, 합당. 예,
4: 그건 난 전적으로 형님 견해 동의해요. 도인데
1: 예.
4: 하나 도의 안 하는 거나.
1: 예, 동의 안 하는 거.
4: 200석이 안 돼서 지금 어렵다 그래서 200석 채우기 위해서 합당해야 된다는 거.
0: 그건, 아, 그건 아니라고. 예. 우리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4: 그거는
0: 그건 더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4: 필요성도 없지 그건. 지금 180 갖고도 난리가 나는데 200석 대놓으면 세상 뒤집어지지. 그건 안 되고.
1: 야.
4: 그러나
1: 예.
0: 세상을 뒤집어야
4: 정치가 어지럽잖아.
0: 대표 같은 사람이 안 나오지.
4: 예. 복잡한데 빨리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통합하는 게 맞아요. 그건
1: 예.
4: 전적으로 안 동의.
1: 예.
4: 예. 예. 그건 그렇게 하고.
1: 예.
4: 그다음에
1: 국민의힘
4: 문제는 진계. 참 내가 할 말이 없네.
1: 아, 왜 할 말이 없으세요?
4: 말해도 안 들으니까 뭐
1: 제가 아, 그래도 들을 말이... 때까지 해주세요.
4: 예,
1: 네? 네. 장도혁 당대표 뭐
4: 그만둬야지.
1: 아.
4: 정치사에서요.
1: 예, 예.
4: 여다이든 야다이든 큰 선거가 끝나면 당 대표했던 사람은 임기와 관계없이
1: 예.
4: 내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만둔다. 하는 게 정치의 관례예요.
1: 예.
4: 여다이든 야다이든. 근데 졌잖아요. 져놓고도 배째려 하고 버티는 거는 그거는 뒷골목 참 말하긴 뭐하지만 그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1: 예.
4: 그러고 다들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곧
1: 최고위원들
4: 똘망똘망한 몇 사람들 막 자기들끼리 공직자들
1: 예.
4: 내놓고는
1: 예.
4: 그러면 선거에 졌으니까 임기와 관계없이 이기든 지든 다음 사람이 나와서 당을 새롭게
1: 예.
4: 추스르기 바랍니다.
1: 예.
4: 그만두겠습니다.
1: 예.
4: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이지.
1: 예.
4: 저렇게 배째라고 눌려 앉아 있으면 당은 점점 망하는 거지. 지금 당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지금 다시 2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하루 더 빨리 본인이 좀 정신 차리고 지금 뭐가 좀 취해 있는데 정신 차리고 그만두겠다. 나는 장도혁 대표

0: 정도 저렇게 이번 선거에 망했으면 대표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난 국회의원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1: 아,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된다?
0: 국회의원까지 그만두고 어허. 정치를 내 고향 선거에 가서 다시 배워오겠다. 그런 자세로 다시 그만둬야 돼. 그래야 그게 한때나마 대표를 했던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이지.
1: 예.
0: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전 야당이 야당다워야 예. 여당이 정신세리잖아요.
1: 예, 예.
0: 여당이 야당이 좀 뭐 겁나야 뭘 할 걸 좀 주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예. 하는데
1: 예.
0: 이건 뭐 일사천리로 나가잖아요. 야당이 한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결국은 나라 정치 꼴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 야당 때문에.
1: 당대표는 물론 의원직도 그만두고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정치 좀 배워라.
0: 나는 내 가치는 그래. 내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1: 그렇군요. 이렇게 이재우 이사님 생각하시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2: 이재우 이사장이 좀 바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는데
1: 예.
2: 우선 장동혁 대표는 인간이 돼야 돼.
1: 아이고 인간이 아니
2: 대통령한테 예. 재명아
1: 그렇지 나랑 싸우자
2: 나랑 싸우자 예. 하더니 또 엊그제는 재명아 보았니?
1: 아 글쎄요.
2: 들었니?
1: 아니 이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니 비판할 수 있지만
2: 그렇죠.
1: 예
2: 우리가 윤석열 탄핵되니까 윤석열 했지
1: 예.
2: 탄핵 전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1: 예, 예.
2: 이게 국민적 합의가 또 도덕적 기준이 되는데 좀 그런 사람부터 먼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1: 예.
2: 그래도 이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것은 윤어게인 윤석열 세력들이 당원들의 6, 70%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쳐주고 그분들이 다음 전당대회에 나와도 당대표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해체 선언을 해야 돼요.
1: 예.
2: 한동훈 의원한테도 예. 저는 원래 그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1: 예. 창당해라.
2: 창당해라.
1: 어허.
2: 그래서 양심적인 보수 세력이 응집시켜야 나라가 잘 간다
1: 예.
2: 했는데 그 사람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배짱도 없고 간만 보고 다니잖아요.
1: 아 그런가요?
2: 아, 그런데 또 그분이 사실 윤석열 간보고 김건희 간보고 국민 간보고 당원 간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1: 예.
2: 지금은 또 장동혁 간도 보더라고요.
1: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네, 의원이
2: 저는 이 내란 세력 그러한 책임 의식이 있다 하면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이 어떻게 사라졌냐고요. 그래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보수들이 건전하게 출발해야 된다.
1: 예.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지금 한동훈 창당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성국 의원 같은 분이 친한계 의원인데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 부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건 정치적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1: 예, 예.
2: 그렇지. 능력이 없어요.
0: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1: 아하.
0: 그 저래 되면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버티면
1: 예.
0: 내년 총선 다음 내후년 총선에 참패합니다.
1: 2028년에. 예.
0: 그러면 당을 지금 해체하느냐 그때 해체하느냐 차이인데
1: 예.
0: 아 야당이라는 게 국민이 그래 10명 중에 2명 지지받아갖고 그 야당이 존재합니까? 그건 해체해야 당연히 해체가 새로 해야지.
1: 예.
0: 해체 안 하고 수선하려면 대표라도 그만두고 자, 내 그만두고 우리 지도부 다 물러간다.
1: 예.
0: 대표뿐만 아니라 뭐 무슨 최고위원가 뭐 있잖아요.
1: 예.
0: 그래도 우리도 그만두고
1: 예, 예.
0: 어? 자,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1: 예.
0: 뭐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1: 예.
0: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 좀 안 믿어볼까 뭐 이러잖아요.
1: 예.
0: 이제는 국민들이 마지막 희망마저 지금 당이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윤어게인이다 뭐 강경

0: 그것도 그 간격파들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뭐 네. 느닷없이 무슨 뭐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 뭐 집단을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예. 이런 뭐
1: 통일교
0: 예 그런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뭐 예. 죽어도 윤회교인이라든지 뭐 멀쩡한 시위 현장에 맨날 미국 성조기 들고 나간다든지 아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미국 식민지입니까 무슨 대만도 왜 미국 국기는 왜 들고 나가요 예. 뭐 그런 세력들이 이제 예. 장을 버티는데 예. 그건 정도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갔는데 예. 내가 그래서 정치 대시 배우려면 국회의원도 그만둬라 이거야. 어?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2년 후에 다시 출마해서 심판 받든지 해야지. 지금 저렇게 돼도 국회의원 본인도 불행하고 네. 본인이 이끄는 당도 저거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 이렇게 참 뭐 거의 4만 불 가까이 국민소득 오르고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 거는
1: 예.
0: 그 우리가 나라 안에서 예. 진보적인 색채와 보수적인 색채들이 균형 있게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해도
1: 예.
0: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넘겨주고 또 정권도 넘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1: 예.
0: 네? 서로 반대파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아예 반대파가 없으면 나라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파의 기능을 못하니까
1: 예.
0: 전 당이 필요 없는 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장도혁 의원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야당 대표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술집에서 뭐 재미약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술 먹고 자기네들이 사석이라는 소리니까
1: 예.
0: 사담은 되지만은 공식의 야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1: 예.
0: 그런 언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나는 정치인임을 포기한다 하고
1: 아하.
0: 나는 나에게는 인격도 없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고도 대표를 한다니까 내 같은 사람도
1: 예.
0: 뭐 한 번도 나는 민주당에 가본 일도 없지만
1: 예.
0: 내 같은 사람도 아이고 저 꼴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표뿐만 예.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최고위원인지 무슨 최저위원인지 모르지만
1: 최소위원
0: 그 사람들을 또 나는 아주 진짜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1: 예.
0: 그 얼마나 멀쩡하게 생겨놓고 지금 하는 게 자기 논리에 빠져갖고 국민들 눈에 없고 자기는 말은 맨날 국민하고 뭐 예. 여당이 잘못한다고 공격하는 거는 예. 뭐 자기 논리들 하는데
1: 예.
0: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좀 살펴봐야지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지도부도 동시에 물러가야죠.
1: 민주당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예, 말씀하세요.
2: 저렇게 잘하니까
1: 예.
2: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1: 예.
2: 하자니까
1: 아.
2: 저는
1: 예.
2: 이재 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1: 예,
2: 무건 출연을 할게요. 아니 지금 예. 최고위원 일부를 예. 지정했는데
1: 멀쩡하게
2: 저도
1: 생겨서.
2: 후배들이니까 예. 말씀은 안 하는데
1: 예.
2: 장동혁 대표가 저 모양이면
1: 예.
2: 최고위원들이 한 3명만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1: 4명
2: 예. 물러가요.
0: 그럼요. 예.
2: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1: 캐스팅 보트가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 두 분이라고 하는데
2: 아니
1: 예.
2: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분은
1: 예.
2: 아무튼 보수지만은
1: 예.
2: 참 괜찮은 이력도 가지고
1: 앵커
2: 보통 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 나는 그걸 안 하고 우리 법사위에 나오면 참 이상하게 보여요.
1: 아 법사위에서 항상 좀 이렇게 언성
2: 그렇죠.
1: 높이는 관계.
2: 그런데 예. 예. 어떻게 됐든 이제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날아가는 것이 나라가 균형 발전을 하는데
1: 예.
2: 이재명이 아니 저 윤석열이
1: 예.
2: 그냥 진보를 다 죽여버리려고 보수 한 날개로 가겠다 하다가 지금 이 사단 된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1: 예.
2: 물러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그게 안 되면은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 자기가 창당하면 되지. 그 창당도 못해. 능력이 안 돼요. 그걸 또 장동혁한테 가보고 간만 보고 다니잖아요.
1: 그래요. 근데 당 기강 세우려고 징계할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0: 징계 그게 말이 되나요? 무슨 야당에서 징계는 징계요.
1: 아, 예.
0: 아니, 선거 때 뭐 서로 욕도 하고 싸우고 뭐 다른 길 걸어도 선거 끝나면 아 선거 끝났다.
1: 아,
0: 이제 다시
1: 예, 통합하고.
0: 하자.

0: 뭐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야다이지. 몇 명 안 되는 야다에서 무슨 징계하고 뭐 그게 아 그럼 자기 요구한다고 징계하면 야다에서 입만 열면 비주류야. 아 당 대표 나올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그 계선 같은 분들이 정치할 때도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1: 당내
0: 아예 주류 60 비주류 40 아예 지분까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예. 그럼 비주류는 심심하면 대표 내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심심하면 대표 내로라고.
2: 아, 그렇죠.
0: 아 그런데 무슨 뭐 대표 내려오라 그랬다고 뭐
1: 대표, 기강이 안 된다 그랬다.
0: 대표 유관도
2: 잘한다.
0: 그게 기강이 안 되는 거는 예. 그게 기강이 장도회 같이 하는 게 기강이 당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1: 아
0: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1: 게
0: 기강이
1: 하는 거다.
0: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아하. 무슨 기강 기강이야.
3: 제가 민주당에서 예. 총선 때 예, 예. 조국 대표를 예. 엄청나게 옹호를 했어요.
1: 예.
3: 그러니까 타당 후보를 옹호한다고. 징계를 해서 경고해요.
1: 아, 경고.
3: 아니, 그것도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길이 같으면은 예. 그래서 사실상 지민 비조 예. 지역은 민주당,
1: 민주당
3: 비례대표는
1: 조국혁신당
3: 이런 말이 생겼는데 예. 아니 부산에 가서 한동훈 좀 몰래 몰래 도왔다고 징계한다고 하면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해요?
1: 근데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저희 방송 나와서 그 부산 북값 도왔던 의원들은 제명해야 된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3: 아, 홍준표.
1: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3: 홍준표 대구시장은 네. 한동훈이 미운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3: 안 그래요? 저 다 MB파들입니다.
1: 말씀 안 하시네. 자 그럼 이거 하나 짓고 마무리할게요. 한 5분 남았는데 한 6분 남았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그 여론조사 받은 거 명태균 씨한테 예. 그게 징역 2년이 나오고 명태균 씨 징역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0: 예.
1: 요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우 이사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0: 그렇죠. 그 뭐 법원이 뭐 네. 증거가 있으니까 뭐 그래 한 거겠죠. 뭐.
1: 예.
0: 뭐 생판.
3: 아니 그것은.
1: 네. 그것은
3: 저한테 물으세요.
1: 예. 법사위원.
3: 저 집은 식구들이니까.
1: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이사장. 아,
3: 제가 볼 때는.
1: 네, 제가 볼 때는.
3: 명태균 씨가 네. 여론조사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정치 공동체다 해서 두 분 다 선고가 났잖아요.
1: 예.
3: 1심이지만.
1: 아하.
3: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는 그 사건으로 무죄가 됐어요.
1: 네. 맞아요.
3: 예, 대법원 네. 판결인데
1: 예.
3: 이건 마땅히 법원에서 또 같은 판결을 내야죠.
1: 예.
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김건희도 무죄 처분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1: 예.
3: 오세훈
1: 서울시장.
3: 서울시장이에요.
1: 다음 주 22일.
3: 다음 주 22일
1: 예.
3: 1심 선고인데
1: 예.
3: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하자 지금 계속 부르고 다니잖아요.
1: 그러니까 재선거
3: 그래서
0: 하자. 아니, 그 사람 말에 들을 것도 없지.
3: 아니. 예. 꿈은 이루어진다.
1: 아, 꿈은 이루어진다.
3: 장동혁의 꿈은 오세훈의 재선거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아, 꿈이 이루어질 아, 것이다.
0: 그래야 뭐 헛소리 예. 하는 거고.
1: 헛소리 하는 거고.
0: 내가 오기 전에
1: 예.
0: 아무래도 그거 물어볼 것 같아서
1: 예.
0: 내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1: 아, 오세훈 시장 측에?
0: 예.
1: 어떤 반응인지.
0: 예, 그, 야, 그죠.
1: 야, 역시.
0: 윤석열 정말. 그, 전 대통령 뭐 2년 그 명태균 때문에 받았는데
1: 예.
0: 그 법원에서 뭐 근거 없이 2년 좋겠냐 그래 그게 오세훈 시장 그 사건하고 뭐 비슷하나 영냐 있냐 그러니까
1: 예.
0: 전혀 다르대요 내용이
1: 아.
0: 예, 이건 오세훈은 전혀 뭐 제3자가 뭐 돈 대납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1: 아.
0: 그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3: 네,
0: 그리고 검찰에 더 이상 증거를 못 내고 하기 때문에
1: 예.
0: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3: 제3자가 인정을 했고 오세훈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1: 예.
3: 장동혁 대표의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0: 그건 개꿈이지 개꿈.
3: 요즘은
0: 본인들은 뭐 내가 궁금해서
1: 예, 예.
0: 그것도 공연 시장
3: 아,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지.
0: 예, 시장 어렵게 됐는데 도와야 되나 해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건 뭐 저는
3: 자기들은 그런 거라. 항변을 예. 하겠지만
0: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3: 그리고
0: 내용이 다른 거라고.
3: 이 위원장
0: 예.
3: 요즘은 개꿈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다.
0: 아, 그래요?
3: 개소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야.
1: 예.
3: 저 우리 아이돌 세대로서 저 9세대한테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0: 자, 그러면 아, 이거 오세훈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꿈은 이루어진다. 장동혁 대표의 재산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1: 두고 보세요. 제가 법사위원이.
0: 자, 이게 또 하나의 쟁점, 그 재선거 주장, 장도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분 진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2: 그 사람은 헛소리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야.
0: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젠다를 이분이 계속 야당 대표로서 끄는 것은 요 재선거 주장이고, 올림픽공원도 계속 많이 가서 모자 쓰고 가서 이제 재명아 나와라 뭐 이 얘기도 거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1: 아니 글쎄, 그게 네. 우선 사람이 돼야지 당 대표 하기 전에 정치하기
0: 예.
1: 전에.
0: 예, 예.
1: 그래서 그것은 부적절한데
0: 예.
1: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0: 예.
1: 소수의 극렬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면은
0: 예.
1: 항상 패배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그 투표 관리를 잘못한. 선거 관리 이번에 때문에
0: 예.
1: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는데
0: 예.
1: 민주당은 아무 죄가 없는데 책임은 우리가 져가지고 왕창 얻어맞잖아요.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0: 예.
1: 그래도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니까 책임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0: 예.
1: 만약에 만표 차이로 이 사람이 이겼다.
0: 예.
1: 그런데 그 투표 안 한 투표 용지가 12,000명이다 하면은 재선거 하는 거예요.
0: 예.
1: 투표에 영향,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잘 아는 장동혁 판사 출신 대표가 그걸 주장하는 것은 진짜 우리 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개소리죠. 진짜 그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판사 출신이 아니라가면은
0: 예.
1: 그렇게 할 수 있는데.
0: 예.
1: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재선거 지금 황교안의 뒤를 가고 있어요. 구구의 예. 길을.
0: 예. 일거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두 어른이 정량으로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호 위원장 잘해.
0: 우리 방송 합을 맞춰보니까 좀 허위 잘 맞으셨습니까?
1: 아 맞죠. 아니 예. 저는 무건 출연을 할 테니까.
0: 알겠습니다.
1: 이재호 위원장 자주 부르세요.
0: 예, 두 분과 함께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판 쓴 소리 오늘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많은 양이 예상되면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 서울 등 서쪽 지역과 일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서도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6: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9: 와, 서울에서 1시간?
8: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10: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8: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10: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내용 아니라 전당대회 룰이 선호 투표제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그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 문제 폐지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예, 오랜만에 뵙지만 항상 오랜만에 오시면 이슈를 몰고 다니셔서.
1: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잡은 날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꼭 이렇게 한판 승부 날짜만 잡아놓으면 뭐가 예. 터지더라고요.
0: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보안수사권 문제. 이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대원칙은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견이 당연히 없고.
1: 네, 이미 법안도 다 통과됐고 검찰청 폐지 그리고 그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0: 예.
1: 그리고 그렇죠. 수사 개시권 검사의 수사 개시권도 폐지가 됐고요.
0: 예. 지금 댓글에 민주당에서 가장 상식적인 의원 이소영 의원. 댓글 넘치고 있습니다.
1: 아, 또 뭐 미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네, 요새 또 문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0: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당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1: 네.
0: 근데 오늘 의총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오늘 2시간 의총했고요.
0: 예.
1: 총 제가 이제 세보니까 15분이 발언을 하셨고
0: 예.
1: 다들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15분이었는데
0: 예.
1: 그중에 보안 수사 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9분이었고요.
0: 예.
1: 그 5분은 완전 폐지해야 된다.
0: 예.
1: 그리고 한 분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되 초동 수사 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주자 이런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0: 예.
1: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0: 예. 그리고 의원님도 발언하셨습니까?
1: 네네, 저도 발언했습니다.
0: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1: 저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예. SNS에 글을 올렸었고요. 제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0: 예.
1: 하나는 이게 지금 경찰에서 기소관청인 검찰로 서류가 넘어오는 건데
0: 예.
1: 조서나 이런 증거 기록이 넘어오는 건데 거기에서 진술 조서만 보고 추가적으로 뭔가 모순되는 진술을 물어본다거나 뭐 아리까리한 걸 조금 더 확인한다거나 뭐 CCTV 뭐 이런 사실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으면
0: 예.
1: 이게 서류 중심주의가 돼서

0: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검찰 단계에 송치 이후에 구속 기간이 20일이고 예. 지금 당 TF에서 제출한 안에선 이걸 10일로 단축하는 건데 예. 구속 기간인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 피의자를 열흘 안에 뭔가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안수사권이 없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예. 그 10일 동안 이걸 검토하다가 사소한 필요한 거를 위해서 경찰로 이걸 돌려보내야 되고 경찰은 이 요구를 받으면 한 달 내에 완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2주, 3주, 4주 이렇게 걸려버리면 사실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졸속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가 이제 글로 썼었고요. 오늘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의원들의 반응은 뭐 오늘 이제 그 15명이 나와서 예. 뭐 발언을 쭉 한 거고요.
1: 10대 5.
0: 9대5.
1: 9대5. 네, 네 9대5.
0: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을 안 하시는 하죠. 상황인데.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효적인 해결책이 막 제시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서류만 보고 이 서류 중심주의로 이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 아리까리한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하신 폐지 찬성 쪽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 이게 요새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할 때 영상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또 그걸 다 듣기 어렵지만 AI 같은 걸 돌려서 요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만 보고 할 필요 없고 그런 뭐 녹화나 녹음을 예.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그거는 여러 피의자, 여러 뭐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 다를 때 이 모순되는 거를 추가로 날카롭게 좀 송곳 질문을 해본다거나 하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영상 녹화 돌려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닌 걸로 보이고 이 구속 사건의 경우에 그럼 열흘 동안 이걸 어떻게 요구했다가 받고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오늘 나왔는데 예.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죠.
1: 예.
0: 예를 들면 뭐 살인범, 뭐 성폭행범,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는데
1: 예.
0: 이게 그냥 이 10일 동안 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석방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어떤 김한규 의원이 이제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뭐 또 보안수사 제대로 안 하면 뭐 징계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뭔가 만드신 것 같던데 그 정도 안 갖고는 부족하다.
0: 그러니까 이제 김한규 의원은 예. 지금 원내 정책 수석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 안을 전체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1: 예.
0: 이제 TF에서 만든 안을
1: 가져오신 거구나.
0: 정책 수석으로서 이제 발제하신 거고요.
1: 아하.
0: 그 부족하다라는 차원보다 이런 크게 말하면 요 두 가지 의문, 걱정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그 법안엔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민주당 의원 11명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같이 공동 발의한 그 안이 있는데 그
1: 예.
0: 안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이제 수사 담당 관청인 거니까
1: 예. 예.
0: 이제 기소관청인 검찰에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고 보안수사를 이제 경찰이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서
1: 예.
0: 다섯 가지 유형의
1: 범죄.
0: 사건의 경우에는
1: 예.
0: 직접 좀 수사를 하는 걸 허용하자.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거나 아동학대라거나 뭐 장애인 대상 범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두 번째는 민생 침해 범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거나 대규모 금융 사기라거나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은 가만히 이거를 내버려둬서 하루하루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간단한 건 보완할 수 있게 하자. 세
1: 예.
0: 번째는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임박 사건. 이건 이제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뭐 요구하고 다시 한 달 뒤에 받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요.
1: 예, 예.
0: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지역의 경찰에서 송치가 됐는데
1: 아하.
0: 이거

0: 요구를
1: 통합해서 봐야 되니까.
0: 네, 보안 요구를 다 각각의 경찰로 돌려보내면 이게 다시 이제 돌려받는 것도
1: 어려우니까.
0: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좀 통합해서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1: 예.
0: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용이 경미한 경우 예를 들면 뭐 CCTV 뭐 사실 확인 이런 조회를

0: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1: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주자.
0: 네.
1: 이런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1: 사실 이런 것도 의원님이 변호사로서 형사 실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0: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형사 실무를 많이 해본 변호사는 아닌데, 근데 기본적인 실무, 틀은 아는 거죠.
1: 네. 해 보셨으니까. 사실은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관련해서도 이제 7월 1일 날 오찬에서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네. 혹시라도 있을 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좀 고려해 달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변호사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분들 다 이게 형사심을 많이 해본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취지에 마지막 고려해달라는 것도 좀 의원님들이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말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0: 일단은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예. 벌써 한참 전부터 얘기했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예. 최근에 뭐 민변이나 예. 또 여성단체 와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라고 분류되는 곳들에서도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굉장히 좀 우려된다.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점들을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선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에게 깃발이고 상징이다.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이렇게 이제 SNS 또 오늘 올렸어요. 오늘
0: 네.
1: 최신 버전이에요.
0: 네네네. 그런데 뭐 익숙한 얘긴데요.
1: 익숙하시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왜 해야 되냐라고 네. 하면.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게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왜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냐 하는 거는 사실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그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뭐 정말 많죠. 그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1: 예.
0: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 예컨대 뭐 별건 수사랄지 뭐 그런 표적 수사랄지 아니면 뭐 김학의 전 그 차관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을 막 덮는 거랄지 이제 이런 것들은
1: 예.
0: 보안수사권을 부여할지 아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권력자들 사건을 불기소로 덮는다.
1: 예.
0: 이거는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1: 예, 예.
0: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면 이게 뭐 가능하고 폐지하면 불가능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만약에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왔다.
1: 예.
0: 그럼 불기소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경찰 핑계대면서 불기소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뭐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권 자체가 폐지됐고
1: 예.
0: 지금 가능한 보안 수사도 법상 명확하게 경찰이 넘긴 그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미 이제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게 된 거고 이거는 보안수사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왜 전부 폐지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1: 네.
0: 검찰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답이 돌아오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1: 예, 예.
0: 근데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1: 예.
0: 이게 뭐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형사사법 절차를 잘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또 무고한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1: 예.
0: 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거지 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마치 뭔가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뭐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이제 발언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1: 예, 예.
0: 그 저는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뭐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왜 그게 우리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1: 선동이다.
0: 네.
1: 근데 보안수사권도 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보안 수사권이
1: 보안 수사권도 수사다.
0: 그러니까 그

0: 기소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 뭐 수사로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이제 우리가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기소관청이 그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예. 좀 불가결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한다라고 예. 하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적인 개시,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금 다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금과 옥조처럼 정말 무슨 어디 뭐 법이나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인 것처럼 예. 그냥 조금이라도 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기소관청에 줄 수 없어. 그럼 왜 주면 안 되는 건지 그냥 그게 수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는 불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1: 예.
0: 실제로 이 기관들이 하는 일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 개별적인 뭐 유형별 사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1: 예.
0: 아 수사관청은 수사를 잘해야 되고 기소관청은 기소를 잘해야 되는데 이 뭐 열흘이라고 하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 아주 지금 당 TF 안에서 이제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에서 넘어온 거를 잘 검토해서 예. 억울한 사람이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기소를 잘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면은 그게 수사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부여할 수 있어야 그 국가 기관의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1: 예, 저는 의원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0: 네.
1: 근데 이제 김기표 의원,
0: 네.
1: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 네, 네.
1: 이분이 매불쇼에 했던 말씀을 잘 들어보면,
0: 네.
1: 검사 독재,
0: 네.
1: 이걸 막는 게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 본인도 이제 폐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단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물도 없다,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저의 이해는. 검사라는 직역의 분들은 이 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0: 근데 누구든 네, 네. 독재를 할 수 있어요.
1: 네, 네.
0: 검찰도 독재를 할 수 있고요.
1: 경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0: 경찰도 할 수 있고
1: 네, 네.
0: 뭐 감사원도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네. 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누구는 착한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0: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일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검찰이 하는 그 기소에 대한 권한은 지금 법원이 예를 들면 유무죄 판단이나 공소기각이나 또는 어떤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에 대한 어떤 뭐 결정이나 이런 것들로 견제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예컨대 뭐 굉장히 외부에서의 엄격한 감찰이랄지
1: 예.
0: 또는 이 어떤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거랄지
1: 예.
0: 이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1: 예.
0: 근데 마치 어떤 특정한 기관의 특정한 사람 그 사람들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뭐 공소청으로 바뀌고 나면
1: 예.
0: 뭐 나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1: 예. 예.
0: 그러면은 그런 신념, 그러니까 그냥 검사라고 하는 직을 지금 로스쿨생들이 앞으로 뭐 검사가 될 수도 있을
1: 그렇죠.
0: 텐데 그 사람들은 다 나쁘고 다 권한 남용을 할 거야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잘못했던 거는 너무 많고
1: 예.
0: 그거를 지금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수사 기소 분리 그 수사 개시권 박탈, 검찰청 폐지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해왔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돌아가는지 혹시 정말 이번에 그 사건
1: 장윤기 사건
0: 네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돌아가게끔 머리를 맞대고 좀 냉정하게 그렇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0: 네.
1: 그것도 사실은 경찰 치안감이
0: 그랬죠.
1: 덮으려고 했던 거지만
0: 네.
1: 당시 검사가 아 이거 이상하다
0: 네, 네.
1: 해가지고 멈춰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낸
0: 네.
1: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0: 영화에도 나와서
1: 영화에도
0: 많이 알려져
1: 많이
0: 있죠.
1: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무오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견제 받아야 된다. 김정철 변호사 같은 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0: 네.
1: 그

0: 그런 취지에서 또 의원님의 주장도 맞다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런 거죠. 이제 그 세상사가 예. 뭐는 선이고 뭐는 악이고 사실 이런 이분법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 그 검찰이 잘 못했는데 경찰이 잘한 일도 있고요. 경찰이 잘 못했는데 검찰이 잘한 일도 있죠.
0: 그렇죠.
1: 근데 워낙 무고한 사람이 기소당하면 3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인생이 예. 완전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범죄자를 만약에 무죄 방면하거나 놓친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 한쪽만 뭐 선이고 잘할 거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이걸 2중, 3중으로 또 다양한 시각에서 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균형적인 사법 시스템이 더 나은 방식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0: 의원님이 여러 또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1: 네, 설명할수록 아마 더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요.
0: 예, 전당대회도 지금 이제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1: 네네.
0: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혹시 전당대회 관련한 발언이 있었나요?
1: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0: 예, 보안수사권 네. 문제로 한 15분이 얘기하셨고
1: 네네네.
0: 그 선호투표제
1: 네.
0: 당원당규 위반입니까? 다 정리가 전준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 문제도 논란이 없게 된 건가요?
1: 그거는 이제 뭐 이견이 네. 있으셨던 그
0: 이성윤 최고위원
1: 네.
0: 사퇴하셨어요.
1: 네, 그렇기는 한데 또 이제 당대표 후보께서는 수용하신 걸로 제가 아까 이제 기사를 보기는
0: 정청래
1: 대표는
0: 쿨하게 받겠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호 투표제가 뭐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사실 그 선호 투표를
0: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원래
1: 해본 적이 몇 번 이제 최근에 해본 적이
0: 있어요.
1: 있죠.
0: 국회의장 뽑을 때.
1: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
0: 예, 다행이네요.
1: 근데
0: 예,
1: 이게
0: 해보셨네.
1: 결선투표랑 선호투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0: 예.
1: 결선투표는 예를 들면 세 명이서 한 번 붙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예. 투표를 나머지 두 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0: 예,
1: 1등, 2등을
0: 예,
1: 가지고.
0: 예.
1: 근데 선호투표는 애초에 처음 투표할 때 1등, 2등, 3등을
0: 순위를
1: 매기게
0: 거죠.
1: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앱으로 하니까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0: 아, 예.
1: 그러고 나면은 이제 1등이 과반수가 안 넘으면 3위 탈락한 사람을 1등으로 찍은 분들 중에 이제 2등표가 쫙 갈려서
0: 예.
1: 투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뭐 이런
0: 예.
1: 건 거죠.
0: 예.
1: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절차적인 간이성이랄지 내지는 또 이제 후보별 유불리가 있는 문제여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준위에서 뭐 치열한 며칠 동안 뭐 이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0: 네.
1: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당규 위배 여부는 충분히 전준위가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진
0: 예.
1: 않았지만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되시는 이제 후보님께서도 쿨하게 수용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거를 가지고 논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0: 청년 최고위원 도입.
1: 아, 저 그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0: 할 말이 많아요. 어이구 세상에 3분 남았어요.
1: 아, 정말.
0: 충분히 하세요.
1: 예. 일단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0: 예.
1: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둔 제도도 되게 많거든요.
0: 예.
1: 근데 후진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든 제도가 좀 나은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0: 예.
1: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 제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0: 예.
1: 청년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그 리그 안에서 막 경쟁하면서 큰단 말이에요. 일부.
0: 예, 청년 정치인들이.
1: 네.
0: 예.
1: 그래서 실제로 뭐 김용태 의원이나 뭐
0: 우재준,
1: 장예찬, 뭐 우재준, 뭐 진종호 이런 분들이
0: 예.
1: 그 전에도 이제
0: 예.
1: 굉장히 좀
0: 예.
1: 몸집을 키운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0: 예.
1: 오히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보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더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또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0: 중요한 포인트네.
1: 그런데
0: 예.
1: 민주당의 청년들은
0: 예.
1: 당대표가 간택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젊고 뭐 약간 뭐
0: 달달하고?
1: 나랑 사이도 좋고
0: 말 잘 듣고 솔직히
1: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잘 클 수 있죠. 근데 제도로서는 사실은 청년들끼리 경쟁해서 올라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예.
1: 민주당 청년 뭐 정치인들이나 청년위원회에서 정말 수년 전부터 이걸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우리도 한 명 몫은 지명으로 하지 말고 청년 최고위원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씁쓸한데 첫 번째는
0: 예.
1: 이거를 맨날 요새 뭐 그 50대 60대 그 중진 의원님들께서 정말 말만 꺼내

0: 때문에 계속 청년 얘기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
0: 맨날 정말 입만 열면 다 청년 얘기, 청년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네. 이 청년 최고위원 청년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의 진짜 10년 가까이 이거 주장했던 거는 예. 그냥 정파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네. 이거를 이렇게 쳐낸다는 게 너무 씁쓸하고요. 두 네. 번째는 솔직히 그것만을 탓할 것도 아닌 게 아니,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에요.
1: 맞아요.
0: 한 달 남았거든요.
1: 한 달 남았어요.
0: 근데 그걸 리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럼 후보들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면 준비가 원외인 경우도 많을
1: 그러니까.
0: 테니까 전혀 사실 준비할 시간도 없게 후보 등록은 7월 16, 17일이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1: 그럼 당장 내일 모레네. 예.
0: 그러니까 지금 설사 그걸 결정을 한들 진짜 당내에서 꾸준히 커왔던 청년들이 준비할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평상시에 뭐 한 달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1년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달 전에 이렇게 화두로 꺼내가지고 정파적인 정쟁이나 어떤 그런 경쟁의 그런 유불리 요소로 사용했다는 게 저는 씁쓸합니다.
1: 예, 아 참 이재용 의원님 보시면
0: 청년 얘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선배님들이. 그만.
1: 선배님들 청년이 하지 마세요.
0: 네.
1: 사자 후. 였습니다.
0: 사자부까지는 아니지만.
1: 아무튼 네. 아유 항상 시간이 부족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와주십시오. 더 락코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6: CBS

0: CBS 라디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

0: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이번 주 금요일 잡지사 1000회 특집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전쟁 이야기로 전의를 불태워보겠다는 비장한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1000회 특집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이제 필진 사이에 경쟁 컨셉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예.
1: 자, 박광일 선생님의 전의를 불태울 만한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살수대첩 그리고 을지문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살수대첩 하면 우리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통쾌하게 이긴 전쟁이다라고
2: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예, 그렇다면 수나라가 왜 고구려를 그토록 침략하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주변국들이 전반적으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2: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각자 이익을 택하면서 또 여러 중국에 있는 왕조들하고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부터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네.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1: 어떤
2: 주변에 오랑캐가 있다.
1: 아, 중화사상.
2: 그렇죠. 네. 중화사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1: 아.
2: 그러니까 북쪽에는 적이 있고 네. 적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네. 남쪽에는 만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네. 서쪽에는 융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동쪽에는 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낱말이
1: 동이라는
2: 말이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오랑캐를 가리키는
1: 동쪽 오랑캐구나.
2: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수나라는 전략적으로 고구려 자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그의 동맹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1: 고구려의 동맹이 누굽니까?
2: 대체로 말갈하고 거란족이에요.
1: 근데 수 문제가 고구려의 협박성 문서까지 보냅니까?
2: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수 문제가 이렇게 복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갈하고 거란족에 대해서 자기 세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서 하나를 툭 하고 보내요.
1: 네.
2: 이제 공식 용어로는 세서 그러니까 국세가 찍힌 문서라 그래서 국세의 세자 문서의 서자 해서 세서를 보내는데 북쪽 서쪽 남쪽도 모두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1: 고구려 정도야.
2: 이 동쪽만 고개를 안 숙이네.
1: 네.
2: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세서를 보냈구나라는 네.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낸 건데.
2: 그렇습니다.
1: 고구려가 알아서 한 수 접고 들어오길 바라는 수나라의 마음과는 달리
2: 네.
1: 고구려가 예상 밖 반응을 보였다고요.
2: 네. 고구려가 볼 때 수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1: 라고 한다고요?
2: 라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1: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2: 네. 그래서 예, 예. 고구려는 수나라의 뜻에 전혀 동요할 수 없고 그거는 뭐 동이든 뭐 서용이든 그거는 니네들 생각인
1: 그렇죠.
2: 거고
1: 예.
2: 우리는 고구려야. 대고구려니까 그 뜻에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예. 598년에 영해

0: 여왕이 직접 1만의 군대를 이끌고 네. 전략적 요충지인 요소를 먼저 탁 공격을 합니다.
1: 아, 먼저 쳐요, 고구려가?
0: 먼저 공격을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 무력 가지고 있으니까 선뜻 움직이게 하지 마라.
1: 아.
0: 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 전쟁을 먼저 버리게 되는 거고요.
1: 아, 무력 시위를 한 거죠.
0: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수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뜻이 명확하니까 절대 우리를 뭐 이렇게 굴복시키려고는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어쨌든 오랑캐 취급하던 고구려가 무력을 보여줬으면 수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0: 그렇죠.
1: 같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금방 모을 수 있는 군대가 한 30만 정도가 됐나 봐요.
1: 금방 모으는 게 30만이. 야, 이게 진짜 대군이긴 하다, 진짜.
0: 네.
1: 예,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수나라 대규모 침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 아, 예.
0: 문제는 이 전쟁이 수 문제가 일으켰는데 네. 고구려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 부대가 괴멸합니다.
1: 도착하기도 전에 네. 왜 괴멸했습니까?
0: 육군은 오는 과정 속에서 배고픔하고 전염병으로 일단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나라의 수군, 해군은 오다가 폭풍을 만나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고구려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 첫 번째 침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수나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 침략은 수 문제였고
0: 그렇죠.
1: 이제 수 문제가 죽고 아들인
0: 수양제.
1: 수양제가 즉위를 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1: 수양제는 그럼 이제 고구려 정부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0: 이제 수양제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남북 대운하.
1: 아, 대운하 건설한 게 수양제군요.
0: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주부터 이제 네. 그 장안 일대까지 운하를 뚫게 되는데 저 어디까지 그 운하를 연결하냐면은 네. 북경까지 연결을 해요. 탁궁까지.
1: 네.
0: 그래서 영제거라고 하는 하나의 운하를 먼저 연결을 해서 그래서 병력 집결이나 아니면 치중 집결은 탁군 베이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으로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더불어서 고려 풍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구라고 하는 첩자 겸 학자를 고구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네. 수양제가 허술한 사람이 아니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의 고구려를 언제 침공을 할지 뭔가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러다가 607년에 수양제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겪게 됩니다.
1: 수양제가 왜 깜짝 놀랐습니까?
0: 이미 이제 복속을 시켰던 동돌궐로 가요.
1: 네.
0: 동돌궐 가서 당시 그 동돌궐에 이제 그 황제 또는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민 가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너희 우리한테 항복하기로 했으니까
1: 예.
0: 그 항복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돌궐에 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 현장에서 뭘 보냐면 동돌궐 황제하고 고구려 사신하고 서로 만나는 과정을 본 겁니다.
1: 아, 둘이 내통을 하고 있었구나.
0: 동돌궐 우리한테 복속했는데.
1: 그렇죠.
0: 근데 고구려 사신하고 뭔가 속닥속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돌궐도 지금 복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결국 고구려는 지금도 여전히 수나라를 막기 위해서 또는 수나라의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세력들을 좀 포섭하고 있구나. 이 상황을 수양제가
1: 괘씸했겠네.
0: 놀라고 괘씸하고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1: 예.
0: 또 어떤 의미에서는 612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침략 전쟁의 계기를 이 607년
1: 명분으로 삼았구나.
0: 개민가한 때 받았던 명분 또는 충격.
1: 충격.
0: 충격도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가
1: 실제로
0: 만만치 않았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왜? 우린 고구려인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1: 꺾이지 않아.
0: 그리고 뒤에서 그 이미 수나라가 복속시켰다고 하는 나라의 황제하고 교섭을 하고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1: 예, 예.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침략을 해야겠구나라고.
1: 4년 정도 뒤에.
0: 네. 그래서 611년 이른바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2월 달에.
1: 예,
0: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정벌한다는 조서를 황제 조서를 먼저 발표를 하는 거죠.
1: 선전포고네요.
0: 네.
1: 진짜 수나라 입장에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양새가 갖춰진 것 같은데 대규모 병력 그럼 어느 정도였습니까?
0: 네. 좌군 12군, 12개 군단, 우군 12개 군단, 친위군 6개 군단, 총 30개 군단이었고요.
1: 군단이 30개.
0: 네. 예. 그래서 한 군단당 3만에서 4만.
1: 예.
0: 그래서 총 병력 113만 3,800명. 1단위까지 있는데 제가 800명에서 끊었고요.
1: 113만 군사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진짜 113만이에요?
0: 맞아요.
1: 진짜예요?

0: 그래서 예. 예. 하루에 한 부대씩 군단을 그 출발을 시켰는데 예. 아마 중간에 또 한 군단이 모두 하루에 출발 못한 데도 있나 봐요. 40일 동안에 걸쳐서 출발을 시켰고요. 네. 그 첫 군단의 도착지하고 끝 군단의 출발지하고 네. 천리 500km 차이가 났습니다.
1: 500km.
0: 그러니까 첫 군단이 지금 부산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군단은 지금 양재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죠.
1: 일단 그 정도네.
0: 그런 거. 더 놀라운 거는 이 정도의 두 배의 규모의 인력이 동원돼서 치중, 식량이라든지 무기를 날랐습니다. 당시 쌀을 나르는 사람만, 그러니까 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인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육군이고 네. 이제 네오화가 수군으로 한 7만 정도를 끌고 역시 그 대동강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네. 여기에 병력이 한 4만 명, 노군이 한 3만 명 정도.
1: 그러니까 별도로 수군을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가요? 실제로는 네. 거의 한 120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예.
0: 이렇게 이제 파견을 했는데 네. 이제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수양제가.
1: 네.
0: 각 군단에다가 수양제가 직접 보낸 신하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30군단에.
1: 네.
0: 그들의 이름이 수항사자예요.
1: 수항사자는 뭐
0: 항복을
1: 사람이?
0: 받는 사신.
1: 아.
0: 고구려군이 어차피 이 병력 보면은 항복할 거다.
1: 항복 접수 담당.
0: 항복 접수 담당. 그래, 항복 접수하면은 이거는 바로 황제에게 보고를 직보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군단 안에 이제 수항사자가 있는데 문제는 각 군단의 군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수항사자는 황제의 직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면 네.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진다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0: 1도 안 한 겁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수나라 군대가 생각처럼 쉽게 전진하지 못한다고요.
0: 네, 일단 요하를 건너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1: 요하.
0: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그 처음에 준비해 왔던 요하 그 도강 장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1: 네.
0: 그게 살짝 모자랐어요. 계산을 잘 못한
1: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0: 제 말이
1: 그걸 계산 못 했다고.
0: 계산을 못 하니까 그거를 네. 내려놓으면은 강에 빠지고 하니까 그 사이에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계속해서 활을 싸서
1: 예.
0: 도항하는 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1: 그래요?
0: 병력 손실이 많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에 도착을 했는데
1: 네.
0: 요동성에 도착을 해서 이 요동성을 공격을 하는데 무려 100만 대군이 붙었는데 난공불락입니다.
1: 아, 100만 대군에게도 요동성이 뚫리지 않았다.
0: 뚫리질 않아요.
1: 왜요?
0: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1: 근데 우리 민족이 성 하나는 기가 막히지.
0: 네, 성 하나는 기가 막히는데 여기에는 네. 수나라의 그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1: 네.
0: 이때 이제 요동성이 못 버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못 버텨서 우리 항복한다.
1: 아, 요동성에서?
0: 네, 요동성에서 예, 예, 예. 우리 항복할 테니까 협상을 하자. 예. 조건이 뭔지 얘기를 예. 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있던 사신이 수항사자 아까 있었잖아요.
1: 네, 있었죠.
0: 이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일 거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기다려라.
1: 네.
0: 그래서 지금 수양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베이징까지 와 있거든요.
1: 네.
0: 사신을 보냅니다.
1: 수항사자를 보내요?
0: 이제 수항사자가 아. 이제 사신을 보냈겠죠. 베이징에서 지금 요동성이
1: 고구려에서 항복할 것 같은데요.
0: 항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1: 예, 예.
0: 좋아. 그럼 조건은 뭔데? 그랬더니 그거는 못 들었네요.
1: 아니 진짜 아무튼 개그 콘서트 꽁트도 아니고 이게 뭐야.
0: 이걸 세 번을 해요. 결국 요동성 함락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1: 좀 약간 웃음네요 뭔가.
0: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요동성은 이제 끝내 함락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1: 네, 수나라가.
0: 수나라로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게 고구려의 겨울입니다.
1: 아, 겨울이 오면은 못 버틴다.
0: 겨울이 오면은 못 버티죠. 지금도 이 만주 일대에 가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러니까 9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그 추위가 엄습하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1: 시간이 없어요.
0: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별도의 작전이 필요해진 거죠.
1: 네, 별도의 작전. 수나라가 비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하던데 별동대를 투입한다고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 고구려와의 전쟁은 고구려 왕에게 항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구려 왕이 어디냐면은 평양성에 있으니까.
1: 네. 아, 고구려 왕은 평양성에.
0: 평양성을 직공한다. 직접 공격한다.
1: 요동성을 못 들었잖아요.
0: 요동성, 백암성, 관한성, 오골성, 네. 안시성 수많은 성들이 만주에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후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1: 네.
0: 우리가 먼저 평양을 잡으면 네. 그럼 이 전쟁은 끝이 날 거다.
1: 그러니까 요동성을 우회해서 평양성으로 바로 들어갔다고요?
0: 그렇죠.
1: 아.
0: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데
1: 네네.
0: 이 작전을 이제 수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1: 예.
0: 그러고 나서 일종의 특공대를 꾸밉니다.
1: 특공대.
0: 그게 네. 별동대인데
1: 네.
0: 9개 군단 30만 명.
1: 아, 특공대가 군단급이에요? 30만 명이에요?
0: 그렇죠. 우리나라에 첫 들어왔던 침략

0: 군의 수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숫자가
1: 네.
0: 특공대.
1: 아, 그래요?
0: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동대가
1: 별동대.
0: 되는 거죠.
1: 아, 30만이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바로.
0: 예, 그 특공대가 30만이라니까 야, 아무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0: 결국 이거에 네. 이제 수나라는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수나라도 운명을 걸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좀 국가의 존망이 좀 걱정되는 그런 승부처가 다가온 느낌인데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을지문덕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0: 네. 이때 네. 이제 갑자기 수나라 군대가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압록강에서 얼마 지난 바로 평양이거든요.
1: 네네.
0: 이때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지고 전쟁을 하면서 지고 하면서 유인을 하고 있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갑자기 수나라 진중으로 방문을 합니다.
1: 네, 수나라 적진으로 간다고요?
0: 적진으로 가서 방문을 해요.
1: 을지문덕이 직접?
0: 네.
1: 예.
0: 소수의 수하만 이끌고
1: 예.
0: 가서 예. 그래서 지금 뭐 당신들을 위로하러 왔다. 당신들은 뭐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때 이 당시 특공대를 이끌고 있었던 두 명의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우중문하고 우문술이거든요.
1: 아, 우중문. 예, 네. 우문술. 예.
0: 그러니까 이 우중문이 볼 때는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을지문덕.
1: 지금 수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죠.
0: 그렇죠. 예, 예.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한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1: 네.
0: 수양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1: 뭐라고,
0: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두 명은 무조건 생포해서 잡아라.
1: 그게 누굽니까?
0: 영양왕하고 을지문덕이요.
1: 아, 영양왕 아까 선공했던 영양왕과 네. 을지문덕.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양왕과 을지문덕 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
1: 끝이다. 아, 그렇구나.
0: 라는 거를 우중문은 명을 받았단 말이죠.
1: 예예. 예.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중문이 그런데 거의 소수로 혈혈 단신 격으로 온 거잖아요.
1: 을지문덕이.
0: 네, 네. 을지문덕이. 네. 또 우중문이 볼 때는 네. 이게 웬? 그러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죠.
1: 그렇겠죠.
0: 그랬더니 그 옆에 문관이 이제 유리사룡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 네.
0: 이거는 군자의 덕이 아니오.
1: 아, 제 발로 온 사람을.
0: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우리의 그 지금 회담을 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무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을 어찌 잡을 수가 있어.
1: 아, 그래서
0: 격론이 벌어집니다.
1: 예.
0: 그래서 유사룡이
1: 네.
0: 이겨요.
1: 사룡이 형 땡큐. 예, 예.
0: 네. 그러면서 예, 예. 유사룡이 을지문덕을 돌려보내는데
1: 을지문덕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0: 장난 아닌 거죠.
1: 진짜, 예.
0: 그러니까 아마 이때 만약에 잡혔으면 또 전 그 예. 전쟁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이 됐을지 물론
1: 예.
0: 이제 플랜 B하고 플랜 C는 있었겠습니다만은
1: 예.
0: 그런데 이때 이제 을지문덕 눈앞에 별동대의 상황이 보였던 거죠.
1: 을지문덕은 뭔가를 확인하러 간 거겠죠.
0: 그렇죠.
1: 뭘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까?
0: 이 상황에서 예. 이 수나라 별동대가 얼마만큼의 사기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전투에서 어떤 방식으로 끝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는 확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직접 간 겁니다.
1: 네네.
0: 그때 별동대가 그 요하에서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요동성 일대에서 출발할 때 한 사람에게 3석 그러니까 3석인데 한 27kg 정도가 돼요.
1: 네.
0: 그러면 80kg 정도의 식량을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1: 1인당 식량만 80kg이에요?
0: 못 들고 가잖아요.
1: 아, 못 들고 가죠.
0: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버립니다. 군인들이.
1: 식량을?
0: 네.
1: 예, 예, 예.
0: 이거 내가 식량에 깔려 죽게 생겼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0: 네, 그러니까 버리니까 예. 문제는 전략 관점에서는 이 식량이 필요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버리면 목을 벤다 참한다. 라는 네. 명을 내렸는데도
1: 어쩌라고 그러면.
0: 군인들이 몰래 버리는 거예요.
1: 어떻게
0: 그래서
1: 싸워?
0: 안 보이게 예. 땅에다 예. 묻기도 하고.
1: 예.
0: 그런데 막상 이제 압록강 근처니까 식량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죠. 우리가 평양 갔다 오면
1: 네.
0: 이 식량 바닥날 것 같은데.
1: 아, 그럼 불안감이 느껴지고.
0: 불안감이 엄습한 상황에 그 진중 상황을 을지문덕이 눈으로 파악을 한 거고.
1: 아.
0: 그렇다면 우리 고구려는 쓸 수 네. 있는 작전이 있지.
1: 좀 시간을 끌고.
0: 시간도 끌고 네. 청해 작전.
1: 청해 작전.
0: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을 했는데 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
1: 네네.
0: 그 충격이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고구려가 잘 쓰는 방식이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부터는 모두 뺀다.
1: 아, 빈성으로 들어와라.
0: 네. 그래서 아. 평양성까지 계속 후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해 작전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1: 아.
0: 그러면서 이때 이제 승패는 거의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1: 아, 사실상.
0: 그렇지만 네.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1: 네.
0: 수나라 군대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별로. 그게 뭡니까?
0: 수나라 해군.
1: 아까 내호화라는
0: 네.
1: 장수한테
0: 그렇죠.
1: 4만 명 정도를 따로 보냈죠.
0: 병력도 네. 보내고 한 3만 명 정도의 노군도 보냈는데 그 배에는 식량이 실려 있습니다.
1: 아, 그럼 수군은 그 보급 담당인가요?
0: 보급 담당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기다려라? 그 평양 근처에 그 대동강 하구에서
1: 네.
0: 기다리고 있으면은 수나라가 육군이 들어오면은 같이 그 병력도 참여를 하고 합공을 협공을 하고 네. 그리고

0: 식량을 지원을 해라.
1: 그러니까 육군이 평양성으로 진전을 할 때 전진을 할 때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바로 평양성 배 그렇죠. 타고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0: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1: 육군이 오면 지원해줘라.
0: 지원해줘. 병력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식량도 지원해줘라. 네. 요 명을 받은 거예요.
1: 그게 수나라의 믿는 구석이네요.
0: 수나라의 믿는 예. 구석인 거죠.
1: 네네네.
0: 그래서 네오와가 아니나 다를까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 네.
0: 가만히 보니까 평양성에 뭐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군사들이 몇백 명이 나왔나 봐요. 평양성에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갔던 거죠. 나오는데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소규모니까 우리도 소규모 병력을 보내자. 그랬더니 고구려군이 오합지졸격으로 우 하고 도망가요.
1: 약 올리고.
0: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로 진 것 같은.
1: 예.
0: 네오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113만이 와서 네. 평양성을 함락하면 나는 내 공은 식량을 댄 거밖에 없잖아요.
1: 아, 자기 또 개인적인 야망이.
0: 공이 이제 탐이 나는 거죠.
1: 내가 싸울 수도 있겠는데.
0: 내가 누군데 내가 네오아인데.
1: 지금 고구려 상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0: 그렇죠. 그래서 4만 병력을 동원을 해서 평양성을 직공 들어갑니다.
1: 아, 물자에 더 중점을 둬야 될 분인데.
0: 그렇죠.
1: 군사들인데.
0: 직공 들어가니까 예. 고구려군이 예. 심지어 성을 빼앗겨요.
1: 네네네.
0: 평양성이 함락된 거예요.
1: 오.
0: 네오아가 끝났다. 이 전쟁은 나의 끝났다. 라고 하면서 주변 군인들한테 막 그 약탈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놓아둡니다.
1: 예, 예.
0: 그런데 평양성의 구조가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이에요.
1: 타원형.
0: 근데 예.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이 외성입니다.
1: 네.
0: 그리고 중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이 외성만 함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하고 바깥쪽에는 고구려군이 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다시 외성에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있었던 수나라군을 공격해서 전멸시켜버려요.
1: 와.
0: 네오아가 병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탈출해버리죠.
1: 고구려가 유인을 한 거네요. 네오아를.
0: 그렇죠.
1: 아.
0: 이때 이제 유인했던 인물이 건무라고 해서 나중에 영유왕이 되는 네. 인물이기도 하죠.
1: 그렇군요. 자, 그렇게 네오와 수나라 수군이 무너진 걸 이제 을지문덕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0: 별동대가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평양성으로 들어왔죠.
0: 네.
1: 유인을 했으니까 육군도 네. 그때 을지문덕이 그 유명한 시를 한 수 쓰는 거죠.
0: 그렇죠. 예. 여 수장 우중문 시, 그러니까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네. 주는 시.
1: 자, 한번 읊고 갈까요?
0: 네네.
1: 그대의 귀신 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 천문을 다 꿰뚫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 지리를 통달했도다. 전쟁에 이겨 싸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이게 왜 위대한 신가요?
0: 이게 일단 네. 오원고시로 이제 운도 잘 맞고요.
1: 라인도 좋고.
0: 예, 예.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원고시이기도 하거든요.
1: 예, 예, 예.
0: 여기에는 칭찬도 있는데.
1: 네. 맞아, 칭찬이 보이죠.
0: 그대의 예. 공이 이미 높으니. 예. 근데 이제 만족하고 물러가면 장군한테 적의 네. 장군한테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야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전쟁을 끝나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때? 이런 느낌으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중문이 흔들리는 거죠.
1: 을지문덕에 자신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0: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1: 적당히
0: 거죠.
1: 하고 가.
0: 그 적당히 하고
1: 너희 안 돼 우리한테.
0: 이렇게 하는 네. 거고
1: 네.
0: 여기에서 이제 수군의 해군이 네. 이제 패배해갖고 괴멸했고
1: 그렇지.
0: 식량도 없었다는
1: 그렇죠.
0: 거를 예. 이제 우중문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아, 이 전쟁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구려가 또 한 장의 카드를 한 장 줍니다.
1: 아, 어떤 카드?
0: 바로 예. 돌아가신다면은 그대가 돌아가신다면은
1: 예, 예.
0: 우리 왕께서 예. 수양제를 아련하시겠답니다.
1: 아, 지금 곱게 물러나면 우리 따로 찾아뵙겠다.
0: 찾아뵙겠다.
1: 아, 예.
0: 그때 찾아뵐 테니까 예. 그때 시간하고 장소 정해주시면
1: 예.
0: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명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예롭게 퇴군, 퇴각한다.
1: 고구려가 퇴로도 열어준 거죠.
0: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1: 근데 그게 곱게 열어준 게 아니라 카드였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작전이었다는 거죠.
0: 그럼요. 예. 어떻게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대를 그대로 보냅니까? 그 군대가 그대로 가면은 2차 침입에 발판이
1: 그렇죠.
0: 됩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로를 열어주었고 이 평양에서 물러날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인 거고
1: 네.
0: 이제부터 이제 요동까지 가기까지는 네. 이제 험난한 이제 수나라군의 생존기가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각지에서 고구려군이 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겨서 지금의 청천강 일대까지 가게 되고요. 이 군대의 절반 정도, 별동대의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넜다면은
1: 네.
0: 이제 상하가 끊기는 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추격하던 을지문덕의 부대는 그 뒤에 있었던 부대를 공격을 했을 거고
1: 네.
0: 먼저 건너간 부대는 각 성에서 나온 고구려군들이 이들을 요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30만 별동대가

0: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요동에 도착했던 군사는 2,700명이었다.
1: 거의 전멸이네요.
0: 아, 그리고 수나라가 자랑했던 장소였던 신세홍도 여기서 전사를 하거든요.
1: 그러면서 이제 귀주대첩, 한산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살수대첩이 완성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게 을지문덕이라는 이 위대한 장수가 정보가 그렇게 없다는 게, 전에 성이 을이고 이름이 지문덕인지, 성이 을지고 이름이 문덕인지, 성이 을지문이고 이름이 덕인지, 아니면 성이 없이 그냥 을지문덕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0: 네. 현재까지는 세 개의 설이 있죠. 중국 측 기록에는 울지로 나와요.
1: 아, 울지.
0: 네. 그런데 이 울지가 네. 선비족의 그 대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귀화를 했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다. 고구려의 명제상 을파소가 있으니까 을씨다.
1: 을파소 후손이다.
0: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일 거다. 그러니까 지문덕이다. 이름은.
1: 그런 게 어떻게 모를 아니다. 수가 있냐고.
0: 아니다. 네. 벼슬, 우태라는 벼슬이 있는 것처럼 고구려에서 높여 부르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관직이 을지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김부식조차도 자료 찾기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 다음에 바로 을지문덕이 붙어있는데 이 사람 태어나고 죽은 거 내가 기록 잘 모르겠다. 끝. 못 찾은 거예요.
1: 김부식 선생님이 모르면 단절됩니다.
0: 예, 그 시기에 또 못 찾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없고 어디선가 이제 신흥 귀족이 등장했지만 이제 귀족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만약에 고구려가 무너졌다면 백제신라는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버텨준 덕분에 이제 백제신라는 그 나름의 또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안타깝긴 하지만 고구려의 멸망 속에서도 한반도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이 전쟁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전에 한국을 비는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때 을지문덕 장군이 빠져있어 저희가 넣을 수 있을 때 이제 곽재기 작가가 한 말이 을지문덕이 이때 안 막아줬으면 지금 아이들은 티니핑 대신 시진핑을 봤어야 된다.
0: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죠.
1: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납니다.
0: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 전쟁에서 결국 백제신라가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계기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적진에 직접 뛰어들어 식량 부족도 파악하고 수군을 먼저 무너뜨린 뒤 퇴각로에서 결정타를 날린 을지문덕의 철저한 전략의 승리, 살수대첩에 대해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서울의 충무로와 을지로가 탄생한 배경. 광복 이후 일본식 도로명을 뜯어고치면서 일본인 상권이 크게 형성됐던 본정, 이제 혼마치라고 불렀던 지역은 일본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충무로가 됐고요. 일본인뿐 아니라 중국 화교들이 밀집해 살던 곳은 약간 중국의 기세를 눌러준다는 의미로 을지문덕 장군에서 따와 을지로로 바꿨습니다. 너튜브에서 잡지사 을지로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을지로, 충무로, 충정로, 원효로 등등 서울 도로명의 변천사를 박광일 선생님의 명품 해설로 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7: CBS
8: 경기도가 드릴게요.
9: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8: 당연히 드립니다.
10: 예술인 기회소득.
1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0: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7시 10분 인천 강화, 옹진, 인천 영종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공사장과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하시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십시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00원과 1,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320원 대비 인상률은 2.7에서 5.25% 사이가 됩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합의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의 공개 재검표 관련 질의에 국조특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또 참정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인 국가 배상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스포츠공정위는 산하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0: 전국 고교야구대회 배재구 야구부가 출전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동시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 우태 엄마가 내 이름, 준이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책 틱톡으로 돈 벌기의 저자이자 준이의 크리에이터 이지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경력 단절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광고 듣고 이지은 씨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상담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관계자분 보고 계신다면 연락 기다릴게요. 멘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패션 크리에이터 이지은 준이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지만 동시에 엄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엄마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엄마는 아직도 희생을 하는 존재로 잡혀있다는 걸 직접 출산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출산에 약간 그 경이로움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것도 정말 잠시. 점점 이지은 제 이름 석자로 불려지는 날이 없어지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병원에서부터 다들 산모님 아니면은 뭐 어머님, 우태 어머님,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우태 엄마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평생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갑자기 우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했지만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존재지만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치 내 삶이 점점 없어지고 모든 게 우리 아이 우태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사랑은 이꼴 사랑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태의 엄마의 삶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인생보다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진정 내 인생의 행복일까?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이지은 석자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 이름을 되찾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첫 회사는 키즈 유튜브 채널 1위였던 캐리TV,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2017년 당시 캐리 언니 열풍으로 정말 핫했던 회사였는데요. 캐리 언니가 하는 방송을 영어로 하는 캐릭터 줄리 언니를 맡게 됐었습니다. 제가 1대 줄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는데 아나운서 정규직을 뽑는 회사 중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채용기간이 아니었던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홈페이지를 찾아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막 메일 주소 나와 있잖아요. 막 대표님 주소, CS 주소 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주소에다가 다 제 프로필을 그냥 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 앞에서 3시간 동안 압박 면접을 갑자기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기 전까지 뮤지컬 대회에 이렇게 주인공으로도 서보고 각종 대회에서 한국어 영어 동시에 진행하는 MC도 맡기도 했었고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경력 단절 시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다 취소된 거예요. 저는 정말 다시 카메라 앞에 다시 서고 싶었는데 예정된 스케줄들도 다 캔슬이 되고 불러주는 것도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이 때문에 포기하는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더라고요.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도 사실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애기 엄마가 되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왠지 모르게 못 입겠더라고요. 약간 짧은 치마도 예전엔 잘 입고 노출 있는 옷들도 잘 입었었는데 뭔가 제 색깔을 점점 없어져가고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니까 당장 커리어적으로도 큰 선택의 길에 놓였어요. 이모님 비용을 아끼고 내가 집에서 아기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모님 비용 이상으로 돈을 벌 것인가? 모든 선택이 아이 중심으로 하는 선택들이었어요. 진짜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그때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 내년에 죽는다면? 아니, 다음 달? 아니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이게 내가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죽을 수 있을까, 당장?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구나. 경제적 힘도 같이 길러야 되겠구나. 사회에서 내가 필요로 한 사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돼야 행복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자신부터 행복하고 성장해야지 아이에게도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내가 가장 행복한지 제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때 방송을 너무나 다시 하고 싶었어요. 촬영을 준비하고 대본 정리하고 현장 가는 이 모든 순간까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해본 일 중에 가장 행복하고 잘했다고 느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해본 것 중에 육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색깔을 다시 찾고 이름 석자로 사는 삶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싶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 저와 같이 일하던 PD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준희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고 혹시나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안돼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돼라는 후회를 할까 봐 그런 미련을 남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 이름으로 설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틱톡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제 활동명이 준이 그대로 이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준이라는 이름은 제 한국 이름이 이지은이에요. 그래서 지은이를 빨리 하면은 뭔가 지은이, 지은이, 준이라는 영어 느낌이 나서 준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이로 틱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에게 틱톡이라는 플랫폼은 정말 고마운 플랫폼이에요. 이지은으로 살수 있게 도와준 플랫폼이자 지금 제 커리어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틱톡은 진짜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어요. 모두들 다 새로운 플랫폼 가면은 약간 좀 거부반응 들잖아요. 특히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근데 절실한 마음으로 그냥 바로 어플 다운받고 계정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그냥 밤새 계속 그냥 보기만 하면서 공부하고 첫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틱톡의 가장 큰 장점이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영상을 남편이랑 이렇게 발댄스 하는 춤을 이렇게 막한 15분 정도 연습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 올린 영상이 다음날 오전 7시가 되니까 만 뷰가 넘었어요. 신규 채널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탈수 있다고? 그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틱톡 시장의 가능성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도 아나운서분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5개국어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제가 9살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를 조금 이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랑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총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 나라에서 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엄마를 부르는 방법을 좀 촬영을 해봤어요. 재밌게. 약간 미국 드라마나 유럽 영화를 보면은 엄마를 약간 좀 스윗하게 엄마, 마미, 뭐 아니면 마마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어는 약간 우리나라만의 그 억양 있잖아요. 엄마! 엄마! 이런 짜증내는 말투를 불렀던 것 같아요. 나 엄마 많이 사랑하지만.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엄마를 부르는 짧은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또 바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뒤로는 남편과 우태에게 몰래카메라 하는 영상들을 이제 만들면서 연이어서 조회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채널이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본업 있고 우태는 어린애기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복불복인 거예요. 얘는 촬영을 잘될 때는 얻어 걸리고 안될 때는 진짜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혼자 할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틱톡 영상도 진짜 추천 피드 많이 보고 편집을 제가 아예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편집 방법도 검색해가지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나만 할수 있는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취미 활동이 쇼핑 가서 옷을 사오면은 내가 새로 산 옷이랑 집에 원래 있던 옷이랑 코디를 다시 믹스매치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혼자 패션쇼 하는 거예요. 어린데. 그래서 틱톡에서 당시 이제 구찌 모델 따라잡기라는 이제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로 합니다. 제가 틱톡을 시작한 3년 전에는 대부분 챌린지 음원이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들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한국어로 해보자. 그래서 내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재미있게 혼자 촬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구찌 모델 따라잡기 챌린지는 사실 이미 트렌드가 한창 지난 다음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100만 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니까는 대부분의 저의 시청자분의 99%가 대한민국으로 나와요. 다행히 제 개그 코드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른 브랜드 패션 따라잡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핫한 드라마 속뭐 펜트하우스, 뭐 재벌집 막내아들 이런 드라마 속 캐릭터 패션도 따라해보고, 그리고 약간 생활 속에서 어이없는 상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에 환불하러 갈때 세게 입고 가야죠. 무조건 아무 말도 못하고 바가지게.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갈때 여러분 오프숄도 입어야죠. 주사 잘 맞게. 이런 패션의 영상들을 이제 영역을 넓히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틱톡에서 틱톡 크리에이터 랭킹에서 1위를 연달아서 정말 한달 넘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초반에는 제가 모든 영상의 초반에 멘트를 날려요. 관계자님 보고 계신다면 연락 기다릴게요. 멘트를 이렇게 꼭 하다 보니까 진짜 관계자분들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저와 작업을 하고 싶어 해 주셔서 광고가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이없는 상황 패션 있잖아요. 아까 뭐 코로나 뭐 백신 맞으러 갈때뭐 오프숄도 입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의 팬분들이 아, 내가 그 관계자다 이러면서 막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패션이란 거는, 패션 크리에이터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옷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메트로시티 브랜드와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메트로시티 엠바사더로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 필요한 모든 의상을 메트로시티에서 매주 협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점점 저로 필요로 하고 찾아주시는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아, 내가 이제 진짜 안주하지 말고 더 잘해야겠다. 책임감도 생기고 진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정말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많이 알아봐주고 즐기면서 봐주실 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 틱톡 채널을 잘 성장시킬 수 있었던 또 저만의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성공할 걸 가정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저는 틱톡 시장이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커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 그래프처럼 옛날에는 틱톡이 미국에서도 유튜브보다 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3년 내로 한국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제가 틱톡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2020년도 이미 미국에서는 틱톡 시장이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또 영어를 좀 하니까는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성장한 틱톡커들의 사례를 많이 공부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중에 전 세계 1등 틱톡 소녀 찰리 다멜리오라는 소녀가 있거든요. 다멜리오 자매예요, 둘 다. 근데 16세 나이에 틱톡으로 이름을 알려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제2의 카다시안으로 할리우드에서 정말 핫해요. 그래서 저도 미리 시간이 날때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필도 찍으러 갔어요. 심지어 출판사와 계약도 미리미리 했어요. 그러고 나서 틱톡으로 돈 벌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걸 가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더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 채무, 책 제목이 틱톡으로 돈 벌기인데 저 사람 팔로워 몇이야? 저 사람 돈 번데? 이렇게 했을 때 대답 못하면은 그 창피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인분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도 나가고 온라인 강의도 미리미리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료들이 모이니까는 맛보기 강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혼자 스튜디오에서 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강의는 현재도 진행 중인 세종 사이버대학교 강의거든요. 제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쇼폰 강의가 설립되면서 지금 담당 교수로 매년 세종 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성공을 가정하고 미리 준비해 두니까 이 순간이 왔을 때도 수월하게, 기회가 왔을 때 실수를 덜 하게 되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색깔을 잃지 않고 나답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제 이름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맘이 아닌 원래 활동명인 준이 제 이름을 걸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한 내가 되고 성장하는 우태 엄마가 되기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우태 엄마가 내 이름, 준이로 사는 법, 크리에이터 이지은 씨의 강연이었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소라가 부른 첫사랑, 양희은의 내 나이 마흔 살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은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색다른 방식입니다. 지구 기후 팬클럽 어셈블의 창단 멤버인 김민아 학생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라고 김민아 학생은 묻고 싶고, 또 소중한 이 지구를 살아갈 바로 우리 같은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민아 학생은 어른들이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정부에 그리고 세계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자고 생각했고요. 그 주체가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적지만 생각하는 바를 당당히 이야기하고 싶다는데요. 당찬 청소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Save the Children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 창단 멤버 김민아입니다.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지구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은 아니었어요.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뭐 아이돌 그룹을 더 좋아하고 기후에 대한 기사나 뭐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다들 뭐 고등학생이 그렇듯이 국어 지문 한자 더 보고 수학 문제 더 하나 더 맞으려고 동그라미 그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때 요즘 길거리에 설문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를 불러 세워놓고 혹시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 있어요? 라고 물었으면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라는 답을 하거나 기후기 심각하긴 한데 라고 답했을 겁니다. 지구기후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 성적, 친구 관계가 아무래도 제 나이 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별로 저한테 그렇게 메리트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터닝포인트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환경봉사부라는 자치부가 있고 또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UN에서 제시한 SDGs 항목에 대해 수업도 하고 다양한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많은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거든요. 너무 좀 진절머리 날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많고 그중에서 저를 바꾼 행사는 바로 환경봉사부가 실시한 텀블러 사용 장려 행사였어요. 다들 텀블러 쓰면 지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행사였냐면 텀블러를 갖고 오고 그냥 사용만 하면 음료수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척이 어렵잖아요. 텀블러가 씻을 수 있도록 이제 베이킹 소다나 뭐 구연산이나 뭐 그리고 저희가 아직 청소년이니까 세척 방법도 적혀져 있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 사용하면 이제 귀찮아가지고 일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데 주변이 변하니까 편하게 너무 편하니까 이제 텀블러 사용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한 청소년이 되었던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다 저의 핑계예요. 지구를 위해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안 어렵네? 계속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걸 깨달은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 경험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제가 살짝 웃었죠? 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텀블러 쓰는 게 당연하고 잠바다 안 담기는 게 일상이 된 저는 조금 더 특별하고 즐겁게 지구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2: 환경 너무나도 심각해. 근데 인간들 아무것도 안 해. 이만 생각해.
1: 네, 놀랍게도 이 랩은 음악 시간에 제가 직접 SDGs 13번의 기후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로 제가 직접 만든 비트와 가사입니다. 제가 이 무대가 엄청 가치 있다고 느낀 것은 가장 제가 친한 친구와 함께 SDGs를 공부하고 고민해서 만든 가사이기 때문인데요. 한동안 많은 친구들이 저를 따라하고면서 이제 지구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제가 공연 마지막에 지랑해라는 걸 외쳤는데요. 그 뜻은 지구야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한동안 많은 친구들에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친구들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내 또래를 지구에 관심 가지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야, 쟤 진짜 미쳤다.

아, 저만큼 했으면 이제 지구가 감동받아서 이제 울겠다, 너 이제 큰일 났다라는 반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멈추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네, 뭔가 더 재미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본 결과, 이제 또 다음은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어떤 사람을 지구에 관심 가지게 하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제가 또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안 하고, 여기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공부 안 하고 딸이 지구 얘기만 하면 어떠실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이돌 그룹 좋아하거나 그럴 때보다 지구를 더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지구 팬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구 기후 팬클럽 어셈블리라는 모임에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놀라우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어셈블은 지구를 뜻하는 어스와 모이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어셈블을 합쳐서 지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저 혼자만 나오긴 했지만, 모두 20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을 통해서 강연을 듣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구에 대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기도 해요. 제가 어셈블에서 한 정말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외교부에 방문한 일이었어요. 지구에 제가 가장 앞으로는 살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으니까. 아동 청소년으로서 제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께 우리 아동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기후위기의 방관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체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하고, 뭔가 없던 자신감도 생겼고 잃었던 권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척 엄청 감동적이었고요. 근데 제가 어셈블이 되고, 네, 조금 다양한 기후에 대한 일들을 하고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살짝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지구기후 팬클럽 면접을 볼때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 별 질문 아니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떨어질까봐 하지 못했었어요. 바로 왜 아동 청소년이 지구를 위해 목소리를 해야 할까? 그건 어른들이 하는 게더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셈블 첫 모임을 갔는데, 아동 권리와 기후위기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동 권리, 기후위기 이렇게 두개다 생각해보시면 개개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혼란스러운 저를 보고 선생님께서 어머 이러면서 이제 희망의 세대 보고서라는 거를 Save the Children에서 만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절대 제 손으로 먼저 펼쳐보지 않았고요. 한참 동안 두다가 수학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펼쳤는데, 펼친 순간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희망의 세대 보고서에서 케냐의 한 소녀는 가난은 기후 변화와 형제라고 말하고, 또 영국의 한 소녀는 그릇에 담긴 스파게티처럼 한달 뒤엉킨 문제가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서 당장 기후 위기가 생사의 문제이며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전 세계에 무려 7억 7,400만 명이나 있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걸 보고 아이러니하게 조금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18살인데 기후 위기에 솔직히 말하면 많이 기여한 사람도 아니고, 또 지구에서 살아온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은 편인데, 근데 앞으로 기후위기에 처한 세상은 저희 거잖아요. 그런 당사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적이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위기가 만든 여러 가지 불평등과 위험 요소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저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냥 기후위기와 권리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봐야 할까요?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이제 기후위기로 죽는 기후위기사도 생겨버리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나서부터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 내 미래를 지킨다라는 의식을 가지며 어셈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후위기의 주인공을 지구로만 두지 않고 저 같은 아동들도 함께 두기로 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이 나를 구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걸안 이후로부터 아동 권리에도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조금 열심히 인터넷을 쳐보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것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미래에 지구의 기후가 악화되어서 제대로 살 수 없다면 저 네 가지 권리는 솔직히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보호받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구가 먼저 죽어버리면 저는 벌써 다음 세대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제가 나중에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자식들이 꽃이 뭐예요? 말다라는 단어가 어느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걸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고 소리 지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이제 과연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른들이 저희 아동들보다 많이 훨씬 바쁘시고 힘드신 건 저희도 잘 알고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죄송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기후위기에 대해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환경을 위해 텀블러 사용 등 뭐 다양한 실천을 여러분 스스로도 각자 하나씩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가 곧 저와 같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한 번씩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어른들끼리 해결하기보다는 저희 목소리도 한 번씩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를 위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ave the Children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 창단 멤버 김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우태 엄마가 내 이름, 준이로 사는 법, 크리에이터 이지은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김민아 학생의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색다른 방식 보내드렸고요. 포인트 오브 그레이스가 부른 Let It Snow, Sleigh Ride, 홀리스가 부른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0: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770원과 1,640원을 제시해 격차가 130원으로 줄었습니다. 노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320원에서 각각 4.4%와 3.1% 높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를 둘러싼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주요 증권사 대표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고 보유 비중 조정, 즉 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오는 2040년쯤에는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대가량 가동되고 관련 시장 규모가 전 세계 GDP, 국내 총생산의 2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앞으로 10수년 안에 노동의 중심이 인류가 아닌 로봇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에 전했습니다. 손 회장은 2040년쯤 AI 로봇 시장 규모가 7천조 엔, 우리 돈으로 6경 4,400조 원에 이르러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가 피렌체, 로마, 볼로냐 등 7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밀라노 등 9개 도시에는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은 내일 최고 기온이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유럽 상공에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정체돼 있으며 그 모양이 그리스 문자 오메가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메가 열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출근하던 30대 직장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출근하던 남성 B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백 명이 러시아군에 의해 처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군인 900명 이상이 살해된 340건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해체된 러시아 민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강력 범죄 전과자 출신 대원을 앞세워 포로 처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0: 26.2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김훈하 약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랑으로 바꿔가면서 네.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만 눈에 보인다고 네. 치유의 말씀만 또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어떤 말씀이 또 계속 치료가 되던가요?
2: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그 신령한 복을 이제도 누려야겠다. 네.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예. 주님은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선물을 택배로 집 앞에 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문도 안 열죠. 그리고 맨날 울잖아요. 네, 왜 안 네. 주세요? 주님과 핀트가 나간 거죠. 주님은 답답하다. 너한테 이미 줬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치유를 붙잡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신령한 복은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 그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정말 치료가 되던가요?
2: 치료가 네. 네, 좀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암을 먼저 8번을 하는데 1, 2차가 제일 힘들었고요. 네. 한 4차부터 제가 마음의 변화, 결단, 회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저는 8차 때 얼굴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뽀얘지고 빛이 나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항암은 누적될수록 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이 까매지고 누래지고 예. 손톱도 까매지고 예. 뭐 심한 분들은 손톱 발톱이 빠지고 못 걷고 그런데 저는 8차에 산에서 만보를 걷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땅에서 천보를 잘 안 걸었어요.
1: 예, 삼보 승차 이런 스타일이죠.
2: 네, 네, 예. 맞아요.
1: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 삼보 승차,
2: 네, 삼보 승차.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예. 만보를 산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으로 회복이 됐어요.
1: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환우들에게 네. 희망이 되고 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분들이 네. 많을 것
2: 근데
1: 같아요.
2: 근데 제가 또 그 회개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책을 읽기 시작해서 암에 대한 책을. 예, 예, 예. 근데 사실 30대, 40대 때는 책 한 권을 완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 예. 1장 읽고 2장 읽으면 1장 기억이 안 나니까 책이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암 중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네. 텔레비전 뭐 무슨 방송을 듣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예, 예.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법이 뭐가 있을까? 책을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빌려다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0: 책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1: 그러네요. 네.
0: 이거 놀랍죠. 뇌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요즘은 3개월에 한 5, 60권을 독파합니다.
2: 5, 60권.
0: 네.
3: 오늘 갑자기 주제가 책을 읽었어요.
0: 아, 그거는 아닌데 뇌가 좋아집니다.
3: 그래도 확실히. 네. 이게

0: 스윙거에 세팅이 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맞아요. 나와요. 항상. 그렇죠. 얘는 이런 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 교감신경을 많이 항진시켜요.
1: 근데 부정적인 호르몬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0: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2: 그게 신경 물질이겠죠.
3: 네. 그러니까 뭐 화를 낸다던가.
0: 그렇죠.
3: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0: 그런
3: 호르몬이.
0: 게 계속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3: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왜 보통 뭐 독주보다 위험하고 뭐
0: 네, 맞습니다.
3: 얘기가 맞아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0: 그런데 내가 예. 감사하고 평강하고 하면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이 예. 많이 나와요.
3: 예.
0: 그러니까 정말 치료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3: 그렇게 긍정의 힘을 통해서 네. 확 치유가 된 사례들도 있죠.
0: 있죠. 작년에 네. 제가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치료 네. 효율이 만 배는 뛰어납니다. 예. 작년에 두경부암 4기, 그러니까 두경부암 얼굴 쪽에 오는 암인데 예. 유전자 변이가 많기 때문에 항암제가 사실 잘 안 들어요.
3: 예.
0: 그러니까 1월 달에 왼쪽 턱을 9cm를 수술하셨어요.
3: 예.
0: 그러면 이제 항암 방사하고 근데 또 반대편에 5월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예. 수술하셨어요. 예. 그런데 6월에 또 목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듣는 거죠. 항암제가.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일단 사모님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재생된다.
3: 예.
0: 그걸 날마다 선포하고 나의 모든 세포는 날마다 재생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다. 이거 정말 몇 가지만 매일 선포하시고
3: 네.
0: 제가 하라는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런 보충제요법을 병행을 했어요. 근데
3: 네.
0: 정말 딱 4개월 만에 패시티 전신 패시티에서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에 또 6장에 실었더니 또 환우분들이
3: 그렇죠, 그렇죠.
0: 예, 엄청 예, 놀라시죠. 그래서 그 저희 아빠와 이 두경부암 걸리신 사모님이 지금 혈액 수치가 저희보다 더 좋을걸요? 모든 수치가 정상.
3: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 힘은 사실 선포에 있었다. 제가 뭐 뛰어나게 뭘 특별한 걸 더 드렸다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약사님은 그 처음 선포기도 하실 때 어떤 것부터 실천을
0: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바라본 게 이제 저는 짜증내는
3: 예.
0: 화내는 제가 싫었어요. 화난 불독 같은 그런 예, 예, 예.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딱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나는 우아한 우아한 사람이 되자.
3: 예.
0: 네. 그래서 저는 그 인별그램 네, 아이디가 네. 우아한 김약사예요.
3: 예, 예.
0: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선포를 하는 거죠.
3: 예.
0: 같이 약국에서 제가 항상 짜증을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환자들한 네. 환자가 짜증 내면 저도 똑같이 짜증 내거나
3: 예, 예, 예.
0: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열 받아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렇죠, 화내는 그렇죠. 거를 우리 직원을 다 봤죠.
3: 그렇죠, 그렇죠.
0: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본인이 사장인데 예. 주인인데 직원인 자기보다 덜 친절한 약사님을 되게 답답했어요. 저희 직원이. 근데 예.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실장님, 저 이제 우아한 사람 될 거예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아 그럼 좋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3: 안
0: 거예요.
3: 안 믿는 네. 형식적으로는 네, 네, 그렇게
0: 네,
3: 하세요.
0: 네, 그럼 좋죠. 네,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네.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이제 엄마는 우아한 엄마가 된다. 처음엔 다들 좀
3: 이거
0: 네, 그거죠. 예. 네, 네. 네. 그랬지만 제가 계속 그걸 밀고 나 여보 난 이제 우아한 아내가 될 거예요.
3: 네.
0: 그럼 좋지 이런 거 이러는데 그거를 한 3년 정도 제가 밀었어요.
3: 네.
0: 그래서 요즘은 닉네임 이제 바꿨죠. 다른 걸로
3: 뭘요?
0: 다른 걸로 이제 우아는 됐대요 사람들이.
3: 이제 우아 됐대요?
0: 네 우아 됐다고 해서 바꿨어요.
3: 우아하실 거 했더니 우아해졌어요?
0: 네 우아하지 않나요?
3: 아 예예예 예, 예, 예.
2: 그걸 3년 동안 지키신 거네요 말한 대로.
0: 네,
2: 그렇죠.
0: 그러니까, 화를 안 그렇지. 안 내게 됐어요.
3: 그러니까 내가
0: 화내는 정도가 달라졌어요.
3: 말을 뱉으니까
0: 네.
3: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기 때문에
0: 네.
3: 그렇죠. 그렇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네. 진짜 우아해진 것 같아요.
1: 근데 그래도 간혹가다 이렇게
0: 네.
1: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나올 때 있을 것 같아요.
0: 저희는 그래요. 만약에 저희 막내딸이 엄마 나 이번 시험 망칠 것 같아.
2: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3: 그래.
0: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러면
3: 그래요.
0: 저희는 우리 둘이 집에서 잘못된 생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약간 웃으면서 그러면 취소해
2: 생각?
0: 제가 이래요. 멈칫하죠. 네. 내가 또 부정적인 걸 말했네. 그럼 취소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집에 요즘에 새로운 문화예요.
3: 아, 취소 이렇게요?
0: 네, 취소. 네.
3: 저는 저거 많이 하거든요. 퇴퇴퇴하고 머리 세 번 긁거든요.

0: 설명을 많이 해요. 정말 설명서 많이 해요.
1: 취소하긴 좀 그렇죠.
0: 난 많이 했는데.
2: 취소로 하세요.
0: 아니야, 이게 훨씬 나아요. 효과 훨씬 빨라요. 이게. 취소보다 퇴퇴퇴하고 머리 세 번 긁으면 바로 취소예요. 없었던 거.
3: 바늘로 이렇게 긁으면 또 잘 된대요. 자, 우리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원 참 어쨌든 네.
1: 근데 그러면 진짜 가족 안에서도 되게 화목하고 싸울 일도 안 생길 것 같아요.
2: 네, 정말로.
1: 취소 이렇게 귀엽게 하면.
2: 네. 기분 나쁘지 않은 지적이죠. 잘못된 생각 이러면서
0: 잘못된 취소. 생각.
3: 대부분은 이렇게 버럭 화내시거든요. 저도 그냥 막 죄송소리 한다고 네,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잘못된 생각?
2: 네, 귀엽게 좀 귀여운 귀엽게. 톤으로 얘기 하면은
0: 우아하시네요 정말.
2: 네.
0: 그런 선포를 이제 집필하시면서도
2: 네, 있었어요? 제가 열방약국 유방 네. 상담소를 저희 막내딸이 이제 고3이었는데 어느 날 보이스톡을 하는데 2021년 3월 13일이었어요. 네.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써? 그랬더니 유방암 책을 쓰세요. 그래서 아유,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이과로서 책을 10페이지 이상도 아니고 한 3페이지 이상 글을 써본 적도 없거든요. 말도 안 돼. 뭐 지금 힘든데 왜 엄마한테 그런 걸 얘기하니? 근데 그 다음날 3월 14일이 주일이었어. 그래서 막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정말 다운로드 되듯이 목차가 뚝 떨어지는 1장은 내가 유방암 치료한 얘기, 2장은 암이 오지 않는 환경, 뭐 이러면서 5장에는 보충제, 뭐 6장에 뭐 식이요법, 뭐 이렇게 그냥 떨어졌어.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적고 있는 거예요, 목차를.
0: 어머나.
2: 그래서 또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저는 작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또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네. 피식 웃으면서 아, 네. 그래서 또 여동생은 언니 작작 좀 해. 뭐 작가를 언니가 한다고 네. 뭐 이렇게 다 되게 무시했어요.
0: 네.
2: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안 믿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난 6개월 내에 이걸 쓰겠다. 나는 유방암 책을 9월 말까지 탈고한다를 매일 100번씩 썼어요.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60일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6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믿음이 차오르니까 그다음부터 안 썼어요. 정확하게 9월 말에 탈고를 했어요. 그것이 되게 선포의 힘.
0: 이렇게 아내분이 변화된 모습 보면 지금 선교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겠네요.
2: 너무 행복해하죠.
0: 예.
2: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너무 독서를 날리는 가장 독서를 날리는 아내였고 아이들은 요즘은 잘 엄마의 옛날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화낼 때 생각하면 끔찍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과 너무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또 주위 분들이 저를 심지어 약국에 있는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 저를 잘 못 알아보세요.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요즘 그 뚱뚱한 약사 안 보이네. 뭐 이래요.
3: 완전히 그냥 놀라고 계시는 거네요.
2: 어머니 저예요. 아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막 어머니 하면서 막 살갑게 하고 못 알아보세요.
3: 근데 그거는 아마 이런 어떤 체중 차이가 아니라
0: 그렇죠.
3: 표정 때문일 거예요.
2: 표정 때문에 맞아요. 못 알아보세요.
3: 진짜
1: 얼굴도 많이 예뻐지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
2: 네 맞습니다.
0: 왜냐면
1: 말이 바뀌면
0: 아니 사람이 이 내면이 얼굴 다 드러나거든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2: 그러니까 제가 30대 40대 사진을 안 봐요. 저랑 비슷한 때 신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세 가정이 모여서 말씀만 이제 한 시간 동안 그때 시편을 선포를 많이 했는데 딱 그 말씀만 선포를 하는 거야. 기도를 내 말의 기도가 아니라 시편 말씀에 제가 이번 주에 또 받은 말씀이 선포한 말씀이 주님께서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는 도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었다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기로 주님 선포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저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쁨을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임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한 시간 동안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편을 작년에 한 5번 통으로 다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구석구석에 이 기쁨을 뿌린다는 표현을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그렇게 5번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처음에는

0: 다들 어색해하세요. 강구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제 주님의 기도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 이미 주셨거든요.
1: 예.
0: 이미 주신 거를 내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1: 네. 약사님이 선포하기 전에 남편 선교사님이 선포한 건 뭐예요?
0: 저희 남편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시킨 거죠.
1: 와.
0: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1: 예.
0: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예. 남편한테도 좀 서운하고 화나는 마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1: 예.
0: 딱 진단을 받고 이제 보이스톡을 하면서
1: 예.
0: 그래 당신 그러니까 저희 남편 되게 홀리한 기도를
1: 예.
0: 많이 하는
1: 예, 그러신 것 같아요.
0: 예,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물었죠.
1: 예.
0: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내가 암 걸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셔? 당신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셔? 이제 약간 따지듯이
1: 그렇죠.
0: 제가 물었는데 약간 주저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1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대. 근데 지금 같으면 정말 할렐루야 아멘인데
1: 예, 예,
0: 그 당시엔 제가 유방암이란 충격에서 벗어나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2: 전혀 위로가 되지 않나요?
0: 네, 위로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왜 하필 그러면 그게 도구가 나야 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1: 그렇죠.
0: 예,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 거잖아요.
1: 예.
0: 그리고 선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약사로서 또 작가로서
1: 네.
0: 또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끄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저도
1: 예.
0: 사실 좀 잘 믿기지가 않아요.
1: 예, 예.
0: 이런 변화가.
3: 그럼 궁금한 게 요즘에 하시고 있는 선포기도 있으세요?
0: 요즘에 네, 하는 선포기도
3: 바라는 그런
1: 살이 더 빠질지어다 이런 거
0: 그게 제일 안 되는 선포입니다.
1: 예.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0: 암도 고쳤는데
1: 네. 암보단 무서워요.
0: 체중을 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1: 네.
0: 진짜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저의 선포입니다.
1: 네.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4: 네. 선포에도 하나님 아, 그건 안 돼. 뭐 힘들어.
1: 덥죠.
0: 최근에 정말 지난주에 딱 받은 네. 것이 이제 작년 4월 원래 17일 날 제가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쓰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1: 네.
0: 5월 달에 말기암 책을 먼저 제가 선포하면서 말기암 책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바빠서 소설 쓸 시간이 없는데 지난주에 선포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확 또 주셨어요. 그래서 또 선포기도의 능력 쓰고 이제
3: 네.
0: 쓴다. 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책 많이 쓰시겠네요.
0: 그 상상도 못한 일이죠.
1: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많은 네. 병실에서 집에서 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0: 네.
1: 환우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암뿐만 아니라
0: 네.
1: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네. 계시고 어디에 기대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네,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1: 네.
0: 저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1: 네, 네.
0: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잡으신다면 내 육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 내면의 주님의 희락이 임하기를
1: 네.
0: 정말 기도드리고 싶네요.
1: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
0: 네.
1: 긍정적인 선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꼭 기도니까요.
0: 네, 네. 예.
1: 연희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건진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의 생명샘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
1: 네.
3: 할 수 있을 것 같고
1: 뭘?
3: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이라는 그런 천국 삶을 이미 주셨잖아요.
0: 네.
3: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네. 이미 천국인의 삶을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1: 네, 네. 맞아, 맞아,
3: 구렁텅이에 맞아.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 맞아.
3: 이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네.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봉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리고 배우자 기도도 기도.

0: 배우자 기도도 해야죠.
1: 배우자를 시키라고. 만날지어다.
0: 아니 그냥 아니야.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하면 배우자가 얼마나 많아.
1: 좋은 배우자.
0: 아니야. 딱 누, 어떤 딱 특정한 사람을 딱 해서.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 해야죠.
1: 오늘부터 100번씩 쓰.
0: 그래요. 예, 100번씩 뭐. 네. 박여 목사님. 네.
2: 그 저희가 어릴, 학교 다닐 때 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잖아요. 네. 사실은 훈화 말씀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약사님의 훈하 말씀은 네. 너무 네. 정말 공감이 되고 네. 감동이 됐고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목사인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야 이게 되겠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래요,
2: 제가 그래요. 너무 현실적이 그래, 됐어요.
0: 그래요, 맞아요.
2: 너무 이성적이 됐고 네. 아. 제가 그거를 많이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네. 우리 약사님의 선포 기도를 들으면서 아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0: 그렇죠. 네.
2: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0: 네. 그렇죠.
2: 오늘 저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셔가지고
0: 그러네요.
2: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사실 오시기 전에 네. 저희 작가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네. 기다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기 출연하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이렇게 한 인생을 걸고 선교하러 나갔는데 왜 다들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려서들 돌아오실까? 네. 이건 뭐지? 뭐 이런 대화를 저희가 네, 나눴었어요. 네, 그때 네. 제가 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또 쉬게 하시려고 네. 또 한국에서 쓰실 일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그냥은 돌아오지 않으니 또 질병을 통한 경험 또 질병을 통한 간증을 만드셔서 네. 이곳에 돌아오게 하셔서 한국 땅에서 또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큰 질병을 얻으셨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또 지혜를 얻으셨고 네. 나의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질병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네. 체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체험을 전하고 계시고 네. 많은 환우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아마 전해지라 믿고 우리가 정말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멍하니 노래, 마치 가요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언어의 힘이 되어
2: 그렇죠.
0: 나의 간증이 아멘. 되어서 아멘. 선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아멘. 아멘.
0: 기도만이 선포가 아니라
1: 그렇죠.
0: 찬양도 선포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뭐 저 앞에서 리더 하신 분이 박수 친다고 억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째, 세 번째 박자, 두 번째, 네 번째 박자가 안 맞아서 막 엉성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나의 간증을 담아서 네. 찬양하고 내가 눈물을 쏟고 나의 간증처럼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난 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2: 아멘.
0: 예, 그런 선포가 매일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나의 기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저 주일날 형식적으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런 언어의 힘을 가진 선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앞으로 많은 환우들도 위로해 주시고 네. 약국을 통해서도 그 진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1: CBS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십시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만화로만 나오던 것이 영화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벤져스 시리즈로 유명한 마블사의 영화들입니다. 마블의 영화가 대세가 되는 출발점은 아이언맨으로 보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는 주인공과 대적하던 사람이 만든 아이언몽거라는 슈트가 나옵니다. 아이언맨보다 훨씬 크고 힘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고도 영화의 종반부까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0: 했습니다. 아주 강한 슈트를 만들기를 했는데 그 슈트를 움직일 만한 동력원을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인공의 가슴에 박혀있는 동력원을 빼앗고 나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의 갑주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신갑주는 물론 진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언맨 슈트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슈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력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동력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첫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뜻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와 간구의 방법과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전화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됩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큰 싸움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활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묻습니다. 아가야, 너는 누구 거니? 아빠 거니? 엄마 거니? 저는 아이를 두고 묻는 이 아빠, 엄마의 질문이 매우 심오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심지어 절대 권력자도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며, 누군가의 신하이고, 누군가의 왕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담은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놀랍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한다면, 그가 은밀한 죄에 빠져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주인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은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은 아무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삭스란 대가나 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삭스는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로도 지급이 되었으며 지금은 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망을 삭스로 지급합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이 이와 같을진데 실제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죄의 삭시 주어집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큰 슬픔은 그 열매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이래오며 우리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개선시키기보다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은 이런 살인자를 우리가 비호하고 우리가 변호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처내고 해를 끼치고 파멸시켰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우리가 얻은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해치면서도 우리로 미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면서도 건강을 자신하게 하고 죽어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 냄새가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 무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 안에, 방바닥에 조용히 스며들어 퍼져갈 때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위험을 느끼기보다는 나른한 졸음에 빠집니다. 변함 속에서 스스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죄는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삭시지만 영생은 은사입니다. 자, 생명이 오는 것과 사망이 오는 것이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삭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이지만 은사는 선물, 곧 영어로 기프트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인간의 공로로 살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것을 수고하여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고하여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수고하여 사망을 벌어놓았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반가운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이시오 구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누구도 그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모든 멍에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조건의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때 죄악 가운데 뒹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함 속에 즐거워합니다. 누가 그를 바꾸었습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듯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누가 그의 마지막을 이토록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아는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바울은 이토록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공짜인데 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종이 되어 헌신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포악한 해적의 두목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누구든 그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잡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마을을 순시하는데 어떤 건장한 사람이 왕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깜짝 놀라서 네가 과연 그의 머리를 가져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이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이 몸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대왕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해군 장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충성을 다 바치는지. 그 다음에 해군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주여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열심히 죄를 지은 만큼 독실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전에 악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세리 마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큰 죄인일수록 용서함을 받은 후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한 주인에게 속하였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 아닌 자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주님의 종이라면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눈은 죄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귀는 더 이상 악한 소리와 중상모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죄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둘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으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섬겼습니까? 이제는 죄를 섬겼던 것과 똑같이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자발적으로 죄를 쫓았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거룩함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찾아다닐 때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아까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을 아까워했습니까? 똑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주인 아무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이름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종은 기쁨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기분을 따지길 좋아하지만 종에게 감정이 어디 있으며 기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이 죄의 시대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은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거룩한 순종을 주께 바치는 여러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박.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씨앗은 처음부터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먼저 흙 아래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싹을 틔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꽃은 사람들이 보지만 뿌리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열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견디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스트의 뿌리 깊은 나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이 곡을 듣는데 어쩜 가사 한 줄 한 줄이 오늘 건네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는 꽃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죠. 어둠 속에 묻힌 씨앗도 때가 되면 흙을 밀고 올라오듯이 지금은 감춰진 것 같은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싹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꽃 피는 시간도 물론 귀하지만 뿌리 내리는 시간도 은혜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우리의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조

청국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 9시 45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와 하천변, 또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캠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로 그 재주가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은 푸하님께서는 식집사. 이런 작은 화분 하나 생명을 키울 때 너무 지나친 관심에 물을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길승의 그대 화단에 들어보셨고요. 소울의 주가 돌보시리.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혹은 또 다른 지방

상황은 무더위에 지금 이 시간에 습도는 높고 너무 덥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동경에서 하오호님도 너무 덥다고 하셨거든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보내주시길 그런 마음으로 주가 돌보시리 소울의 음성 전해드렸습니다.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나의 길을 가리라고 써주셔서 아마도 저희 그 제가 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목을 보내주시면 검색해서 없을 때 아 이 곡은 혹시 이 곡이 아닐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은 나는 가리라가 아닐까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곡은 박경옥 사모님이신데 CCM 찬양사역자로도 활동을 하시고 앨범도 있죠. 그래서 박경옥 사모의 노래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곡이 그래도 저는 가장 이 곡이 좋더라고요. 나는 가리라를 준비했어요. 약간 그 뭔가 요즘 CCM 캠프에서 굉장히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전해드려서 추억의 찬양을 전해드리면 선곡할 때 갑자기 좀 너무 부딪히나? 너무 갑자기? 그럴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런 곡이 비가 내리는 밤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있으니까 가끔은 듣고 싶어요. 예, 따라 부르고 얼마나 좋게 얼마나 좋은데요. 함께 보시죠. 그래서 박경옥의 나는 가리라에 이어서 약간 요 리멤버 7080 느낌으로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종용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신데 미국에서 그 LA 한인방송 사장님 되셨다는 이야기를 살짝 전해 들어서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겨울아이라는 곡을 선곡해서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근황까지 어찌어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종용 복음성가 앨범에서 와, 이 곡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를 한 50년 훅 건너와서 주사랑님께서 최근에 발표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시원하게 오네요. 내일 아빠 병문안 가는데 그치겠죠 하시며 클리피 하이라이 러브 갓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며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이 곡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어서 9766님께서 생일 자축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작은 아들이 드라이브 해준다고 해서 차를 탔는데 반갑게도 CBS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우리 작은 아들 칭찬 칭찬. 아이고 착해라. 아니 근데 운전하는 아드님이면 아이고가 아니군요. 그렇죠? 아우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차에서 듣는 주파수는 CBS 표준 FM으로 밤에 특히 CCN 캠프가 나올 때 꼭 각 지역별 주파수가 다 다르니까요. 꼭 주파수 설정해 주세요. 소원 꼭 들려주세요. 기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럼요. 기쁜 생일 되시도록 찬양도 전해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9766님께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2026년 07월 14일 22시 20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임님께서 신청하신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신실하게 진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꿈이 있는 자유 소원이 방송되는 중에 지금 날씨 때문에 경보 안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는 9시 45분에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그리고 조금 전 10시 20분에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노래 중간에 딱 끊겨서 소원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내리는 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의 퇴근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가보겠습니다. 자, 찬양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준비해봤어요.

0: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이 마무리의 이 기도가 정말 아멘하게 되는 이 밤 호우경보가 있는 그 지역 모든 방송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이 밤에 두려운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더 깊이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꽃의 향기님께서 그동안 방송 많이 들었는데 옮겨지셔서 오늘 출첵해요. 인사 나눠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해도농장님, 오늘 남편이 정말 남의 편임을 깨달아서 하소연할 곳이 이곳이어서 찬양 들으며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다가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곡으로 작은 교회 수요 예배 시간 선교원 교사들과 함께 섬겼던 시간을 추억해 봅니다. 38년 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1부 끝곡은 우리의 지나온 삶에 받은 복을 좀 세어보는 시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했었던 시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 세베스찬 덤레이의 Count Your Blessing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규개 뉴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경제협력에서 찾고자 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오늘 마련한 평화 세미나에서 인천대 김홍섭 명예교수는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경제 교류가 필수적이라면서 거래 비용의 감소와 상호 보완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동북아 경제 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운영과 북극 항로 활용, 두만강

0: 유역 개발 그리고 통일 편익 창출을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대 실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분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시대적 사명임을 당부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에 앞장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여성 안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박유미 교수는 어제 청교도 목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곳이라며 여성 안수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서창원 이사장은 은사와 직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성경에서는 어떤 여성도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청교도 목사회는 개혁신학과 청교도 신앙유산을 오늘의 교회와 목회 현장에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초교파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제37회 총회 감독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감독은 각 지역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 수반으로 해당 지역 목회자들의 인사권과 연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12개 연회에서 21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기감 제37회 감독 선거는 오는 9월 22일 치러지며 국내 11개 연회와 미주 특별연회 등 모두 12명의 감독을 선출합니다. 예장통합 군선교 후원회 경북지회가 지난 12일 강철 세빛교회에서 육군 54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진중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진중 세례식에서는 신병교육대 훈련병 10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중 세례식 설교에 나선 목양교회 전원락 원로 목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와 이단상담사 전문교육원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록교회에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 반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올해 95세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망 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회의 선제적인 대비를 위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광장 2부를 열어준 찬양이었습니다. 신청곡이었고요. 천등산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9409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할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산소 가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아버님 길이시래요. 앞두고 있으시다고. 막내 아들이 논산 훈련소 간 지 9일째. 이번 주부터 힘든 훈련일 거라고 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겉으로는 고생 좀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찡합니다. 훈련소 갈 때 엄하시던 아버님도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힘날 밴드의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CCN 캠프 2부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는 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보혜사님께서 설거지하고 다시 듣는데 허드렛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믿습니다. 멋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하나가 천국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영훈, 박유환, 안수지, 송지은, 연희엘 새롭게 하소서 팀이죠. 새롭게 하소서를 진영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전해드렸어요. 에스프레소님께서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응원해 주셨습니다. 빗길이라 밖에 비가 많이 오고

기는 합니다. 목동, 서울 목동 양천구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쪽으로 서울 경기 김포 이쪽으로 호우경보 내려졌으니까요. 다들 비설거지도 잘 하시고 안전하게 밤이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오십님께서는 매일 퇴근할 때까지 이곳에서 음악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12시에 퇴근인데 항상 저와 같이 퇴근을 해주셔서 이 시간이 참 의지가 되고 무섭지 않도록 찬양도 너무 좋고 오늘도 같이 퇴근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의 찬양을 써주셨는데 길이 되신 예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1033님께서는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처음 2명에서 3명으로 이제는 4명이 자녀와 또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이렇게 사연 써주셨는데 너무 귀한 중보기도의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확장되는 그런 멋진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본 곡은 소울메이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9653님께서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화교 친구, 한국에서 태어나 20대에 미국에 가서 살다가 현재는 대만에 사는데 이제 친정에 왔다며 하하호호 항상 밝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 친구 곽추연이 찬양 듣고 또 전도되기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신청곡도 남겨봅니다 하셔서 오늘 이 곡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그래도 한국어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을 바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헤리티지 찬양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죠. 행복. 이 곡을 영어 버전으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한이와 그리고 최인영 목사님께서 True Joy라는 제목으로 영어 버전으로 찬양을 부르셨어요. 전 세계 곳곳에 이 찬양이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고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 신청곡 이어갑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최인혁 트루조이 또 앞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헤리티지 싱어즈 어쩌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바로 중보기도겠죠. 소울메이트의 중보기도라는 곡도 전해드려봤고요. 디아코니아의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접속곡도 함께 하셨어요.

아, 푸하님께서는 아, 이 트루조이를 처음 들어보셨군요. 제가 오전에 축복송 진행할 때는 가끔 선곡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CCN 캠프로 이사 오고 나서는 처음 선곡을 한 것 같습니다. 전해드려봤어요. 조금 전 또 안내방송을 들어보셨는데 준희빈님께서 홍수주의보 내려진 지역 계신 분들 안전하게 잘 대피하시라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파란하늘님 다음 주에 어머님 모시고 가족여행 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야근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행은 가기 전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계획 잘 세우셔서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서정미경님도 강서구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여러분 안전하게 주님 손 잡으세요 하셨어요. 1033님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송승연의 주님의 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당연하고 쉬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일명 휴머니튜드 대화법을 교육하고 있다고요. 이 말 속에는 인간다움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치매 환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말도 빨리 하게 되고요. 전화나 톡으로 말을 전할 때가 많은데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대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해야겠다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가족에게 얘기하면, 어,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황혜정,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해요. 아주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래, 단양노. 아멘. 9858번님 오셨고요. 지금 정원님 사진 속에 눈 보며 적고 있는데. 네. 하하호호님. 9665번님. 무더운 날씨예요.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덥죠. 예. 바람이 오늘은 조금 부는 것 같긴 한데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호호님께서 동경은 무척이나 엄청 덥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더운 날씨 찬양으로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서 노래 속에 파도는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원해지니까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입니다.

라일리님과 함께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두 곡 들었습니다. 수연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옥수수도요, 긴 잎을 휘날리며 춤추고 있어요. 바람이 좀 불죠? 요셉의 꿈님, 당양로와 함께 부산 출장길 KTX에서 창가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기차 여행에는 당양로가 찬양 맛집이죠. 아시네. 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구름 얘기를 하셔서 수연님도 그렇고, 그래서 KTX에서 바라보는 구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유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구름.

0: me, all because of him. Amen.
1: 어젯밤 내린 비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창문 죄다 열고 지인에게 받은 옥수수 찌면서 당양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신 7493번님과 같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김브라이언, 데니정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최여사님, 내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무기, 천국 방언 많이 많이 사용하는 좋은 날 됩시다 하셨어요. 맞아요. 말이 씨가 되는 기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 곧 나에게도 복이니까요. 은하수 구스로옹님께서 오늘 동네 사시는 권사님이 안과 가시는 날인데 동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거라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제가 그 동행을 해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이 마음이 옥의 빛깔같이 예쁩니다. 구샘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허유미님, 요사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최정원입니다 라는 목소리에 눈물이 똑똑. 어머! 반가우셨구나.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들을까요? 친구여 함께 노래해 위로 봅니다.

어제 저녁에 주일학교 6학년 친구들과 떡볶이 데이트를 했거든요. 어려도 나름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얘기 들어줘야겠어요. 하시면서 로로님이 신청하신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들었고요. 주아, 하은이, 지우야, 너희 모두 예쁜 꽃이야. 그럼요, 예쁜 꽃이죠. 주아, 하은이, 지우. 친구 문제도 있을 거고 중학교 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사춘기에 들어서는 시기라서 생각도 고민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을향기님, 너무도 더운 요즘 여름 더위를 무난하게 잘 이겨내길 기도하고요. 이 카톡 알리기 아는 친구한테 CBS 앱을 깔아줬거든요. 매일매일 찬양 잘 듣겠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을향기님. 음악은님, 반가워요. 이 시간에 사연 보내는 거 처음인데 오늘 휴무여서 정원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휴무 때 자주 오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듣기 어려우시니까 맞아요. 산다는 건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대신 정하셨어요. 오늘 최명자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안성은 더위가 심합니다. 해가 쨍하니 너무 덥고요.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지 않고 더운 바람만 날립니다. 종종 비가 내리려고 하는지 어두웠다가 해가 비추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우리네 마음과도 같네요. 삼남매 아빠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하셔서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주의 은혜라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님 매일매일 바쁜 하루 보내다가 모처럼 휴가를 맞아 꽃단장하고 외출 나왔어요. 청소에 저녁 준비까지 하고 나오느라 바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쁘게 하고 나오셨으니까 예쁜 곳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얘기 많이 나누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예, 모처럼의 휴가인데 나를 위해서 쓰고 오세요. 어제 은하수 천사님께서 친구와 1박으로 순천여행하고 오셨대요. 초록으로 힐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가 좀 놀라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셔서 지금 듣고 계시죠? 친구분도 같이 듣고 계실까요? 부흥 신청하신 곡 박요한, 구현모, 정혜진이 부릅니다.

은하수 천사님과 함께 박여환, 구현모, 정혜진이 부른 부흥 함께했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셨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보니까 아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긴 해요. 심영진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은 희소업 앨범에서 예수의 길 그리고 알리, 브라이언, 손승연, 연예엘 함께 부른 세움을 들었습니다. 세움은 진이920님께서 당양로에서 듣고 싶은 곡이에요 하고 신청하셨고요. 9754번님이 청소년 수련회 사전답사 가는 길입니다. 가고 오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예수의 길 신청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파크리스님, 저는 헬스장 왔거든요. 창으로 보이는 밖은 적당한 햇빛 그리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풀과 나무들. 예, 시원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 보이는 곳이 나무 끝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의 태극기. 근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계속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깥이 좀 어두웠다가 환해졌다가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요. 흑백 같다가 또 칼라 같다가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계속 쳐다보게도 되고요. 조세피님, 목 뒤로, 귀 뒤로 흐르는 땀이 야속합니다. 아프고 외로운 분들, 이런 날씨 견디기 힘들 텐데 힘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매트 레드만, Unbroken Praise 신청하셨어요. 이 곡이 예, 힘이 되길 저도 바라면서 함께 듣습니다.

Unbroken Praise, 매트 레드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글사랑님께서 오늘은 딸 생일인데 아침부터 두닥두닥 기분 좋게 등교하도록 도왔어야 되는데요. 아빠 욕심에 잔소리만 한바가지하고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하교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걸로 마음 풀어줘야겠어요. 사실 아이들은 학교 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부모는 아침에 투닥거리고 나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얼굴 볼 때까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글사랑님의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항상 예쁘게 마음도 예쁘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오늘은 43년 지기 친구 윤주의 생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건강하게 보내자 친구야.

8106번님이 친구분의 생일 축하하며 이렇게 메시지 보내셨어요. 윤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생일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비공주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리고요. 마더와이즈 8주 과정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3148번님께서 오늘 김은진 지니님의 생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지니님의 생일, 김은지님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비공주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주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하늘나라로 떠난 언니의 생일이에요. 항상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더 따뜻한 말을 할 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걸. 자식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엄마의 마음, 저보다 더 아프시겠죠. 언니의 몫까지 하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그 빈자리 여전히 클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언니가 격려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럼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언니가 얘기할 겁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곡들 하나하나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양노가 준비한 축하 선물부터 가득할 거야 러비미 부릅니다. 생일 축하해 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에요.

글사랑님의 따님 그리고 8106번님의 친구 윤주님 주님의 숲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사비공주님의 생일 맞아 내 삶의 주인이라 심정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진 진희님의 생일 희민희승마음님의 언니분 생일 축하하며 송정미 순종까지 함께했어요. 그 전에 러빔 가득할 거야. 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며 들었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마침 또 신청을 하셔서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들었어요. 원희님 어서 오세요. 살랑살랑님 오늘 날이 흐립니다. 며칠째 습하고 무더운 것도 힘들었지만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해서 걱정입니다. 계시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시길요. 아멘. 고맙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지난주 하영이가 전교회장 선거 나간다고 사연 보냈었잖아요. 예, 궁금했어요. 이번 주 발표 난다고 해서 아까 하영이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전화로 살짝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하영이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영아,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하영이가 더 크는 시간들이더라고.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들이니까 속상한 건 짧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학교 생활해서 우리 중학교 가서 더 큰 회장 되자. 집에서도 그리고 당향로 이모 삼촌들에게는 이미 하영이는 멋진 회장이야. 알지? 힘내라.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하영이 좋은 경험 쌓아서 더 큰 데서 활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낮에도 밤에도 듣기 좋은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신청합니다 하셔서 같이 들을게요.

하나님 사랑은 우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비님께서도 우리 하영이 응원해 주셨네요.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담대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쓰임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들 화이팅입니다. 하경승주님께서 내일 아들 군 수료식이라 하루 전 내려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폭풍 오열하면 어쩌죠? 아들 하승이의 수료식 축하해 주세요.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눈물이 날 것 같긴 해요. 늠름한 모습에. 오가는 길 안전하시길. 비 준비하신 이는 우리가 일부 끝곡으로 들었습니다. 황금병아리님 반가워요. 비가 얼마나 오려고 이렇게 더운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조금은 바람이 붑니다. 사계절이 있음에 감사한 오늘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덥다 덥다 하지만 그래도 만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사계절을 주심에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동양백합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춘수님, 딸이 오전에는 냉면집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아동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따님에게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명가님, 작은 딸 집에 왔어요. 외손주 보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재롱을 부릴 때면 모든 시름도 다 잊게 됩니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길요.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 당연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선배 아내분이 하늘로 떠났다는 소식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지만 마음이 아프고요.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배분에게 하늘이 주는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구별된 사암님의 이 마음이 또 위로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역시 오고 가시는 길이 안전하길 바라고요. 3819번님께서 오늘은 쌍둥이 작은 아들 임지섭 군이 광장교회 청년부에서 박승균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청년부원 권사님, 집사님 총 18분과 몽골 선교 7박 8일로 출국하는 날입니다. 만나게 될 몽골의 영혼들 또 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오늘 광장교회 청년부에서 몽골 선교 떠나는데 우리 임지섭 군 비롯해서 모든 함께하는 그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주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3819번님 부흥도 저희가 일부에 들었네요. 오늘 끝고 우병이요 수리일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신장암 수술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1년도 안 돼서 재발되고 그 외의 문제들로 병원에 자주 왔었고요. 또 응급실도 몇 번 왔었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작은 기적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하나임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수리엘 우병이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 뉴욕주 피터스버그에서 태어난 덱스터 부인으로 어느 날 한 침례교회에 출석했다가 그 교회 목사 설교에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중생을 체험한 후 그녀는 생활이나 행동, 심지어 성격까지 변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요. 많은 찬송시를 써서 길가의 보석들이라는 종교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집에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과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인 윌리엄 하워드 돈의 작품입니다. 코네티컷주 프레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기에 우드스탁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도와 면화 공장에서 일했고 제재기계회사에 취직해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요.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천부적인 감성과 체계적으로 습득한 음악 실력으로 꾸준히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2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으며 주로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험에도 주님을 믿고 방패로 삼으라는 내용의 찬송,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

0: 흡수하는 글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5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슴 뛰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힘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날마다 먹는 양식도, 수많은 사람의 땀과 시간, 그리고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땅끝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소망을 품게 하소서.

주님,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받아주시고 함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자리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준모가 노래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정님의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어서 CBS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28편과 29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28편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을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

0: 백성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시편 29편.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무리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1: 성경 낭독 시편 28편과 29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웅재가 부르는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경미의 찬양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 살아가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인생은 대하 드라마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가끔 저를 만나면 교회 홍보와 전도에 관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를 나눠주십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늘 시대의 흐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집사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정할 때 주보를 살펴보고 직접 방문하여 분위기를 경험한 뒤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먼저 온라인을 통해 교회를 접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뒤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교를 미리 들어보고 교회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가늠한 후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욱이 긴 설교를 끝까지 듣는 것은 부담스러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짧은 영상, 이른바 쇼츠 형태의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만화 형식이나 스토리텔링 중심의 콘텐츠가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간단한 시연을 보여주는데 AI 기술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설교를 만화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나아가 주일 설교 전체 영상보다 짧게 편집된 쇼츠 설교 영상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넓게 확산되며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역시 더 이상 온라인 영역을 소극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점점 짧은 콘텐츠에만 익숙해지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깊이의 문제 있는데 속도와 간결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말씀의 본래적인 풍성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쇼츠는 말씀을 요약하고 핵심을 전달하는 데는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구원의 서사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몇 초 안에 압축될 수 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하 드라마입니다. 대하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큰 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 대하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면 수십 회가 아니라 수백 부작에 이르는 작품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조차 그렇게 긴 시간과 수많은 장면을 통해서야 비로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속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는 과연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몇 개의 장면이나 짧은 영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만 대하 드라마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만 대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역시 결코 짧은 영상

감정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명한 기승전결을 가진 대하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수많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엮이며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과 형들은 분명 그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바라보면 실패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타국에서 노예가 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각각의 장면만 놓고 보면 절망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이어서 바라보면 그것은 결코 무질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백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 벌어진 사건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내 꿈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교육에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넷째, 악인들의 공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항상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더 넓은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해와 계획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송두리째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그 인격을 믿기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단편적인 장면으로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대하 드라마로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반드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눈물의 장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 조급할 수도 있고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툼한 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 시간표를 존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집필하시는 거룩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선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0: 내 인생의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사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아놀림의 찬양 길 듣겠습니다. 이어서 어플로스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7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이 부르는 찬송가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B2E의 섬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경제협력에서 찾고자 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어제 마련한 평화세미나에서 인천대 김홍섭 명예교수는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경제 교류가 필수적이라면서 거래 비용의 감소와 상호 보완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동북아 경제 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운영과 북극 항로 활용, 두만강 유역 개발, 통일 편익 창출을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대 실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여성 안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박유미 교수는 그제 총교도 목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곳이라며 여성 안수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서창원 이사장은 은사와 직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성경에서는 어떤 여성도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청교도 목사회는 개혁신학과 청교도 신학유산을 오늘의 교회와 목회 현장에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초교파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감독은 각 지역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자 행정수반으로 해당 지역 목회자들의 인사권과 연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12개 연회에서 21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기감 제37회 감독 선거는 오는 9월 22일 치러지며 국내 11개 연회와 미주 특별연회 등 모두 12명의 감독을 선출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와 이단상담사 전문교육원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상록교회에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 반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올해 95세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망 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회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의 삶에 대한 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야 복된 길이 될까?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대하여 계속 궁금해야 하고 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 영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알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알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알고 나면 그 의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알아가면 알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더 알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혹시 상경궁에 가면 비원이라는 멋진 정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가면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부용지라 그럽니다. 부용은 연꽃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지는 연못 짓자입니다.

그 비혼의 부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연못은 독특합니다. 네모난 연못의 중앙에 둥그런 섬 하나가 있고요. 그 섬 안에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이라 그랬답니다. 천, 하늘, 천, 원, 둥글, 원, 땅, 지, 사방, 방. 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각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난 그곳에 둥근 하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늘이 있다,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규장각 건물이 보입니다. 정조 때 학문을 탐구하며 나라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그곳에 담긴 많은 학문적 업적이 담겨져 있는 집입니다. 규장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가리켜 규장각이라 그러고 2층에는 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누각의 이름이 주함루라 그럽니다. 주자는 우주 주자입니다. 합은 하나될 합, 합칠 합입니다. 누는 누각이라는 뜻이죠. 하늘 우주와 합하게 되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건물을 세우면서 그래, 우주와 하늘의 이치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저도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책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고 나니 아, 그 주함루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합일하는 일, 그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성루 하나를 치워놔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알지 못했다면 연못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누각이라 그러면 누각일 테고요. 그렇지만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조금은 더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하늘, 우주, 그 모든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점점 더 다가가야지, 하늘과 가까워져야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러면 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만일 주함루를 이해한다면. 그렇죠. 알고 나면 조금은 더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기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또다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15절에 등장합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또다시 이르기를, 또다시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

붙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삭 때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요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후손인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는 그렇게 말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만일 아브라함 시대로 끝이 났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요셉 때에, 마침내 출애굽을 할 때 수백만이 나올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으실 리가 없다는 이 확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뒤이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목표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 중에 있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을 지나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알고 싶으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요셉은 고난에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등장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박해, 모든 어려운 일,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일이 끝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몰라 두려워할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면 애굽 같은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박해에서도, 요셉이 경험했던 감옥의 삶에서도,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지만 얼마나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는지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탁월한 저서 중에, 다시 말해 설교집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그 영적 침체, 그 책은 아마도 제가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그 책만 가지고, 그 설교만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도 은혜가 넘치고도 남을 명설교 드립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저없이 단언하건대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이처럼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이다. 뭐라고요? 불신이다. 불신이 뭔데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에서 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안 믿는다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는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고르손의 차손입니다. 그는 찬양의 탁월한 은사를 가진 제사장 그룹들이었죠. 근데 그가 그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말씀 없애지 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조그만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러면 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뭐라 그랬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자꾸만 낙심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뭐요?

반석이시요. 반석이 뭐냐면요, 절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는 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중기를 들고 옮기면 옮겨지는 바위가 아니라 완전히 땅속에 가득히 뿌리를 박아서 도대체 옮길 수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반석이라 그런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거 없다고. 나는 우리 성가대가요 그러잖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진짜 이러면 고백으로 해라. 뭐 그냥 뭐 노래 좀 하고 뭐 가사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 반석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게 해 주실 거야. 왜요?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분깃은 뭐냐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유산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아들에게 더 줬어, 장남에게 더 줬어, 차남에게, 자녀에게는 별로야.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즘처럼 모든 자녀에게 몫이 딱 정해져서 딸이든지 말든지 장남이든지 말든지 막내든지 말든지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몫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성경은 로마서의 후사라 그래요. 후사는 뭐냐면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몫이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유산 중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식이어서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요 요구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올 몫이 별로 없어, 있어봐야 없는 게 나아.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분의 유산이 나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려울 거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고 사는 불행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기를 기대합니다. 알므로 인하여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분깃이심을, 분깃이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헌금에 관한 설교 주간입니다. 헌금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먼저 헌금에 궁금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헌금을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헌금을 나쁘게 말하거나 또 잘못 가르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 헌금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이거나 교회를 핍박하려는 세력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잔체는 회비 및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그 단체를 운영합니다. 국가도 세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개인 단체 침묵해도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헌금을 다 걷어서 엉뚱한 것을 쓰고 착복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이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잘못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기도에서 성령을 받은 분이라면 헌금 드리는 일이 기쁩니다.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아깝습니다. 요 차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악령은 마귀의 부하니까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 들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말로 헌금 이야기를 하여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금의 의미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교해서 성도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유튜브 설교를 듣고 성경적인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 종이 많고 악령 들린 종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속으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유튜브에서 잘못된 설교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 안 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정말로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가난했을 때 1960년대 후반 그 가난했을 때 헌금이 없어서 헌금 주머니가 없는 빈 주먹 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여러 번 그렇게 가만히 앉았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왜? 다 헌금하는데 난 100원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주먹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저는 100원도 없어요. 대신 세 분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몸을 받으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간증집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선교사가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미국의 언더우드 목사가 그 사람 간증을 읽어보니까 나와 똑같이 미국에서 그도 가난해서 헌금을 못 드려가지고 빈 주먹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몸밖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간증집을 읽는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도 나처럼 그렇게 가난을 겪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못 드리는 사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못 드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은 십일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들어봤어요.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가난할수록 십일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아 가난을 면하게 됩니다. 안 하면 영원히 가난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저도 100원도 없을 땐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것의 소득에 대한 십일조는 반드시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해도 헌금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는 초대교회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랬죠. 극심한 가난. 얼마나 가난했으면 극심하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가부도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칭찬했습니다. 요 뒤에 설명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냈지만 저 사람은 전 재산이 두 렙돈이다. 그걸 다 드렸다. 그러니 더 많이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 가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돈 가져라. 기도받으려면 돈 가져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최하 100만 원은 가져라.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교회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과도하거나 잘못된 명령으로 드리라는 것은 죄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분별할 줄 알고 속지 않아야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지. 그러면 여러분 가서 다 속는데. 근데 이상하게 속는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다는 헌금을 손톱만큼 하고 그런 속는 데 가서는 왕창 하더라고요.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집

물건을 판 전체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소득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그랬지 전체에서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익 얻은 부분에서만 내면 됩니다. 이자라든지 양도 차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몇 년 살았더니 15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15억이니까 1억 5천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5억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소득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이익된 부분에서만 1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전체에서 드리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문의가 왔어요. 상담이 왔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헌금을 안 해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 예, 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서 못 드리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도다.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그 헌금도 들어가고 그 규례 속에는 5대 제사도 들어갑니다.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하면서 끝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분명히 결론을 지으죠. 규례를 안 지킨 게 뭐냐?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시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웃나라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농사는 내가 짓고 그 사용한 사람은 엉뚱한 나라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다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생 고생하면서 번 것이 없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영혼은 다운돼서 죽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남는 게 없고 마음적으로도 남는 게 없고 생활적으로도 남는 게 없어요. 공고한 삶을 살다가 망한 곳으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결과예요. 교회가 헌금 종류가 너무 많다,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도 있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는 헌금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입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나눠져 드리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첫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드리라 했냐? 믿음 보시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평생 11조를 드렸는데 복을 못 받았다,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다 속는 것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진짜 교회에 다닌 사람이 평생 11조 했는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평생 11조 했는데 가난한 그 이유, 첫째, 11조를 했는데 계속 악을 행해.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교인들한테도 나쁜 짓 하고 교인들한테도 돈 빌리면 안 갚고 또 교인들을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나가서도 바깥에서 그러고. 11조 해도요,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11조를 해야지. 왜?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는 뭐예요? 죄의 값은 벌이에요, 벌.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십일조를 하는데 안 드렸다,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해서 쓰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경험시켜서 그 사람을 쓰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한 15년 정도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고고장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충성하고 다 하는데 뭐 그게 뭐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연단을 받고 쓰임 받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삶의 애달픔을 겪게 하시고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경험시켜서 이렇게 쓰시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말해 줄 게 없어요. 알려줄 게 없어요. 배운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단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참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을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수 십일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감사한금입니다. 감사는 감사한금인데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드리고 어떤 사람은 생일 맞아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돌 맞았다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백일 됐다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출생 감사를 드려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자녀를 순산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질병 중에 있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각각 감사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감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해서 개업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목이 많아지는 거지 딱 하나예요, 감사금. 세 번째는 목적금. 교회는 건축원금, 성교원금, 소원원금, 치유원금, 성물원금,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건축원금을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어놨으니까 건축헌금, 헌금 안 하신 분도 이렇게 나와서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각 모든 부속시설에서 시원한 곳에서 다 지금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아무도 건축원금, 목적헌금을 안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 2층 어디 얻어가지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헌금도 교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 드리지 말라. 교회는 무슨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냐? 아니, 들어보니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잘못된 말 듣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그냥 잘 돼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었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당연히 감사헌금 하게 되죠. 사업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름이 또 바뀌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세요? 본인이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요. 이런 말들, 세상에 유튜브에 잘못된 그런 내용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이 십일조나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불통하고 불행한 일이 계속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후서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

0: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헌금으로 공경, 재물이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는데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이라도 드립니까? 10만 원 드리는 사람이 있고 50만 원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분이 있어요. 누가 부모를 더 잘 공경합니까? 100만 원씩 드린 사람이 부모 더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무슨 말하면 다 순종하고 따라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나왔잖아요. 요즘 대접을 너무 받아요. 내가 항상 80kg만 유지했는데 갑자기 배가 나와서 키로를 쟀더니 9kg나 쪘어요. 지금 9kg나 이 9kg를 어떻게 빼죠? 감사합니다. 저를 잘 섬겨주셔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헌금하라 이런 말을 안 지킨대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아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마다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은 천국에 자기 보화를 쌓는 일이다. 자기 집을 건축하고 보물을 쌓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땅에는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목사지만 헌금을 진짜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의 마음은 땅에 없습니다. 난 땅에서는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가족을 들림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 최고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항상 진심이에요. 성경대로. 결론으로 잘못된 헌금에 관한 말이나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 합니다. 헌금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시고 상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에서 6번입니다.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면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시대에 수련회가 꼭 필요할까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신앙 컨텐츠도 넘쳐나는데 굳이 시간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수련회는 이러한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쁜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수련회는 그런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교회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는 식어있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의 신앙 여정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시간을 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올여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에서 나누는 교제와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SBS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뜨거워진 대지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편안하게 이제 2시간을 진행하기 아직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도 멘트는 접고 음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 제가 참 의도하지 않게 이번 주에 여러분께 계속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뒤에서 게시판은 제가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요. 듣고 싶은 신청곡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7: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제는 무산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쿨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개파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친청계로 분류되면서 어제 최고위원 출

말을 선언한 분이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애 여론전을 오늘도 이어갈 계획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 안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오선 중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의 코너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오늘 뉴스 디테일도 이어집니다. 7월 15일 수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네, 선호 투표제 결정, 청년 최고위원은 부결.
4: 예,
5: 네,
4: 선호 투표제를 이번 전당대회에 도입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네.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됐고 네. 청년 최고를 선출하는 제도죠. 어제 논의 과정부터 정리를 해보죠.
5: 네, 어제 오전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있었고요. 이후에 당무위원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잇따라 열고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 의결했고요. 오늘 이제 최고위와 당무위 재의결 통해서 이제 최종 확정되게 되고요. 원래 전준이는 지난주에 이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제 친청계에서 선호투표 도입은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의결이 미뤄졌었거든요. 결국에 절충안을 마련한 건데 당규에 결선 투표 방식으로 기존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를 이제 모두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선호 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쟁점이 이제 청년 최고위원회 위원제인데 전준희는 이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자는 안을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결국 어제 최고위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4: 예.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도중에 사퇴를 했고 또 청년 최고위원 선출제를 부결한 것을 두고도 계파 간에 또 여러 당권 주자들 간에 공방이 좀 계속된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선호투표제 뭐 결국 이제 통과됐지만 친청계는 여전히 이제 당헌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친청계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그 표결에 불참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고요. 또 친청계 김영환 의원도 당규 개정만으로 당원을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SNS 글을 남겼어요. 네,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 이제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앞서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는 이제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소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결정이 나고 나서는 이제 당의 결정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또 하나 쟁점이 청년 최고위원제. 이거는 이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2030 표 이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입돼야 된다는 거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이거 청년 최고위원 한 명 들어간다고 뭐 얼마나 의견 반영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상징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좀 공감대가 컸었는데 이번에 부결되면서 전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어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즉시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해달라 이제 부대 의견을 달았고요.
4: 예.
5: 친명계 후보들도 이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김민석 전 총리는 이제 본인이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청년에게 맡기겠다. 또 송영기 의원도 아예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청년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청계는 이거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 당원의 근거가 없는 제도인 만큼 당원 개정 없이 추진하는 거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번 이제 결과 놓고는 친청계와 친명계가 이제 하나씩 좀 주고받았다. 이제 선호투표제 받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제는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게
4: 예.
5: 어제 제가 어느 계파에도 좀 속하지 않

0: 않는다고 볼수 있는 중립적인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히려 본인은 선호투표제는 안 하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1: 예.
0: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 순위를 이제 적는 게 본인이 적고 싶지 않아도 강제해야 된 때문에 의사가 좀 왜곡될 수 있는 점도 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청년 최고위원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 당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도입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절충안을 택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청년 최고위원제가 당에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실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청년 최고위원제는 안 하고 선호투표제는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
0: 네.
1: 이런 해석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평택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죠.
0: 네. 그러니까 지난 그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에 대해서 뒤늦게 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래 평택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제 잘못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해서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조국 후보를 냈던 거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당 대표로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유유동 후보가 당선된 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후회를 하는 의사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좀 비슷한 아쉬움을 나타냈는 게 이제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이제 본인 책임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성사시켰어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이제 본인이 그 적임자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청래 의원 발언을 놓고도 당시 이제 공천 합당 과정이나 그다음에 내 공천 과정이나 어쨌든 다 대표 책임인데
1: 예.
0: 뒤늦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너무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당좀 반발하는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1: 나를 실컷 공천해놓고 왜 날 공천하면 안 됐다고 지금 후회를 하느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어이가 없네 라는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를 떠오르게 한다. 이런 얘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정당대회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2: 뭐 주고받았다. 뭐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뭐 주고받았다라고 쓰고 야합이라 읽는다. 뭐 이 정도로. 예.
1: 예. 협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얘기군요.
2: 저는 야합이라고 봐요. 예, 저는 야합이라고 보는 게 일단 이 룰이 세팅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좀 부담감을 느꼈죠.
1: 예.
2: 특히 이제 친청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어쨌든 도입을 하기로 했었고
1: 선호투표제를
2: 그런데 그때는 두 명밖에 안 나와서 선호투표제가 실시가 안 됐을 뿐이고 이번에 이제 도입한다라는 건데 갑자기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네 이게 등이 들어가는 게 맞네 안 맞네 막 이러면서 논쟁이 붙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당리당략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뭐 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선호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1: 예.
2: 봐요. 뭐 그거는 뭐 그냥 룰을 정하면 되는 건데. 당내에서도 잘 소통이 안 되는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국힘하고만 소통이 안 되는 정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 예.
2: 자기들끼리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규정을 따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계속.
1: 예.
2: 그러니까 이거 정치라는 거는 뭐 규정도 있으면 지켜야 되고 하지만은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좀 많이 느껴서
1: 예.
2: 결국은 이게 그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이거와 관련해서 주로 이
1: 선호투표제
2: 논의를 하고 이 청년 최고위원은 그냥 바로 표결로 들어가서 친청계 네 명이 반대라고
1: 예.
2: 하니까 그냥 바로 이제 통과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선호투표제는 우리가 양보 친청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보해 줄 테니까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어차피 후보도 없거든 우리가 불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이 양보해 줘 이런
1: 예.
2: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이제 이게 저는 야합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전준희에서
1: 예.
2: 이거를 2018년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원래 있다가 없어졌고 8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는 데는 뭐 2030 좀 더 의식해야 된다. 그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1: 예.
2: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반론도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한 명 뭐 임명한다고 2030이 갑자기 표를 주겠냐? 갑자기 뭐 그 목소리가 잘 반영되겠냐? 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노력을 펼치느냐 그걸 보여

0: 쓰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2021년 이제 당이 생기면서부터 그때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경쟁 시장 블럭이 따로 있습니다.
1: 아예 항상 선출로.
0: 예,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예를 들면 김용태, 장해찬, 뭐 진종호, 우재준 이런 분들이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되고 나름의 이제 스타성 뭐 막 논란이 있는 인물도 있지만 스타성이 있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자랐자 청년 정치인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 입으로는 계속 청년 정치 얘기를 하지만은 신경 안 쓰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게 또 청년 최고위원을 한 명을 따로 뽑으면은 선출직 다섯 명 중에서 여성은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여성 한 명, 청년 한 명 빠지면 세 자리를 놓고 한 열 몇 명이 붙어야 되는 이런 부담감. 이게 뭐 친명계 뭐 아마 뭐 저기 김민석 총리 쪽이나 송영길 총리 쪽 그 최고위원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긴 조금 더 어려워지니 뭐 이런 거군요.
0: 그러니까 굳이 뭐 저쪽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뭐 그냥 그래.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야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나 청년 최고위원제나 둘 다 친청계가 어떤 정파적 이익을 따지면 우리가 좀 더 불리해라고 보고 있는 건데 하나는 하기로 하고 선호투표제 하나는 안 하기로 하고 청년 최고위원제. 그런데 앞서 조태흠 기자 얘기 들어보면 더 필요한 건 사실 청년 최고위원제 아니냐. 그걸 안 했으니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은 야합이다. 라고 보는 거군요.
0: 예.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그 평택의 공천 문제 어제 김어준의 그 김선우님들다 뉴스공장의 정청래 후보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 김어준 방송 빼놓고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를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전 본 적이 없어요.
1: 몇 개 유튜브는 더 있을 것 같긴
0: 뭐 있기는
1: 합니다.
0: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좀 뭐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이거가 이제 옛날에 이랬으니 어찌해야 된다. 그럼 김민석 전 총리 나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방송의 부분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네. 이렇게 됐느냐 뭐 이런 거 봐. 그럼 이번에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인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안 되면은 민주당이 무너지나? 마포대교는 무너졌나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1: 이게 그렇게 민주당에게 지금 중요한 의제인가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거를 계속 반복해 가지고 복기를 해야 되고 각 모든 후보한테 이거를 다 물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의제인가라는 거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특정 몇몇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김어준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이거를 이제 이슈화하고 환기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인물의 중요도를 그만큼 그쪽에서는 그래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높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 전반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예, 저는 뭐 조국혁신당 합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존속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평택을이나 호남에서 일부 부딪혔지만 전국선거에서는 안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계속 그거를 누군가는 중요한 이슈로 지금 이번 전당대회 이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은 또 굉장히 발끈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3등한 후보를 왜 이렇게 밀려고 하냐.
1: 그러네요. 네. 따지고 보면. 네.
0: 경쟁력 없는 3등한 후보, 원고도 제대로 못 읽는 3등한 후보를 왜 이렇게 밀려고 하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진영 갈등에 하나의 이제 도화선이 되겠다.
1: 사실 그러네요. 조국혁신당이 처음 창당했을 때부터 나왔던 주요 전략은 지민비조. 이전에도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지만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뽑아라. 뽑아달라.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사실 적대적 경쟁을 하지 않겠다 이거였는데 사실 평택 을에서만 서로 죽고 살기에 경쟁이 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가 불을 지른 거죠. 기존 본인들의 전략과는 좀 다른 전략을 썼고 그런데 이제 김용남 후보를 안 밀었어야 된다면 약간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본인이 후원회장도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뭐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후원회장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게 정청래 후보가 전 대표가 좀 예의는 아니다. 김용남 공천 주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공천을 왜 주고 후원회장을 왜 맡았으면 이거 에 대한 얘기도 본인이 좀 하지 않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그 얘기는 나중에 아시죠?
1: 지금 그 얘기는 뭐 조국혁신당 얘기 말씀입니까?
2: 아니요, 네, 이거는

0: 부동산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 말입니다. 어제
1: 예.
0: 청와대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이 그 6.3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주제가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이제 정부가 국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이제 관계부처 보고가 이어졌었는데

0: 해달라 이렇게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뭐 이런 과정이 좀 있다가 이후에 이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라 이렇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1: 예.
0: 오 시장이 이제 또 서울시 주택행정과 관련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라면서 이제 말을 정리를 했어요.
1: 예.
0: 이 장면은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3: 아, 네. 관계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2: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3: 예, 예. 예, 뭐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0: 예. 네, 오세훈 시장 말을 이제 못했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이제 회의가 끝난 뒤에 서울시청으로 돌아가서 이제 브리핑을 열었어요.
1: 예.
0: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 일도 하지 않는다. 장노우 대표 같은 경우는 오 시장 부동산 발언을 원천 봉쇄했다.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나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오세훈 시장이 주택 행정 관련해서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시죠.
0: 네,
1: 이랬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0: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서울은 매매 가격, 전세, 월세가 이제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국면이라면서 이제 정부가 지금 수요를 억제하는 뭐 세금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요.
1: 예.
0: 그래서 정부의 그 제출한 건의서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조합원 이주비 대출 LTV 상향,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유지, 민간 임대 사업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어제 그 국무회의 중에 왜 공급이 부족해졌는지 좀 보고서에 담아달라 이런 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요청하긴 했었어요.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협조가 부족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늦어져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1: 예, 23일인가요? 부동산 네. 대토론회가 있고 어제도 이미 국토부가 담당하는
0: 네.
1: 토론회가 또 있었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가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죠.
0: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주택 공급 그리고 오늘 금융 이제 내일 세제를 주제로 이제 전문가 업계 시민 의견을 듣고 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게 되는데 근데 어제 국무회의 한 장면에 좀 예고편 같은 게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보다가 즉석 투표를 제안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자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실장 1번 2번 중에?
4: 예 지금 1번 2번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요.
2: 대충.
4: 대부분의 댓글이 예. 1번입니다.
0: 네, 1번이 지금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댓글이.
1: 예.
0: 그래서 뒤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댓글의 90% 정도가 찬성이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 더 강화해야 된다. 요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 어제 그 시청하는 시청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층이 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결과를 뭐 전체 결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근데 또 어제 조금 눈에 띄는 장면이 그러면 그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나 적당하냐. 요걸 이제 또 다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억 원 답변이 많았다고 하고 또 20억 원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 예.
0: 오, 20억 원이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이면 이제 대다수 이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1: 예.
0: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초고가 보유주택 1주택자라도 보유세를 더 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 방향인데
0: 네, 맞습니다.
1: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냐 이 질문이었군요.
0: 네, 그 예. 질문에 이제 20억 원도 많다고 하니까 어, 그럼 우리 큰일 난다면서 웃었다는 건데요.
1: 예.
0: 근데 이재명 대통령 대신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사실은 국무회의가 이제 생중계, 유튜브로 생중계되다 보니 댓글도 올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의견을 꼭 들어서 아 이거군 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10여일간 사설을 쓴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조선일보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경청, 중앙일보 부동산 대토론회 한다면서 서울시장 발언은 외막나, 서울신문 서울 집값을 서울시장 입 막아서 어떻게 잡을 수 있나 뭐 이렇게 해서 보수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뭐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0: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서 주택행정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 뭐 나중에 하시죠. 이 부분인 거죠.
1: 네, 그거고 이제 또 유튜브에 저렇게 댓글 뭐 올리고 저거 방금 보셨듯이 그래서 뭐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한국일보 사설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은 생중계 국무회의소 부동산 세제 즉석 여론조사라니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 안 들은 것도 뭐 뒤에 좀 있지만은 내용은 이게 이제 세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정보도 없이 30억, 20억, 10억 해서 투표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졸속으로 이게 뭐 이렇게 결정은 안 하겠지만 졸속으로 하고 있고 조금 너무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유튜브의 생중계 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의 지적을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0: 일단 뭐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좀 가볍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유튜브 댓글로 정책을 결정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희도 이제 워낙 반응들이 많으니까 댓글에서 대통령이 적절했다 1번, 적절하지 않았다 2번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좀 적절했다가 1번입니다. 2번이 아니다 의견을 주시면 잠시 뒤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근데 이제 총리랑 대통령이 왜 막았냐 오 시장을 이제 서류로 제출하라. 이제 오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나 대통령 국무회의 가면은 이거 얘기할 거야. 내 얘기 경청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오 시장하고 같이 방송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아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 대통령에도 연인이니까 그쪽에 좀 얘기를 해봐라. 근데 이제 오 시장은 분이 안 풀려가지고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8대 요구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이렇게 조목조목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 시장이 지적하는 거를 또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오 시장한테 조금 이 부동산 관리, 서울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내로남불이에요. 오 시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뭐냐면은 서울시 이게 지난 2021년에 이제 본인이 출마하면서 연간 8만 호를 서울시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못 지켰어요. 서울시의 주택 그 공급 자료를 보면 착공 현황인데 2021년에는 8만 5천 호. 그런데 2022년에 4만 3천, 2023년 3만 8천, 2024년 4만 6천. 이게 서울시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오 시장의 주장은 착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허가까지 내준 거 하면은 다 된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다 박원순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돼 본인이 안 되면은 다 박원순 전임 시장 탓이고 또 지금 집값이 문제가 있으면 다 이재명 탓이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론과 다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제가 오세훈 시장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경청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얘기를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좀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0: 사실 또 회의 주제와 크게 그러니까 안건과 관련이 없는 건 또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르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최동석 인사청장이 본인 신상 관련 발언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냥 좀 차갑게 자른 적이 좀 있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왜 저 서울시 주택 공급이 안 되는지 그 이유 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라고 그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추후에 그 토론회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유튜브에 또 표결창을 저희 제작진이 만들어 두긴 했는데 일단 1번과 2번 제가 다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반반이에요. 55대 45 정도로 이번이 좀 막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잠깐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실 때 봤는데 3번과 4번을 주신 아주 독창적인 분들도 계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역시 뉴스촌은 여러

0: 시각을 가진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아니 1번, 2번 보니까 평소에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이 2번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적절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판을 좀 세게 하셨던 분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역시 열린 우리 꿀단지 분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1: 매도 사이드카 발동한 주식시장.
0: 매도 사이드카 요즘 뭐 매도 네.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에 많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네요.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 어제 우리 증시 정말 뭐 패닉 장세였는데 그 초반부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한때 이제 5.26% 추락해서 6,448까지 떨어졌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좀 막판에 오르면서 이제 종가는 0.73% 오른 6,856에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하루에만 이제 코스피 고가와 저가 차이가 531포인트에 달했다고 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전일 대비 1.92% 하락했는데 이제 코스닥은 장중 매도 사이드카 가 발동이 됐는데 이 매도 사이드카 코스닥 시장에서 발동되게 8번째라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한국판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83.97인데 보통 이 지수가 50 넘어가면 시장이 이제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84에 거의 가까이 다다른 거죠.
0: 예.
1: 근데 어제 이제 급락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피크아웃이다. 그다음에 중동 긴장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전날 미국 뉴욕 증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영향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어제 급락 직후에는 이제 너무 많이 내렸다는 인식 때문에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최근 이제 주식시장에서 급등락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꼽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번 급락 과정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두 배로 추종하는 이제 레버리지 ETF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떨어지자 이제 운용사들이 이 레버리지 비율 맞추기 위해서 또 추가로 매도하고 그러니까 매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사실 이제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했던 거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을 유출을 좀 막기 위한 이제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도입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좀 지금 좀 폐해가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이제 증시 과열 국면에서 계속 낙관적인 메시지 던지고 또 이 ETF 문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청원 게시판에도 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폐지해야 되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5만여 명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0: 예.
1: 앞서 이제 김용범 실장이 요 상품에 대한 이제 변동성 요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도입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이제 방안이 필요하면 하겠다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제 이제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 만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명확한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상 이제 대책 마련이 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어제 공지를 통해서 레버리지 관련 사항은 뭐 재경부나 한국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살펴보고 있고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면서 이제 수습에 나섰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장은 지난달에도 당시 어떻게든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렇게 후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0: 예.
1: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관계자 물어보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상품을 없애는 건 쉽지 않다. 이미 구입한 사람들도 있고 시장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약간의 성장통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0: 예. 없애는 건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그냥 없애라. 없애는 건 그냥 상장 폐지죠.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할 때 인수가격을 정해놓고 누군가 뭐 그 가격으로 다 사서 없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떨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준희 평론가.
2: 네.
0: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극심한 변동성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요인은 어떻게
2: 그러니까 ETF, 봐야 될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가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 전문가도 있고
0: 예.
2: 뭐 주기는 좋지만 이게 주된 원인은 아니다. 그냥 반도체 기업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다라는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0: 예.
2: 어느 게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급등락이 지금 서킷 브레이커도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13번 있었는데

0: 올해만 7번이에요. 그 예. 전에 있었던 거는 9.11 테러.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예. 아니면 팬데믹 이럴 때 있었거든요.
1: 그 뭐 3, 4년 한 번씩 큰 사건 예. 있을 때 이게 발동되는데 올해는 여러 번 발동됐고요.
0: 7번이요. 그러니까 총 13번이니까 절반 이상이다. 왜냐면 이 정도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1: 예.
0: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이게 음해 복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10%가 빠지잖아요. 근데 다시 10%가 오른다고 원금이 회복되지 않아요.
1: 예.
0: 왜냐면 원금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10%가 오르면은 이게 1% 이상 손해를 본 상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지금 원금을 까먹고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규제를 좀 더 해야 된다. 없앨 수는 없고 두 배가 아니라 1.5배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좀 외탁금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투자사들 그리고 금감원 금융위 쪽에서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시장에 사실은 본주의 가격을 너무 흔든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뉴스쇼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죠. 권영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1: 예, 오래간만에 예. 또 이 목동에서 뵙게 됐습니다.
5: 예.
1: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5: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잘 못 지내고 있지요.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1: 당의 상황이.
5: 예, 당 상황도 그렇고 나라 상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1: 일단 나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5: 나라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그저께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뭐 20% 통행료를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5: 그러면은 그런 거가 우리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수입하는 게 거의 뭐 90% 이상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그 경제가 이 기름 가격에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된 상황에서 조금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나 해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차량 뭐 2부제인가요? 그 2부제 지었죠. 그것도 이 뭐라 그래요? 그만두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기름값 문제라든지 또 이제 거기 부수에서 안보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관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안보뿐만 아니라 예. 경제 모든 면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앞날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돼 있다. 어떤 우리가 진짜 나라의 어떤 경쟁력 발전에 중요한
1: 예.
5: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도외시하고 국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 예. 그 부분이 이제 여당의 역할 문제 또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분을 좀 뒤에 다시 또 여쭤보기도
5: 예.
1: 하고요. 나라가 위기라는 부분에서 여쭤봤고 당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5: 뭐 당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 국민의힘 중진이니까
5: 뿐만이 아니라
1: 국민의힘으로만 보신다면요?
5: 예, 예. 뭐 민주당도 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당 싸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정도의 처지가 아닙니다.
1: 예.
5: 우리 당에서도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비판 문제 또 그리고 한동훈 의원 이제 의원이지요.
1: 예.
5: 여기와 관련된 문제 서로 싸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짚어두고 싶은 부분은 이 둘 다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도
1: 예.
5: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 이제 지방선거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고 지방선

0: 결과는 뭐 저는 처음부터 이건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서 이 책임을 지는 거가 그 원칙인데 그거를 놔두고 또 놔두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그래도 이 남아 있을 예. 그럴 어떤 이유가 될 텐데 지금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참정권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장외 쪽으로만 도는 부분은 우리 당이 앞으로 건강하게 발전해서 내년 총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선까지 우리가 그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은 다시 또 예. 그 저기 예질문이 나오실 텐데 어쨌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당이 뭐 그리고 또 이게 한쪽을 비판하면은 예를 들어 장을 비판하면은 뭐 친안파고 한동훈 의원 쪽을 비판하면은 뭐 저기 친장파다 무슨 예. 윤어개인이다 쪽으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언론도 어느 정도 거기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당에는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 이런 두 물론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한 분 두 분이지만
1: 예.
0: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에 굉장히 많다.
1: 권영세 의원님도 예,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0: 예,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사실 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준비하지 않는 것 같다.
0: 그렇죠.
1: 총선 대선을 준비하는
0: 그러니까
1: 의미로서의.
0: 우선 지선 이후에 지선 패배 이후에 어떤 예. 그런 기구가 설립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그 당내에서 분출이 되거나 이런 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일반 예.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이 바뀌어야 하고 그 바뀌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그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바뀐다면 가장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지 모르겠지만
0: 그건 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분 다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한 예. 셈인데 이 한동훈 대표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1: 예.
0: 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했다. 탄핵에 찬성했다. 이거가 뭐 본인이 내세우는 거에 다한데 그건 뭐 우리 당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이런 거는 뭐 우리 당이 전체가
1: 예.
0: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개혁의 본질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뭐 기존의 의원들을 바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당원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뭐 둘 다 불가능한 얘기고
1: 예.
0: 당의 노선을 바꾸는 거 우리가 당의 우리 당이 구체적인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노선을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이 성찰해보고
1: 예.
0: 어떤 노선을 취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다시 이 지지 내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1: 우선이야.
0: 예,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지금 총선보다는 지선 이후에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든지
1: 예.
0: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 당을 바꾸는 게 급한데 이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지금 거의 뭐 이제 지선 이후에 두 달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물론 뭐 이 소위 올림픽 공원 참정권 부인 부정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1: 예.
0: 그거에만 매몰돼서는 아니고 우리 당은 당대로 당 개혁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뭐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1: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렇게 바꾸겠어요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 근데 뭐 거기 사람들과
1: 상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전혀 없고요. 전혀 네. 없고 거기 또 근데 결론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을 바꾼다는 문제인데 사람을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1: 예. 한번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몇몇 반발하는 의원들을 징계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컨대는
0: 예. 근데 징계

0: 부분이 뭐그이뭐 중요한 이슈고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1: 예.
0: 징계한다 그래서 당이 바뀌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어떤 태도 면에서 이게 하나의 당이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당의 혼란이 있는 부분은 그뭐 저도 동일합니다만 문제가
1: 예.
0: 있다고 동일합니다만은 거기 그런 그이 혼란이 없더라도 당이 단일 대오로 간다 하더라도 그 단일 대오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면은 그게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1: 예. 지금의 당의 노선은
0: 네.
1: 뭐라고 보십니까?
0: 지금 당은 사실은 당의 노선은 그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1: 반대,
0: 그러니까
1: 민주당
0: 물론
1: 반대
0: 뭐
1: 노선이다.
0: 민주당이 워낙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기
1: 아.
0: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한 그이 방향들 뭐 사법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특검 공소 취소 또뭐 지금의 그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부분까지 이거 사실은 우리 당이 그거를 반대하는데도 좀 힘겹고 뭐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1: 예.
0: 뭐그 일시적으로 자기 집에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조차도 힘든 문제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가야 된다. 보수정당으로서 지금 보수가 이게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이제 앞으로 계엄 안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탄핵 찬성한다. 그건 뭐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이니까 그게 새롭지도 않은
1: 예.
0: 얘기고 그 외에 어떤 그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안보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 행태에 있어서도 고칠 부분은 없는지 단지 뭐 당에 대해서 비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1: 예,
0: 그런 식의
1: 알겠습니다.
0: 어떤 조금 더 본질적인
1: 당이
0: 깊은 문제로
1: 어떻게 어떤 정책 노선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지 그런 부분 우리
1: 최근
0: 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국민의힘 표의 정책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제가 기억하는 게 반값 전세인가요?
1: 예.
0: 그거가 잠깐 나왔다 들어간 뒤에 우리가 지방선거라면 이제 뭐 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민생 정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개별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 없다.
0: 우리가 이그 제시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리고 뭐
1: 그러니까
0: 다
1: 민주당에 대한 반대만 지금까지 있었다
0: 그렇지.
1: 뿐이군요.
0: 물론 뭐
1: 관련돼서
0: 아까도
1: 제가
0: 얘기했지만
1: 이걸
0: 민주당에 대한 반대조차도 굉장히 힘에 벅찬
1: 맞아요.
0: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1: 예.
0: 이상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그 이게 뭐 제가 우리 당이지만 우리 당에 대해서 스스로 비호하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의 노선에 대해서는 없고 고민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 뜻을 더 따라야 대해서는 약간 얘기들이 좀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0: 당원이냐 국민이냐 뭐
1: 그렇죠.
0: 이
1: 정점식
0: 말씀이시겠죠.
1: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향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장동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해석하자면 중도보수를 지향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경 우파 또는 강경 구구의 세력을 따라야 되느냐로 해석될 수는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뭐 국민과 당원 어디를 더 어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되느냐 이런
1: 예.
0: 부분은 뭐좀 그냥 이좀 추상적인 뭐이 철학적인 문제
1: 예.
0: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1: 내포됐다고
0: 내부적으로
1: 보세요.
0: 함축되어
1: 예.
0: 있는 거겠지요. 근데 그것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맞습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고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맞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가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가느냐 부분이
1: 예.
0: 되겠지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정의상 이게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이
1: 예.
0: 단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 승리하려면 당원 투표, 당원들 득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 선거를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1: 예.
0: 면에서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되 당원들의 뜻이 국민과 다르다면 우리 당원들을 설득해서 국민들과 이좀이 뭐라 그럴까요?
1: 민심에
0: 좀
1: 더 부합되도록 가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0: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서 끌고 나가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는
1: 예.
0: 그런 그 정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권영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0: 말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지금 또 좀 우리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당의 문제가 그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1: 예.
0: 이게 이거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는 전혀 괴리된 주장들을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1: 구체적으로는
0: 그 지금 뭐 이
1: 부정선거
0: 같은 부분도 되겠고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그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게
1: 예.
0: 지금 당 전체를 생각하고 보수세력 전체를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 어설픈 진보 좌파 세력들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보수세력이 승리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 안에서 그게 이 대표 주자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작은 사적인 그 자기 욕심에 앞세워서 이당 혹은 보수세력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일단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0: 뭐
1: 건가요?
0: 둘다 그렇다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장동혁
1: 예.
0: 대표 뭐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당의 어떤 개혁보다도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1: 예.
0: 그 지금 당하고 연결도 안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거기서 뭐 하는지 우리 당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1: 일단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팅을 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뭐 지금 피켓팅이 정확하게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입니까?
1: 부정선거로 하고
0: 부정선거면은
1: 있습니다.
0: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실선거가 도를 넘어서 그게 부정 정도다라는 의미의 부정선거라면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누군가가 애초에 뭐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의
1: 예.
0: 부정선거라면 그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1: 예.
0: 합니다.
1: 송영식 원내대표는 그래서 장동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월까지 뭐 기다릴 수 있겠냐. 사퇴 논의를 사실은 빨리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정전식 대표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취지는
1: 예.
0: 그런 말씀인데 저는 처음에 선거 직후에 나와서 사실은 거의 제가 제일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민주당이 무슨 자기들 전당대회 목적상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진 거고
1: 예.
0: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중에 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1: 필요하다.
0: 예,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부가 이 책임지는 모습을 장 대표가 안 진다면은 우리 지도부 전체가 그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말씀은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서 지도부가 어쨌든 다시 바뀌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뭐 저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 관련돼서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0: 뭐
1: 있으십니까?
0: 간접적으로 좀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1: 예.
0: 조금 애매한 것
1: 두
0: 같더라고요.
1: 분 다요?
0: 예,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그몇 분을 빼놓고는 이게 지도부의 책임이 있고 이게 뭐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1: 예.
0: 부분에선 뭐 신동욱 의원을 비롯해서 다그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얘기를 쭉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해봤는데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했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게는 보수 재건의 어떤 역할을 맡길 수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0: 제가 지금 뭘 어떻게 재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1: 과거에 어떤 뭐랄까요, 뭐 콘서트, 토크 콘서트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식, 중심, 공정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 공정, 그러니까 공정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복잡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식이라는 것도
1: 예.
0: 지금 민주당이 이상한 정책을 이상한 그 방향을 끌고 가면서 다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어떤 추상적인 가치 외에 구체적인 사실도
1: 예.
0: 이게 무슨 대안적인 사실 뭐 그러면서 이게 어느 게 사실인지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 보수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가치들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수의 가치다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얘기를 안한 거랑 똑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0: 이게 바깥에서 뭐 조갑제 그 선생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당을 만들어서 뭘 하면은 곧 말아서 추구를 하겠지만
1: 예.
0: 그리고 보수 가치에 대한 경쟁이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당에 들어와서 보수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소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1: 예.
0: 그저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된다.
1: 사과는 했지요.
0: 이게 사과 그 추상적인 사과가 아니라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잘못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뭐 잘못됐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1: 그리고
0: 부분에
1: 정확히는
0: 있어서
1: 이제 몇몇에서 가족이 여기에
0: 좀
1: 대응하면서 여러 윤석열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기사를 링크했다.
0: 근데
1: 이분에 대해서
0: 얘기가 두 가지
1: 사과했습니다.
0: 부분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족만 한 건지 본인이 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
1: 예.
0: 밝혀진 게 없고 그다음에 단지 이게 사설이나 비판적인 걸 링크를 했다 이것만인지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0: 물론 뭐 최근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링크하는 부분도 이게 과연 뭐 제명까지 그런 게갈 일이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게 익명 게시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당의 어떤 지도부라든지 의원 정도가 되지 않는 일반
1: 예.
0: 평당원이 이 당에 대한 발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좀더 마음 편하게 그런 의견들을 반대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라 해서 익명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나
1: 대표의 가족이 그런
0: 대표의
1: 거는
0: 가족이 지금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 대표나 당을 대표할
1: 예.
0: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0: 예.
1: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마땅치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뭐 당장 지금 복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1: 앞서 이제 리더십에 정동혁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친한 게또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이 차기에 보수에 물론 뭐 오세훈 시장도 있지만 어떤 유력한 뭐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권영세 의원님 혹시 그 자리에 가실 계획은
0: 뭐
1: 있으십니까?
0: 누구나 다 리더를 생각을 하지요.
1: 예.
0: 예.
1: 일부에서는 사실은 권영세 의원님이 불법 비상계엄위원회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당의 지금까지의 노선은 사실은 애초에 당시에 설정을 잘못해서 노정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0: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1: 예.
0: 당시의 노선을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시는 당시에는 그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1: 예.
0: 당이 그런 그 전국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이 대선에서 우리 후보를 준비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당의 어떤 노선을 정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1: 예.
0: 그큰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뭐몇 개월 내에 선거가 이루어진 거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럴 틈이 없었지
1: 없었다.
0: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1: 예.
0: 하는데 우리가
1: 10초,
0: 그,
1: 예.
0: 예, 우리가 그냥 선거 관리만 해서 그냥 뭐 안전하게 치는 거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1: 알겠습니다.
0: 용을 써보는 게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제 길이
1: 알겠습니다.
0: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CBS
5: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 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선호투표제로 거듭 신경전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어제 마침내 선호투표제 실시를 위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하며 최고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전당대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민주당 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이 이어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내 갈등만 거센데요. 그럼 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지. 오늘 김한한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패널 이서희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듣고 있다고

0: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5: 예, 민주당이 어제 8.17 전당대회 룰을 최종 확정했죠.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제는 도입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각 후보들 간의 당권주자들 간의 갈등 경쟁 거센데 이런 가운데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5: 예, 강북을의 한민수 의원님.
6: 예.
5: 예, 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준다면요?
6: 일단 주변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5: 예.
6: 저에게는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를 토대로 총선 28년 총선 승리 그리고 2030년 정권 재창출까지 저들이 이어가야 되는 지상 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5: 예.
6: 거기에서 제가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5: 예.
6: 결심을 했고요. 좀 전에 우리 박앵커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개혁 그리고 승리를 위한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예.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5: 예, 통합과 개혁 승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네. 조금 뒤에 또 보도록 하고요. 어제 네. 최고위원회에서는 선호투표제를 당규 안에 결선투표제 네. 방식으로 같이 넣기로 의결했습니다. 예. 이번 네.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6: 일단 당에서 전준위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왔고요.
5: 예.
6: 의결돼서 왔고 이제 최고위에서 뭐 그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고위도 의결이 됐고 그걸 토대로 당무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요. 비록 뭐 저희들 최고위원 선거에는 그 룰이 적용은 안 됩니다. 당대표 예. 선거에 적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수용합니다.
5: 예.
6: 근데 그동안에 논의 이제 논란이 됐던 거를 저는 이걸 후보 간의 유불리로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규를 당원에도 결선 투표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5: 예.
6: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이거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전대 이후에도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5: 예.
6: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절차적 공정, 절차적 정의의 문제도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0: 당장 내일 모레가 저도 뭐 등록을 하겠습니다만 후보 등록일입니다.
1: 예.
0: 그러면 오늘도 아마 저기 최고위가 열리고 해서 의결을 또 할 텐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게 후보 등록 전날에서야 가장 중요한 어떤 전당대회 규칙이나 하지 누를 다시 소홀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유불리 떠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추진하는 거가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저희들 최종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합의 그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존중하고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은 전준이가
0: 네. 예.
1: 최고위원회의 뭐 후보 등록을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두고 이런 식으로 룰을 바꾼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서 뉴스 연구에서 예.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 투표를 네.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네.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이순위 네. 후보를 내서 사실은 가점 형태로 결선 투표 효과를 내겠다라는 방식은 이미 네. 민주당에서 경기도당 네. 위원장 선출시나 또 지난해 이미 시도하고 적용하려는 바 있다. 국회의장 선거 때도 이렇게 했었고요.
0: 예. 원내대표도 있었지요.
1: 예. 예.
0: 있었고.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룰을 바꾼 건 아니다. 이미 해석을 선호투표도 가능한 걸로 해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0: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저도 찾아봤습니다.
1: 예.
0: 보니까 지난해 이제 7월이었던가 당무위의 의결사항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에 계셨던 분들 물어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후보가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누구도 이 선호투표제가 시행된다는 생각도 뭐 예측이 못한 상황에서 사실 절차상에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개정되지 않고 챙겨지지 않은 부분들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박영수도 아시는 것처럼
1: 예.
0: 저희들 뭐 헌법과 같은 당원에 당원 25조를 보면은 이 당대표의 경우에는 결선투표 실시 등 뭐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당규에 가가지고 결선 투표가 있고 또 선호 투표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될 경우는 자칫 당규에 개정이 없이 이렇게 실시됐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기구는 주체는 당무위원회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어제 개정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1: 예.
0: 가야 다른 또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기로는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일단 의결이 됐고요.
0: 네.
1: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청년 최고위원제입니다. 원래 전준위에서는 네. 2030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자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가 아니다라며 부결시킨 겁니다.
0: 예.
1: 사실은 이 부분은,
0: 이 부분은
1: 알려지기는
0: 예.
1: 친청계 최고위원 4명이 반대했고
0: 네.
1: 반대 주된 해석상은 아무래도 최고위원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에게 미리 한 명을 떼주면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0: 뭐 저는 그 해석이 뭐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앞서서 선호투표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최고위원제는 선호투표제보다도 더 중요한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예.
0: 선호투표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헌법과 같은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원은 실제 저희들이 개정하려면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1: 예.
0: 그리고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 청년 최고위원제 특히 선출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들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1: 예.
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2030 어떤 우리 젊은 층 청년 세대의 어떤 고충과 마음을 더 끌어안아야 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전준위에서 이런 아인이 나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선거를 바로 앞두고 목전에 두고 과연 우리 2030 청년 세대를 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법도 필요하고 그 안중에 하나가 청년 선출직이었는데 이런 고민들은 저는 좀 더 숙의되고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혹시 그러면 예,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을 때 문제되는 네. 게 있습니까?
0: 지금같이 되면은 청년들의 우리가 진짜

0: 말 그대로 왜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할 때는 많은 청년들이 아 민주당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구나 또 충분히 뭐 뭐라고 할까요? 알려지고
1: 예.
0: 숙지가 될 상태에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만약에 그걸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내일이 후보 등록인데요. 물리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일주일 미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출직 청년 최고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근데 지금 뭐 당장 몇 분이나 등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등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도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그저께입니까?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한 분을 당장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 몫의 한 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할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들이 평당원 최고위원을 뽑듯이
1: 예.
0: 많은 청년들이 응모하고 도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쳐서 청년의 대표성이 있는 분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그분을 지명적으로 지명하겠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1: 예.
0: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그 공약 걸자마자 김민석 후보, 뭐 송영길 후보도 다 동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지금
0: 네.
1: 청년 최고위원회에 유력한 네. 후보로 정민철 전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영남 군인선택권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물망에 오른데 이 두 분이 다 정청래 대표 측에는 좀 비판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면 그냥 네. 반청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민수 의원님의 말씀도 네. 듣고 보면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0: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예. 프레임이고요.
1: 예예.
0: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 뭐 이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회가 부결이 되지 않고
1: 예.
0: 의결이 됐다면 많은 분들이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 제도를 어떠한 수기를 거쳐서 이렇게 도입되고 어떤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 국민들
1: 예.
0: 사이에 더 많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야지요.
1: 예.
0: 그래서 정말 대표성도 갖고 어찌 보면 청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온 분들 더
1: 예.
0: 뭐 제가 지금 거론되는 분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1: 모르는데 예.
0: 그분들도 충분히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있는데 더 많은 부분 청년들께서 도전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직 한 분의 청년 최고위원이 단순히 다른 어떤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당대표가 바로 누구 하세요 청년 한 분 이렇게 하지 않고 청소년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선출 과정을 또 거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1: 예.
0: 청당원 최고위원이 아주 높은 경쟁률로 뽑혔듯이 그런 식의 절차를 한다면 저는 충분한 선출직 최고위원과 유사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치로 건데
0: 네.
1: 예, 참여 최고인 한민수 의원님이요. 통합과
0: 네네.
1: 개혁,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0: 예.
1: 사실은 정청래 대표 체제 위에 당내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의 갈등이 심했다라는 지적들이 또 딴 데서도 나오고 있죠.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민수
0: 네.
1: 의원님이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을 한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0: 네. 제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는 제가 3년, 만 3년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님 당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1년 정도 했지요.
1: 예.
0: 두 분을 근접해서 모셨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봤습니다.
1: 예.
0: 제가 단연컨대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그렇게 주장하는 당청 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이견이 나오고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지요.
1: 예.
0: 그런데 그거를 일부 이제 당권주자 같은 경우는 명청 갈등 이러는데 저는 이 용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명이라는 건 대통령님의 명자를 따고
1: 예.
0: 청은 정청래 대표의 청을 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1: 예.
0: 공격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지.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1: 예.
0: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대통령님 순방 가셨을 때 어떤 당의 정책이 발표되거나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어떤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1: 예.
0: 의원들과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혁입법을 처리할 때 검찰개혁이 됐던 간에 하다 보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 진영이나 그리고 공격을 뭐 날이면 날마다 일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정청래가 시켰다. 아니 법사위원장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 무슨 당대표가 예. 시킵니까? 굳이 따지면 그러면 원내대표가 시켰다고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만은
1: 예.
0: 한민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 자꾸 상대 공격하지 마시고 당권 주자가 됐든 최고위원 주자가 됐든 저는 본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본인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자꾸 없는 사실 만들거나 공격하고 아 물론 뭐 전임 당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기 때문에
1: 예.
0: 각을 세우려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좀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갖고 아니면 공격을 하려면 좀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1: 예.
0: 아 이거 제가 또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명청 갈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0: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 부적절한 프레이밍이다. 정청래 네.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젠가요? 정청래 대표가 최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목소리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한다고 잘 되겠느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 그래서 개혁이 더 어려운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0: 예예. 예.
1: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개혁과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뜻을
0: 네.
1: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정청래 대표의 뜻을 대통령이 몰라주고 있는 건가요?
0: 근데 저는 저도 통합과 개혁 승리에 예.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제 기치를 걸었고요. 저도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혁이 곧 민생이고 민생이 예. 곧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 쉽게 민생개혁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개혁은 중단되면 안 되고 민생개혁도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 사법, 언론 그리고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한 개혁도 꾸준히 예.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요. 멈추는 순간 저는 곤란한 지경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청래 전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님 말씀은 저희가 지난해 딱 말씀이 똑같은 거의 말씀인데
1: 예.
0: 지난해 저희들 이제 대통령님 우리 국민주권정부 출범하자마자 하고 저희들이 의원 워크샵을 했어요.
1: 예.
0: 우리 민주당 의원 전체 정기국회 앞두고 했을 겁니다. 의원 워크샵을 하고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진 않으시고 저희들 전원을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1: 예,
0: 식사를
1: 기억납니다.
0: 했습니다. 예. 그때도 뭐 그때 이제 공개된 발언이 아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비공개 때도 같은 말씀을 취지로 말씀하신 기억합니다. 그래서
1: 예.
0: 대통령님의 평소 지론이고 어떤 개혁도 신속하게 하되 어떤 밖으로 요란한 것보다는 단단하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 예.
0: 지금 우리 박 앵커가 해석하시는 것처럼 뭐 정청래 대표 전 대표와 대통령님이 어떤 각이 지어 세워지는 그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아니요 보기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속 외연 확장과 그리고 네. 부드러운 개혁을 강조하는데
0: 네.
1: 정청래 대표는 좀 강한 개혁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네.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사실 최소한의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례로 공수처가 임박한 경우 등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어 정청래 대표가 바로 닥치고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폐지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그냥 보기에는 대통령은 당의 심사숙고를 주문했는데 당장 배치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배치되는 거죠.
0: 정부에서 총리를 통해서 총리가 예. 김민석 총리셨죠. 총리님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입장을 발표하셨고
1: 예.
0: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보안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에 대한 문제는
1: 예.
0: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돼 왔고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의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은 저는 깃발이나 상징과 같습니다. 찢어져서도 안 되고 은대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앞으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예.
0: 그럼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중수청이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하고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군 관련된 범죄는 군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수사 기관들이 경제와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수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 시켜서
1: 예.
0: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

0: 간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당정 간에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1: 예.
0: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됐지만 정말 그 수많은 검찰, 사법, 언론개혁, 대법관 증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고 재판소원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법의 국회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개혁들 하나하나가 쉬웠습니까? 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온갖 정말 어떻게 볼까요? 반발, 거센 반발을 다했습니다.
1: 예.
0: 이런 뚫고 오는 과정에서 당정청.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한민수님.
0: 예.
1: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여쭤본 거는 대통령의 네. 보안수사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 하지만 당에서 심사숙고해달라.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당장 폐지라고 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서는 과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같은가라는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잠시만 더하면
0: 네, 충분히 설명이 됐다 봅니다. 네.
1: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197조 2항에 보안수사 네. 요구 그러니까 경찰 수사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 그걸 이제 형사법 개정해서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0: 예.
1: 예. 지금 뭐 장윤기 사건 때문에
0: 네.
1: 뭐 어젠가 의총에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네. 하지만 더 예. 그냥 갈 가능성이 큰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저도 의총장 있었습니다만 정책 의총도 저희 예. 더 가질 예정이고요. 또 이른바 제한적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보안수사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원님 일부 의원님들 발의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1: 예.
0: 보도됐는데 그런 법안도 있고 이제 저희들 법사위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 유구권의 실질적인 방안을 놓고 좀 더 두텁게 보안책이 마련이 될 거고요. 지금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테니까
1: 예.
0: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너무 저희들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모두 반영도 되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 예.
0: 그 이후에 이제 집행을 이제 행정부가 하게 될 텐데 행정부 집행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수사기관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 수사 역량이 결코 축소되지 않고 또 그리고 피해받으신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1: 예, 예.
0: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1: 알겠습니다.
0: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아마 지금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이 무조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 인터뷰 등에서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암자강하거나 축소 왜곡화를 했을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최강욱 의원은 언론에 알려라.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관여해야 된다.
0: 그 우리 박영커는 그 내용 좀 보셨습니까? 우리 개정
1: 법안 개정하고 다 봤어요.
0: 아 네. 보셨는데도
1: 저는 늘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197조 상항 시정조치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가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 얘기 있고요.
0: 네, 그렇죠.
1: 그다음에 197조의 사항은 요구 안 따르면 직무 배제 교체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부분 경찰에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0: 아, 잠깐만 이거 안 보셨어요?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 현재한 수사권 남용 시에 이건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을 하도록 해놓은 조항도 보셨습니까?
1: 예, 그러니까 그것도
0: 말씀드려서 예, 경찰이 이제 경찰에 이제 뭐 암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사건 이제 장기 사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 예.
0: 그 뭐 그렇게 한 경찰은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뭐 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 사건과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저는 뭐 프레임도 있고 보수론의 공격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일단 TF 개혁 아닌데 여기서 부족한 거 있고 하면은 더 좋은 의견들을 내시면 법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근데 지금 말씀대로 경찰의 암장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중수총도 있고. 고위공직자들 중수청도 있고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도 가능하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1: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이제 경찰이 맘먹고 암장하려고 하면 암장하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0: 통보 의무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자꾸 여쭤보는 예. 이유가 물어본 이유가 예. 이런 내용들을
1: 예.
0: 우리 국민들께서야 뭐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행할 때 보고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1: 아니, 전 법안 나오면 다 공.

0: 곰곰이 다 봅니다. 죄송합니다.
1: 예, 다 보십시오. 보시고 예. 제가 뭐 지금 저도 뭐 다 보고 있고 하는데
0: 예.
1: 그렇게 일부 이제 어떤 하신 분들의 말씀을 탁 따가지고 마치 그거를 약간의 그 희화화시킨다 그런 거는 전 국민들이 보실 때 또
0: 예.
1: 다른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당에서 법을 만들고 TF를 만들어서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0: 근데 지금까지 내놓은 의원들의 답이 우리 다들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다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정치 검찰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가는 검찰 개혁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맡기자는 겁니다.
0: 예, 지금 벌써 한 3분이 오바돼서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한민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0: 예, 현장 기자들의 생생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뉴스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뉴페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0: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님 자기소개 잠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면요. 이런 건 준비 못하셨죠? 네. 다 애드립으로 가는.
4: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성의 있게 준비했을 텐데 저 지금 민주당 출입한 하고 있고요. 예. 한 횟수로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반장 맡고 있습니다.
0: 민주당 반장이세요?
4: 네. 네.
5: 왜 이렇게 놀리세요?
6: 지난번 패널은 말진이었는데 반장님이
0: 그러니까요.
6: 오신
0: 네. 서민성 기자는 그냥 잡진, 잡진이라고
5: 말진 아니었고
0: 잡진의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말진 위에가 보통 뭐
5: 보통 기자들끼리 쓰는 네. 은어이긴
0: 쓰는
5: 하죠.
0: 은어인데, 잡진인데 네. 반장님 환영합니다.
5: 네, 이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4: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리고 앞에 한민수 의원과 인터뷰하는데 시간이 이미 3분이 오버돼서 정리가 매끄럽지 않게 마무리가 됐다는 점을 청취자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길게 드려야 되기도 하고 시간이 이미 많이 오버가 돼 있어서 그럴 때 좀 곤란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선호투표제 도입했고 신청계에서 사실은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청계에서 반발이 있었던 건 선호투표제가 신청계 전당대에서 불리하다 이건데 민주당 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6: 네.
0: 반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희 기자님 이 신청계 좀 불리했던 건가요?
4: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는 볼 수 있었던 게 그
0: 예.
4: 결선투표제를 관철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3순위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0: 예.
4: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뭐 송영길 후보든 그 김유성 후보든 그 3순위로 떨어진 분들이 2순으로 찍었던 그거를 좀 최대한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렇게 관철이 되면서는 그 친명계 그 두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변수를 없앴으니까.
0: 변수를 없앴으니까.
5: 네.
0: 예.
5: 네. 그 실제적인 속내는 뭔가 이제 본인들의 유불리였겠지만 그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건 아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당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어떤 후보라도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라도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예.
5: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모든 그 결은 당원당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제 사실 이제 하나씩 주고받는 모양새로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이 해석하기에는 보이는 것이 청년 최고 선출 같은 경우에는 부결이 되고 그리고 선호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한 친청계와 친석계 혹은 뭐 친송영길계가 각각 이제 하나씩 주고받았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0: 예.
6: 뭐 정무적으로 좋은 판단이었냐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김은지 기자 얘기한.

0: 당원당규 얘기를 들었지만 친청계가 그동안 당권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도입됐을 때도 친청계가 당권파여서 이 당무회의에 다 참석을 했던 건데 예. 근데 이제 정작 당원당규의 이유를 들었다라는 점에서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고 저는 어제 이제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부결 이렇게 제목이 뜨더라고요. 청년 최고위 부결.
1: 예.
0: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청년, 부결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합이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1: 일단 청년하면 네. 미래고 네. 챙겨야 되는데.
0: 근데 이제 부결.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왜 근데 어제도 그 청년 최고위원회 도입을 왜 부결시켰는지 정확한 설명은 안 하고 이건 당원당규도 이것도 핑계를 들었거든요. 근데 선호투표제는 당규를 개정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청년 최고위원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득권 기존의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이런 판단 뭐 이런 예. 것들이 청년의 진입을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뭐 실제 뭐 내심이 어떤 거든 정무적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겠죠. 선호투표제는 일단 뭐 하기로 했고 예. 이건 실제 영향이 어떤지는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호투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청년 취여 최고위원 별도 선출이 부결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꼰대 정당 이미지가 특히 2030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청년 최고 한 명을 둔다고 해가지고 청년 정치가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긴 할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의원들이 다수 출마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원외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룰에서 싸우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본인들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 최고 자리 하나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 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당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이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지명직을 한 명에게 청년에게 꼭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말씀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좋았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 사실 또 청년 최고위원으로 만약 선출로 따로 별도 뽑게 된다면 유력한 후보가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그다음에 김영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이런 분들인데 인지도도 있고요.
0: 그런데
1: 이분들이 이제 신청이 아니라서 이거 뻔히 우리 몫이 아닌 걸 그냥 별도 떼주면 어떡하냐. 실리적으로는 그 얘기도 나름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한민수원 인터뷰에서도 한 다음에 미리 쭉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정한 장이 먼저 열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딱 하게 되면 지금 인기 있는 애들도 정민철 후보가 돼버린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 주장도 사실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3: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아쉬운 거는 사실 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 출마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1: 예.
3: 청년 그 이미 정민철 후보 뭐 그 김영남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에서 이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를 아예 없애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미 그 2030의 표심이 확인이 됐고 필요성의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지도부에서부터 좀 군부를 떼고 전준위로 자연스럽게 넘겨서 여기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지방선거 끝나면서 바로 그 사실 그거와 맞물려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군부를 떼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전준위로 갑작스럽게 넘어가면서 그 좀 앞뒤가 안 맞게 됐죠. 그러니까 예. 좀 출마자들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은 사실 유불리가 너무 명확해져서
1: 예.
3: 좀 받기가 어려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1: 김한 기자가 사실 그제 밤에 디스크가 좀 해서
2: 네. 갑자기 촉촉한 목소리로 너무 슬프네요. 네. 아, 댓글창에도 아까 있더라고요. 아, 김한 기자 오늘 많이 네. 걷게 하지 마라. 네. 알고 계시는 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다른 방송에서 이제 아마 얘기를 네. 해가지고.
0: 네. 근데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나 과정상에서의 그 결정이 늦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정치가 어쨌든 뭐 정체 생물성, 역동성 이런 점을 감안하면
1: 예.
0: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에게 던지는 교훈이나 숙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현실 정치의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걸 텐데 텐데 전당대회라고 하는 형식에서조차 이게 어쨌든 당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그렇게 결정한 거에도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주는 정치적 이미지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당대회의 어떤 실질적인 주간의 룰을 예. 위임해서 전준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준희가 그걸 결정했는데 이게

0: 특정 인물에 대한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거기가 우리 편이 아니라서 우린 못 받겠다. 예.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갈등의 양상,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진짜로 뭔가 이제 막 그 집권 여당의 미래나 노선을 다투는 게 아니라 자리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 이런 거의 맥락에서 좀 이제 같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1: 물론 뭐 친명과 또는 친청 간의 청년 최고인재 선출로 개파 간의 유불리는 있겠지만 더 큰
0: 그렇죠.
1: 2030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전준희의 결정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0: 어제 만약에 이거가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청년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동안의 청년 최고위원들이 이러한 말하자면 부작용이나 문제점 한계점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뭐 당대표 직속에 청년 TF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청년 정책에 접근하는 솔루션까지 같이 발표하면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번엔 이렇게 됐다. 이랬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모양새였을 텐데 뭐 그런 점에서는 좀 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당권 출마 선언, 당대표 출마 선언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 전 대표가 다시 출마 선언해서 대선 불출마, 정확히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 뉴스 공장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2: 첫 번째 핵심 코어 지지층, 전통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뿌리 정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적임자는 정청래가 아닐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2년간 또 당대표가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나가려고 그러지 대선 행보지 대선 빌드업이지 이런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1: 예, 코어 지지층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뿌리로 만드는 게 내 정청래 의원 본인이 이제 적임자라고 했고 근데 뭔 일을 해도 대선 나가는 거나 아닌가 의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대선 불출마예요 아예? 이거는 민주당 관장님께서 혹시
3: 그 기자들에게서 여러 번 물어봤죠.
1: 네.
3: 예. 그 당대표직을 이용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그러면 기회가 와도 출마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 문맥 그대로 해석해 달라라는 말만 지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1: 사실 문맥 그대로 해석한다면 대선은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출마하진 않겠다. 이게 문맥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3: 네, 대체로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대부분의 이제 국어학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4: 중문과 나오셨잖아요, 진행자.
1: 고스파공 강사도 좀 했기 때문에 중이나 고2에게는 제가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 같아요.
4: 예. 그렇죠. 사실 조건을 달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진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4: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만 마치 불출마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함께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적어도 그 문장이 누가 이야기했던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했든 한동훈 의원이 했든 뭐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했든지 간에 앞에 전제를 가지고 하는 문장을 두고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등자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는데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8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엄청나게 싸울 수 있는 수식어예요. 예.
3: 그 자기 그 김민석 총리의 자기 정치라는 공세에 사실 그 정전 대표가 많이 긁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또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공세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선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색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당대표가 되실 분은 2028년까지가 임기고 사실 당대표를 직을 이용해서 바로 대선에 출마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심으로써 아 나는 오히려 대선에 관심이 좀 있었어라는 거를 공표하신 그 셈이 되어버려서 사실 친명계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대선 다음 대선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를 말한 셈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생각하고 있던 코끼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군요.
0: 개그맨 김진영 씨가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자기 할머니가 맨날 아, 내일은 죽어야지 이러는데 오늘은 맨날 병원 가고 약사 먹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심리를 얘기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당대표 여기서 대선 불출마한다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온통 이제 말하자면 대선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6.3 지방선거를 경유하고 정청래 대표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제 당대표 를 넘어서는 비전 이런 것

0: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근데 그 얘기도 겉으로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거냐 야당이 뭐 뭐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저는 좀 아구가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냐에 대한 해석이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결국엔 상대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이용해서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공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당대표를 이용해서 대선까지 나갔던 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에 대한 공격인 거냐.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한두 해 해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해온 분인데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걸 당연히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걸 말한 플랫폼이 또 말하자면 김어준 의원의 뉴스공장이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뭔가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지만 계속적인 발언으로는 어떤 갈등의 온도를 높이는 뗄감 같은 발언들을 계속 하는 약간 이 모순적인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 아, 그러네요.
0: 예, 이게 지금 이제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이거를 자제하려고 하는데 내심을 숨기지 못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메시지로는 명청 갈등은 없다라고 하지만 본인에 대한 지지층, 그러니까 친청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쪽에서는 약간의 프레임, 전선, 대립구도도 만들어야 되는 이 숨막히는 딜레마를 네. 전략인지 전술인지 전술인지 뭐 의도인지 모르겠다.
0: 어저께도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정청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발언이 무슨 뜻이냐.
1: 예.
0: 이거를 물어보고 이제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사실 해서 쭉 설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여태까지 가장 결정적이고 그 이후에 여러 발언들도 그 발언의 맥락 속에서 다 해석이 되어 가고 예. 있는데 사실 그 본질적으로 지금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유사한 얘기들을 내놓는 방식으로 가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정청래 후보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1: 예. 듭니다. 제가 그러면 세 분 기자에게 기자들은 사실 뭐 어떤 지향하는 바는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제가 알기로는 뭐 세 분이 다 어떤 정파적이거나 그러시는 않으니까 앞서 이제 한민수원 인터뷰 때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돕고 명청 갈등 없다. 나만큼 대통령 지난번에 출마 선언 얘기할 때도 이재명 얘기가 30번 나왔어요. 명청 갈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서희 반장님
2: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1: 아, 이거 왕국어법 쓰지 마세요. 좀 내 생각은 그 후배 기자랑 얘기할 때 네. 쓰던 표현을 해주세요.
2: 명청 갈등은 있는 거죠.
1: 있다. 예, 김윤지 기자님.
3: 예.
1: 예, 있다. 동그라미 두 개를 치셨어요. 예.
0: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명청 갈등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두
1: 예.
0: 친명계일 뿐이다.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할 수 없는 이제 예.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보면 정청래 대표 마음속엔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건적으로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나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 최소한 정청래 의원은 그 구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일단 뭐 앞서 한민수원님도 없다고 예. 그러셨는데
3: 사실 정청래
1: 기자 3명이 있다고 예.
3: 정청래 후보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또 국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개혁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요란한 개혁이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 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만이 아니라 제 귀에 좀 재밌게 들어왔던 말은 주사를 놓는 과정에 대한 본인 경험담이었어요. 요새 AI 시절에는 보통 좋은 글쓰기라고 하는 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귀에 확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힘을 세게 주게 되면 주사바늘이 부러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여당의 태도를 결국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는 논의를 좀 더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뭔가 수기와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 예.
3: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과 그리고는 전직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 사이에 어떤 전선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걸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정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1: 있긴 있다.
3: 예, 그럼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세 분은 있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정리해드리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 첫 2부 오프닝 멘트도 소는 대체 누가 키우냐. 지금 대한민국 양대 정당이 이 뭐 AI의 로봇의 세계가 변하고 있는 와중에 다 당내 갈등으로 지금 시끄러워요. 소는 어디서 혼자 크고 있을 것 같긴.

0: 한데 일단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 직계 의견이 참 모아지지가 않네요. 대체적인 의견이 어쨌든 이 소위 갈등 상황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어떤 결론이든 네, 좀 저게 네. 결론을 내리고 당이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대여투쟁 인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그 복당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시기가 되어야 된다.
0: 예, 정종식 원내대표는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장도현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뭐 이 얘기죠.
3: 근데 사실 뭐 저런 기조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느 순간부터 좀 숨기지 않았던 건 맞는 예. 것 같은데요. 다만 시기의 문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장도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시는 범 국민의힘 뭐라고 할까요? 뭐 주류 혹은 예. 뭐 주류가 아니신 분들도 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자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힘이 안 실려서 저런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리기도 예. 합니다. 결국 시기가 중요한 거니까요.
0: 시기가?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공개적으로는 그게 많이 합니까?
3: 장도혁 대표 리더십의 문제에 따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중앙일보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 장도혁 대표가 같이 장애 집회 가자고 전화를 그렇게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피하느라고 다들 급급하다라는 식의 보도까지 있거든요.
0: 이게 발신자의 장도혁 대표는 일단 광주가 장애 집회 가자고 하는구나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다는
3: 네,
0: 말씀이죠.
3: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정상식 의원이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약간 애두르는 화법으로 예를 들면 뭐 두부 만들려면 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하지 말썽말썽한 얘기의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말하자면 이 갈등 상황이 싸우는 상황 그 자체를 말하는 건지 장도혁 대표의 조속한 퇴진을 말하는 건지 약간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김은재 기자 말대로 모두가 이제 장도혁 리더십으로 더 이상 존속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장도혁 리더십을 끝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교착이 오래가고 있는 것 같고
0: 예.
4: 그 과정에서 장도혁 대표는 당내 원내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트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심 당에서는 아 그래 그냥 저거 하고 원내는 챙겨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형식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이제 당이 힘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지금 당장에도 뭐 재선거에서 재검표를 먼저 할 거냐 특검을 먼저 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결정이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여기 아무 리더십도 사실 없고 뭐 상임이 들어가는 문제도 원내에서 예.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혼자 다 얘기해가지고 10초 이서희 기자님.
5: 네, 근데 정전식 대표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원래 그 성품 자체가 그 본인이 칼자루를 웬만하면 안 쥐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네. 10초
0: 유튜브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

0: 가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관절 연구.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저희는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세계 기자분과는 유튜브에서 잠시 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0: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0: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0: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0: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폭염주의보.
8: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7: 폭염경보.
8: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7: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8: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7: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9: 날씨와 생활입니다. 요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몸과 마음 모두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초복을 맞아 몸에 좋은 보양식들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는 많이 약해졌고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비 오늘 오후까지 좀

0: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우량 전북 경북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오늘 전국의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또 내일까지 제주 해안, 전남 해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성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6도, 대구 35, 강릉 34, 광주 32, 서울 29도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스토리 전개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지루할 때가 있죠. 몇 날 며칠 고백도 못하고 왜 뜻만 들이는 건지, 만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깍듯한 존댓말을 쓰는 건지, 김 부장은 대체 언제쯤 딸을 찾는 건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드라마 밖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흘러갑니다. 인생 드라마였죠. 도깨비가 우리 곁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궁, 연애시대 같은 드라마는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OTT에 새롭게 공개된 미국 드라마죠, 초원의 집은 거의 반세기 만에 리메이크가 돼서 오래전 추억을 소환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전 드라마를 다시 보는 순간 시계가 멈춘 것 같고 순식간에 시간여행을 떠나는 묘한 기분도 들죠.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시계를 한번 좀 이렇게 되돌려 볼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입주 136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